0: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한 솜씨예요. 근데 저 친구가 가야금 연주를 넣자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특히 밤하늘을 나저히 떠도는 가야금 소리도 좋았지만 연분홍빛 한복을 입은 무희 씨의 그 단아한 자태야말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변변치 않지만 연주비입니다.
1: 찬유 씨.
2: 고맙습니다.
0: 수고했어요.
2: 예.
3: 아, 연주가 끝났으니까 이제 손님이십니다. 특별하게 올 건 없어요. 남의 파티장에서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키고 있는 저 친구들도 모두 예술가들입니다.
1: 무슨 뜻이죠?
3: 술 할 줄 아십니까? 좀 앉읍시다. 앉아요.
4: 나 기억 못해요? 풍류방에서 몇 번 봤었는데.
1: 기억이 없어요.
4: 박정현 씨한테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1: 그랬어요?
4: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야금을 좋아했었어요. 뭐 그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워져.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이.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었는데 난 100년을 배워도 힘들 것 같아. 아, 끝날 시간인 모양입니다. 갑시다.
5: 아, 배고파.
6: 뭐좀 먹고 헤어지자. 어? 연주비도 나눠야 되고.
1: 내일 학교에서 만나.
6: 차라도 마시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1: 그것도 내일 얘기.
6: 택시 잡아줘.
1: 나 찬호하고 차 한잔하고 갈게.
5: 그래, 그래라. 그렇게 소원인데.
1: 말꼬리가 뭐라도 들어.
5: 갈게.
1: 가. 사람 불러놓고 왜 그러고 서 있어?
6: 3시 가자는 거였어.
1: 도로 불러 그럼. 불러?

0: 아니?
1: 그럼 딱 한참만이다.
0: 아직 시간 많잖아. 여기 한참.

0: 상금이구나. 유학 포기한 거야?
1: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 당한 거야. 박 교수님이 나 대신 상금으로 받아왔어.
0: 그것 때문에 커피 대신 맥주 마시자고 한 거 아니지?
1: 이유 중에 하나야.
0: 또 다른 이유는 뭐야?
1: 나한테 한 명 있다고 잡았잖아.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잡은 거야?
0: 그냥 헤어지기 섭섭해서 그래 본 거지 뭐. 마시자. 짱하자.
1: 짱할 건수도 없는데?
0: 건수 있어.
1: 뭐야?
0: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거 처음이잖아.
1: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는데?
0: 아니 데이트 비슷한 거 말이야.
1: 애 같다 차는 어?
0: 짱하자.

안 봤니? 잘 마시더니 왜 그래? 야, 내려서 택시 타고 가자. 어? 좀 괜찮아졌어? 얼굴이 하얗다.

0: 먹어.
1: 종석이랑 미경이랑 몇서 팀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의 락그룹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비슷하게 사물놀이단하고 국악 연주단을 만들어서 돌아다니자는 거야. 국악의 대중화라고나 할까. 극장도 필요 없어. 그냥 노천에서 하는 거야. 공원도 좋고 공터도 좋고 시장 바닥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만 모이면 하자는 거야. 그게 원래 우리 음악이 정신 아니니? 우린 젊잖아.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국악은 골동품 대접밖에 받지 못해. 골동품은 값이나 나가지. 민족 정신 같은 걸 국악을. 왜 그래 무리야?
2: 그냥 거기 서 있어.

0: 말하지. 등 두드려줬잖아.
1: 이 다음에 장가 가서 네 마누라 등이나 두드려줘. 가. 고마워. 가.
0: 선생님한테 인사나 드리고 가야지.
1: 가.

0: 야, 호들갑스럽기는.
1: 아유, 우리 어찌야 찬지. 온몸에 소름 짝이 튀어.
0: 나가 네 나이 적에는 엄동설 안에도 찬물로 목욕을 지었다.
1: 왜요?
0: 살이 부드러워져 탱탱해지고. 야가 왜 이래?
1: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어쩜 아직까지 그냥 피부가 탱탱하세요?
0: 탱탱하기는.
1: 어머니 한번 저 좀 만져보세요. 어머니가 저보다 더 부드럽고 살결이 탱탱해요.
0: 너는 깡 말랐으니까 그제 얼른 해라.
1: 아이고 지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가슴이야.
0: 아이고 야가 왜 이래? 아이고
1: 어머니. 어머니 머리 염색만 하고 저기 나가시면요 총각들이 그냥 천연들하고 지금 주위지 따라다니고.
0: 어이구 야가 대학교 나온 애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냐.
1: 어머니 저 등 좀 밀어주실래요?
0: 돌아앉거라. 예.
1: 어찌고 어찌고
0: 등짝하고는 어찌 이렇게 가파르냐. 깡 말라가지고는 이 나이 적에는 그저 살이 통통 올라야 서방이 좋아하는 거인디.

0: 누구냐?
1: 아이고, 어머나!
2: 나야 언니, 놀랄 거 없어요.
3: 아, 식사하셨어요?
2: 먹었어요.
3: 안 드셨으면 저 상 차려드릴게요.
4: 먹었겠지? 시간이 몇인데? 기집년이 밤늦게 돌아다니기는 밥은 아무 데서나 처먹어도 잠은 한 자리에서 자는 거요.
0: 자, 얼른 하고 일어나, 그래.
1: 아이고, 참!
4: 이게 뭐요?
2: 엄마 드리는 거예요.
4: 뭔데?
2: 저번에 상 탄 거요.
4: 외국 보내준다는 거?
2: 상금으로 받았어요.
4: 왜? 외국 간다고 육값 떨더니. 뭐야? 앉아봐.
2: 300만 원이에요, 엄마.
4: 아니, 저거

0: 언니 안 주무세요?
1: 아가씨.
0: 오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찾아가 봐요. 우이동 어딘지 알잖아요.
1: 안 들어오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들어오겠어요?
0: 안 들어오니까 찾아라도 가봐야죠.
1: 내버려 둬요. 보름의 하루는 들어오는데요, 뭐.
0: 잘 자요, 언니.

0: 너 왜 이 돈 다 놔주냐? 뭔 뜻이야?
1: 뜻 없어.
0: 뜻이 없어? 너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년 눈빛 보면 모르겄냐? 집 나갈 참이요?
1: 난 갈 데 없어요.
0: 그란디.
1: 지금은 안 가요.
0: 그리요.
1: 앞으로는 가야금 안 할 거예요.
0: 뭐요?
1: 손 안 대요, 가야금엔.
0: 인연이.
1: 나한테 생각 마세요.
0: 뭐요?
1: 솔직히 하면 나가서 안 좋을 거예요. 말로 하세요. 엄마한테 받는 거 지겨워요.
0: 그리요, 좋다. 말로 하자.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1: 길어요.
0: 막을 지어봐.
1: 그러니까 그만 주겠어요.
0: 밤을 새서라도 말을 지어봐. 말 안 해요? 애미가, 애미가 듣고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요? 어디 눈을 부릅뜨고 노려봐. 뭐여?
1: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0: 뭐여?
1: 엄마가 싫어요. 때리면 나갈 거예요.
0: 이런 꼬들맛이. 이제는 술가량 처먹고 다녀, 네가. 인연아, 애미한테 폐악질을 지어. 네가 폐악질과 좀 보내놓은 게 무엇이? 가야금을 안 타야. 이제 해전이라고는 고깃살 한 푼 안 내는 개벽장 놈하고 붙어도 떨어져 줄 모르는 이 화장들아. 얘야, 얘야, 천하 살림을 다 붙어먹어도 내 서방을 건드리지 말라고 니도 필까지 끊어줬는데. 얘라, 몸을 내가 화장실로 갚아. 얘라, 어디냐? 내 서방을 어디다가 감춰놨어?
2: 100번을 물은데 없는 사람이 나오가니 어떠시지? 좋게 좋게 말할 때 꺼지는 게 지연되냐?
0: 그래도 버텨? 치료를 따라 초상 치르기 전에 내 서방 내놓으란 말이야.
2: 아유, 글씨 없는 사람을 우쭈구로 내놓으냐 이 지랄인겨. 니년이 딸 만나도 죽여 인게 하나가 사대가 악을 뜨고 나한테 붙지?
0: 그래, 니년은 아들 만나는 금받지.

아이고 사람

0: 일이 있단 말이야. 따라오지 마. 집에 가.
1: 아유, 순순히 갑디까?
2: 내가 가라는데 안 가고 되기나?
1: 나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

0: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진 창대기 놈이나 늙은 애미 버리고 야반도주한 채실 인연이나 애미 가슴에 말뚝질 하는 것밖에 배운 것 없는 잡것들. 맑게나 하는 놈 가막소 가고 힘께나 쓰는 놈 공동묘지 가던 흉한 시절에 등골이 휘도록 살품 팔아서 키워놨더니 인제 와서는 저희들 잘나서 된 줄 알고 애미한테 폐악질이냐 이 참년?
1: 서운이 애미 이제 그만해.
0: 앞으로 가야 그러면 손도 안 대겠다구라. 아이고 무섭구나 이. 이 애미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허랴. 이? 애미가 엎드려서 절이라도 혀.

0: 엄마, 올해 68인 나의 엄마는 할머니란 말을 제일 싫어한다. 마음이 너무 젊기 때문이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죽사 선생님이다. 죽사 이금아 선생님이라고 누군가 정중하게 불러주면 그날이 엄마 생일날이다. 엄마는 모두 8을 낳았다는데 지금은 오빠와 나뿐이다. 아버지가 각각의 누리는 홍영감님이 빌려준 집에서 산다. 국민학교 중퇴인 아징잡이 큰오빠의 자랑은 대학 출신의 부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작은 오빠 창덕은 세상에서 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다. 가재도 잡아주고 꽃도 꺾어주고 털이 보글보글한 다람쥐도 잡아주었는데 오빠가 죽는 바람에 채실 언니도 집을 나가버리고 나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난 걱정이다. 오빠는 죽으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절대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죽더라도 남은 사람에게 화장비 걱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1: 좋은 시절 만났다.

0: 어서 와, 문희야. 마침 잘 왔다. 내 연주에 팸플릿이 나왔어. 무희랑 모두 좀 도와줘야겠어. 읽어봐. 무희가 수고해줄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독주회는 내 30년 가야금 생활을 총결산하는 의미 있는 행사야. 낙후한 국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서귀봉류의 재현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고, 2부에 무희가 찬조 출연을 좀 해줘야겠어. 무희는 내 수제자니까.
1: 수제자?
2: 한 교수님이 무희 네 지도 교수니까 수제자란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1: 난 한 교수한테 배운 게 없어. 나한테 서귀봉류를 전수해준 건 우리 엄마야. 아침에 오빠가 아쟁이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면 난 엄마한테 매 맞기 싫어서 눈 뜨자마자 가야금 들고 앉아 손가락이 까져서 피가 날 때까지 가야금 탔어. 그런데 지가 언제 날 가르쳤다는 거야?
2: 야, 그래도 명색이 지도교수인데 그게 무슨 악담이야?
1: 난 배운 적이 없다니까.

0: 찬물에 좀 담가주세요.
1: 아유, 먹으실 때만 해가.
0: 우리는 선생님 냉장고 하나 꼭 사드려야지. 보시죠.
1: 네. 자, 어머님, 한 교수님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2: 예. 네, 설빈이 왔냐?
1: 네, 건강하시죠?
2: 그래요, 덕분에. 어째 날씨가 이제 찌뿌둥하냐. 들어오니라.
1: 네.
2: 박 교수님은 안녕하시고.
0: 네. 밤낮 선생님 걱정이죠, 뭐. 빨리 문화재 되셔야 하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무식해서 시일이 걸린다고요. 가야금은 전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2: 그려 산조는 대가 끊겨가고.
0: 서귀복류가 뭔지 빨리 설명을 해줘야 안 되지 뭐예요. 그러니
2: 그려 오랜만에 얼마나 네 소리가 정진했나 들어보자. 아가.
1: 네.
2: 가야금 좀 내오니라.
1: 네, 어머니.
0: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딴 일로 왔어요.
2: 응? 뭔 일?
0: 제 독주의 프로그램이에요.

0: 날이 걷겠네요. 참을 깎을까요, 언니? 내가 풀어드려야지. 왜 그러세요, 어머님? 사실은 어머님 독주에부터 열어드릴까 했는데요.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고 나신 후에 하시는 게 좋다고 박 교수도 그러고요.
1: 근데 네 멋대로 내 이름을 팔아먹어? 어디다? 누구 허락받고 감히 스승님 이름을 도둑질려다가 선전하냐, 선전하기를. 응? 내가 니년이 없으면 제자가 없고 니년이 떠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가 못 되는 줄 아는겨? 내 나체 동치라라고! 썩 나가! 네 꼴 보기 보기 싫은 게!
0: 어머님,
1: 내가 언제 널 낳았냐? 애매한 소리 쏙 빼!
0: 선생님,
1: 난 너 스승 아니여. 응? 알아들어? 안 나가? 안 나가냐 너? 그려. 내가 나가마, 내가! 아이고, 열불 났겠구나. 응?
0: 3년이나 지극정성도 배웠는데 왜 제자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너무하십니다.
1: 3년? 개꼬리 3년 묵어도 황무되지 않는 법이여! 네 만보며 그 제주에 30년을 들고 봐봐라! 예술을 하려면 만보를 곱게 써야지! 니년 설이 연글기는 당최 끓는 일이여!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0: 어머님, 제가 가야금을 배운 지 올해로 꼭 30년이에요. 그동안 다른 스승의 가락을 2번 발표했어요. 한 가락 되는데 1, 2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가락은 워낙 어려우니까 3년 넘게 공부한 거예요.
1: 그려서 어쨌단 말이요?
0: 제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발표를 가져야지. 애 둘 데리고는 공부 다니기도 힘들다고요.
1: 예술이란 평생 하는 거인데 애들이 뭔 상관이요? 응? 그런 이유로 틀도 안 선 쥐떼기 성취를 내놓겠단 말이요? 아, 돈 쳐드려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설랑은 나 이렇게 가야금 못하여. 이죽사한테 배웠어 하고 선전을 참이여? 아서라, 시상이 아는 죄는 순사가 다스리지만 시상이 모르는 죄는 하늘이 다스린단다. 이? 알아듣는 귀엽다고 사람 귀속일려 밀랑 아예 말어. 허기사, 오늘 막힌 돌키 내일 뚫리는 수도 있은게. 어이구, 열불나 죽겄네. 뭐이냐?
2: 소주
1: 예, 아가가 최고다. 어, 시원하다.

0: 오늘이 가야금반 수업인가?
1: 저 그만뒀잖아요.
0: 어? 큰 상 타셨지?
1: 상 타서 그만둔 거 아니고요. 장군은 명자 언니 담당 아니에요?
0: 차 선생?
1: 선생이 바뀌었나 했어요.
0: 미녀반에서 장군을 배워야 되는데 차 선생도 할 수 있잖아. 장군만 내가 따로 맡으면 번거롭지.
1: 명자 언니 뭐 먹고 살려고요?
0: 나? 나 공기 마시고 살잖아. 정 안 되면 시집이나 가고.
1: 웬 노처녀가 이렇게 많아요? 정연언니는 소식 없어요?
0: 에휴, 그놈의 첫사랑. 걘 그것 때문에 틀렸어.
1: 아니,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길래 걸핏하면 그 첫사랑 얘기예요?
0: 있어, 그런 게.
1: 궁금해. 뭐예요?
0: 하여간 있다고. 차 마셔라.
1: 풍류방 운영이 힘들어요?
0: 이게 쉽겠어. 정인이니까 운영하는 거지. 그럴 주제도 못 되면서 말이야.
1: 그래도 옷은 여전히 잘 골라 입던데? 비싸 보이는 걸로.
0: 구가 가면 깔 보이니까 옷이라도 잘 입고

0: 다니자는 게 정윤이 지론 아니니. 이쁘고 깔끔하고 정윤이 멋쟁이지 뭐.
1: 그래서 난 좋아요.
2: 명자 씨, 장고 좀 잡아주실래요?
0: 네, 그러죠.
2: 고마워요. 아주 예뻐요.
1: 명자 씨가 뭐야? 같은 선생님끼리.
0: 무희는 차 선생님 안 좋아하는구나. 잠깐 나갔다 올게.

0: 조이야. 나오는 거니? 들어가는 거니?
1: 응, 다녀도.
0: 잘 만났다. 너 배고프지? 뭐 좀 먹자.
1: 난.
0: 아, 정신없이 먹었네.
2: 뭐 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

0: 왜? 나 담배 피우는 거 처음이든가? 하루에 세 대 이상은 안 피어. 요즘에도 여자가 담배 피우는 건 흉이니?
1: 담배 말고.
0: 그럼 뭐? 난 뭐든지 열심이잖아.
1: 보기 좋았어, 언니 모습.
0: 별게 다 보기 좋네.
1: 언니가 내 우상이었던 거 몰랐어?
0: 내가?
1: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미워했어.
0: 그랬어? 그랬어?
1: 우리 또래 못 언니를 좋아했어.
0: 왜 그래? 칭찬이 자주 중복되면 욕 나올까 무섭다?
1: 언니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지켜봤어.
0: 엄마하고 다퉜다면서?
1: 아니.
0: 찬한테 들었어.
1: 걔가 몰라서 그래. 엄마하고 늘 그래.
0: 가야금엔 다신 손 안 대겠다고 선언했다면서.
1: 독립선언인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싸운 거 아니야.
0: 화나고 속상해서 해본 소리니? 뭐야?
1: 그렇진 않아.
0: 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1: 싫어져서.
0: 가야금? 엄마? 그냥 모두 다?
1: 끝이 보여서.
0: 무슨 끝?
1: 세상이 달라졌다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엄마가 살던 시절 그때하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구박하는 사람들 끝이 다 그렇잖아. 대학에 구박이 생겼다고 얼마나 달라질지. 내가 엄마처럼 천민 출신이 아니고 대학 출신이라고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 도대체 국악도 예술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현대화된 기생으로 알거나.
0: 뭐야.
1: 관객도 없는 남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경연대회 나갔을 때 양악순서 끝나고 내가 가야금 들고 나가니까 객석이 텅 비었어. 양악을 청중들이 가야금 순서가 되니까 옳다구나 하고 점심을 먹으러 몰려나간 거야. 1500이 앉는 좌석에 겨우 20여 명이 앉아있더라.

0: 스카우트 너 타고. 우습다. 언니도 겪었을 텐데 나 혼자 당한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1: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위로해줄까? 우리나라 국악계 현실이 그러니 너처럼 재주 있는 애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로해줘. 내 앞에 사람들 다 꺾였어. 내 세대 꺾이라고. 너희 세대마저 꺾이면 그 다음엔 더 희망 없어. 하지만 너희 엄마는 어땠니? 죽사 선생은 평생 가학을 지켰잖아.
0: 난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 무슨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물었잖니, 어떻게 살고 싶냐고.
0: 언니가 나 버리고 주길 바랬어.
1: 그래서 나 사는 거 지켜봤어? 난 너처럼 재주가 없어. 타고난 젊은데 너희 엄마 같았을 생각. 인생에 대한 열정도 아름다운 꿈도 난 없어. 연애나 해라, 무희야. 너 이제야 사춘기인가 보다?
2: 찬호하고?
1: 걔 너 좋아하잖니.
2: 그럴까?

0: 낙서 소리에 눈물 마를 날 없어도 그저 지집이란 사주단자 받고 쪽들이 쓴 조강지처 팔자가 제일입니다. 그 쪽들이가 목을 매다는 새끼질이라고 이어도 놈들이 그걸 다 쓰는디 나만 그걸 못 써봐서 한이 되어서 이러는 말이다. 알아듣거냐?
1: 네, 언니.
0: 구린내 나는 젓가락도 난 먹고 한 낭군 해로

0: 처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더라고. 무형이나 무인년 속썩이는 게 다 팔자제. 이나 내나 다 팔자 소관인 것이요.
1: 아, 거기 놔두라니까. 내가 가서 씻게.
2: 앉으세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얼른 앉으세요. 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셔도요, 일체 말들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금 기분 좋으시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뚱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웃으세요. 어머니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시원하죠? 아가씨 들어오세요.
1: 됐어.
2: 아유, 등록하면 시원할 텐데, 당신도 참.
3: 엄마.
1: 아니.
3: 한바탕 했어?

0: 불멋은 모두 됐느니 그랑께 광대들은 옛부터 근친끼리 작수 성례를 했느니라. 너도 애미 대물림으로 다 환양질에 나설 것 아니걸랑 정신 바짝 차리거라. 알아들었어? 아무려나 나가 이나살에 젊은 년 앞내 피우는 것도 모르는 줄 아냐?
1: 엄마는 참 엉뚱해요.
0: 네, 다 안다. 알고 말고. 정분이 나도 단단히 났지. 어떤 놈이냐 대체?
1: 엄만.
0: 아, 내 눈은 못 속이지. 니년 눈에 정기가 하나도 없지 않냐? 정을 누설하니 그런 게요. 냉큼 대라. 너와 정분은 놈이 누구냐?
1: 엄만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제가 뭐 엄마 같은 줄 아세요?
0: 오냐 오냐 어련하겄냐. 자식놈이라고 대가리 커놓은 게 애미한테 심히 노릇하는 거나.

0: 뭐 하는 거예요, 엄마? 그 돈을 다 지폐로 바꿨어요?
1: 수표가 돈 같냐? 지전을 줘야지 돈 같제. 산에는 범이 무섭고 미친놈은 더 칼 준 게 무섭고 무식한 놈 돈 준 거는 더더욱 무섭고 패. 이 돈 근본을 찾네 아나 이 돈 근본을 찾네.

지혜를 왔느냐. 어시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좋다. 하룻밤에 요리집을 다섯 군데나 댕겨니라. 행화는 보통 기생보다 서너 배는 더 받았지. 한 달이면은 등실한 기와집 한 채가 그냥 떨어졌니라. 내 맘에 들고서야 취하지 않는 사내가 없었는디. 참말로 시절 좋았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이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1: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2: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소리였답니다.
3: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4: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3: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4: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5: 아이고, 미안해요.
2: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호국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주몽,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서 이제 살아왔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모랑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하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하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

0: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이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다 네. 친해지죠? 네.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맞아요.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아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1: 언니, 공연하는 게 멋있다.
0: 어느 순간 태호가 저의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네, 귀엽습니다. 반짝반짝 태우병 아름답게 비치는.
2: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라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꼭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4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4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다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네,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 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내가 아 그래.
3: 씨.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1, 2, 3, 4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약간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조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라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많이 달려볼까나. 좋을 때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더쿵.
0: 웃길 때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때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흥

0: 둥둥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아 시원해
2: 아 수아가 올 때가 됐는데
3: 창아
2: 어 수아야 잘 다녀왔어? 도서관은 어땠어?
3: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간식도 먹었어.
2: 우와, 좋았겠다. 사라진 이야기는 없었어?
3: 없던데? 책마다 이야기가 꽉꽉 차있었어.
2: 어, 다행이다.
3: 근데 좀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어.
2: 황당한 이야기? 뭔데?
3: 바로 이 책에 있는 이야기야.
2: 에? 부채, 부채?
3: 부채질하는 이야기야. 내가 한번 읽어볼게. 듣고 너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줘.
2: 좋아.
3: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부잣집 김대감은 더위 때문에 짜증이 났어요.
4: 아유, 뭔 날씨가 이렇게 덥다냐. 아, 정말. 아유. 아유, 팔 아파서 저는 부채질도 못 해먹겠네. 아이, 어디서 자동으로 바람이 솔솔 불게 할 수는 없나? 아하, 그러면 되겠구만. 아유, 좋아. 아이, 시원해. 진작 이렇게 할걸.
5: 아유, 다리야. 부채질한 지 3시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해?
4: 돌쇠야, 힘드냐?
5: 예. 아, 아니요. 전혀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요.
4: 보아하니 힘든 것 같구만. 좋아. 그럼 우리 공평하게 이렇게 하자꾸나.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부채질 1000번을 해주는 거야.
5: 정말요?
4: 아, 그럼 정말이지.
5: 아유, 저야 좋습니다, 요마님. 자, 그럼 가위바위.
4: 아, 잠깐! 참고로 나는 가위를 낼게야. 응?
5: 가위를 내신다고요?
4: 그럼.
5: 그럼 난 주먹을 내면 이기는 거잖아. 오, 예.
4: 자, 그럼 준비가 됐으면 가위바위보. 이야, 이겼다.
5: 가위를 내신다면서요?
4: 아, 참차 그랬지 참. 내가 말해놓고 깜빡했네.
5: 어, 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요?
4: 아, 이런 법이 어디 있다니? 이번엔 꼭 가위를 내마.
5: 정말이죠?
4: 아, 정말로.
5: 그럼
6: 가위 바위 봄.
4: 이야, 또 이겼네.
5: 아, 가위를 내신다면서요?

0: 아이, 보자기를 내고 싶은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자, 얼른 냉큼 부채질하거라. 아, 두 번 했으니까 2,000번 부채질 해야 된다.
1: 아유, 정말 너무합니다요.
0: 너무하긴 뭘 너무해. 그럼 네가 가위바위보로 이기던지.
2: 두고 봐. 언젠간 꼭 복수하고 말겠어.
3: 부자의 얕은 꾀에 속은 돌쇠는 앞으로는 절대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묵찌빨을 연습해 세계 챔피언이 되기로 했답니다.
4: 말도 안 돼! 아니, 부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묵찌빠 세계 챔피언이 되는 얘기로 끝난다고?
5: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한 거야.
4: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분명해.
5: 이건 도깨비가 장난친 게 확실해. 그게 아니면 이야기가 이렇게 황당하게 흘러갈 수가 없다고.
4: 수아, 네 생각이 그렇다면?
5: 이야기 속으로 가려고?
4: 당연하지. 황당한 이야기를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게 장이창이 심창이, 그게 내 임무라고. 다녀올게, 수아야.
5: 알았어, 청아. 도깨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히 잘 갔다 와.
4: 응, 걱정 마.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복지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선 연습 또 연습만이 살 길이다. 가자! 복지빠 묵! 복지빠 찔! 복지빠 빠! 빠! 빠빠빠!
0: 무사히 도착! 아!
2: 니슈? 놀라시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0: 우리는 청이와
2: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이?
0: 저희는 엉터리가 된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러 왔어요.
1: 엉터리가 된 이야기라니?
0: 아니, 주인마님한테 부채질을 해주다가 갑자기 묵찌빠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2: 막장 드라마도 이것보단 낫다고요.
1: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아무리 돌쇠라지만 평생 부채질만 해야 돼? 24시간 내내? 나도 팔 아프고 힘들다고.
0: 아, 그게 고민이라면 저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어? 그게 뭔데?
0: 기다려보세요. 청이의 이름으로 빨간 부채, 파란 부채 나와라. 얍!
1: 에? 웬 부채?
0: 그 부채로 주인마님한테 부채질을 해주세요.
1: 뭐? 안 그래도 매일 부채질만 시켜가지고 짜증나는데 양손으로 하라는 거야 뭐야?
2: 그래 청아, 이번엔 네가 좀 실수한 것 같아.
0: 와. 제 얘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 부채는 그냥 부채가 아니라 바로 요술 부채라고요.
2: 어? 요술 부채?
1: 무슨 요술을 어떻게 부린다는 거야?
0: 그게 그러니까요.

0: 주인님이 또 부채질을 시키시면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세요. 그럼 주인마님의 코가 길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분명 부채질을 절대 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1: 고맙다. 고맙다, 청아.
2: 아유, 어떻게 맨날 더워. 아유, 정말. 아, 돌쇠야.
1: 예, 주인마님.
2: 와서 부채질 좀 해보아라.
1: 부채질이요?
2: 왜? 싫으냐? 아, 싫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던가.
1: 아유, 아니요.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요?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열심히 부채질 하겠습니다요.
2: 진작에 그럴 것이지.
1: 이 빨간 부채로 부채질하면 코가 길어진다고 했지? 그럼 어디 한번?
2: 아이, 좋아. 바람이 딱 좋네. 뭐야? 내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지?
1: 그러게요. 코가 왜 길어졌을까나요?
2: 아유, 별일을 다 겪네. 아이, 너는 부채질 좀 그만하고 이 코가 작아질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봐라, 얼른!
1: 예, 주인마님! 오, 예, 성공! 아유. 청아!
0: 돌쇠 아저씨!
1: 모든 게 네 말대로 됐어. 더 이상 부채질 안 해도 되게 생겼어.
3: 우와, 잘 됐네요.
1: 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난리야.
0: 그럼 이제 파란 부채를 가지고 갈 때가 됐네요.
2: 아이고, 내 코를 어쩌냐. 세수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 엎드려 자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코 파는 것도 아이고 너무 힘들어. 누가 내 코 좀 돌리도.
0: 제가 되돌려 놓을게요.
1: 주인마님, 이분이 코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요.
2: 그 주사를 넣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0: 네? 제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닌데요. 저를 믿고 눈을 이렇게 감아보세요.
2: 이렇게?
0: 살랑살랑 코야 줄어들어라.
1: 와, 주인마님, 코가 줄어들었습니다요.
2: 그러네, 살았다, 살았어.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돌쇠야, 그동안 너한테 부채질 시켜서 많이 힘들었지. 너한테 못사게 군 거 정말 미안하다.
1: 주인마님.
2: 돌쇠야.
0: 잘 됐다, 그치?
1: 청아, 덕분에 주인마님과 베프가 되었어. 정말 고맙다.
0: 별 말씀을요.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 요술 부채를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1: 그럼 그럼, 요술 부채 쓸 일이 뭐 있겠어.
3: 믿고 갑니다.
1: 그래, 조심히 가고 나중에 또 보자.
0: 깨몽아, 가자.
1: 잘 가.
0: 안녕.
1: 와, 고급지다. 그럼 어디 한번? 우와, 주인마님의 안경을 쓰면 나도 양반 같아 보이겠지? 아, 그건 그렇고 이 요술 부채는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비밀금고에 잘 넣어둬야겠다. 잠깐, 잠깐. 빨간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코가 어디까지 늘어나나 궁금하잖아. 한 번만 써보자.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0: 이야, 이거 참 신통방통할세. 그럼 어디 한번 쭉쭉 길어져봐라. 이야.
1: 아, 오늘도 멋지게 성공한 것 같지?
2: 응.
1: 그럼 이제 집으로 가자, 깨몽아.
2: 좋아. 청아, 피해. 저거 돌쇠 아저씨 코 아니야?
1: 와, 빨간 부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나 봐. 깨몽아, 우리 얼른 말려야 돼.

0: 걸렸다. 에이, 그만 일어나 볼까? 으이자. 아! 아! 아, 이게 뭐람? 아니, 뭔데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아유, 진짜.
1: 어? 잠깐만. 그런데 이 구멍 두 개는 또 뭐람? 뭐?
2: 아유, 코가, 코가, 아, 간지러. 사람 눈치가 날아가잖아. 아이, 그럼 내 코는 어떻게 다시 짧게 하냐고.
0: 이게 뭐야? 이거 콧물이잖아. 아이, 더러워.
3: 돌쇠 아저씨.
2: 청아.
3: 요술 부채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2: 코가 어디까지 길어질지 궁금해서 해봤지.
3: 아, 어쩔 수 없지. 코야, 장의 이름으로 짧게 줄어들어라.
2: 어? 내 코가 확 줄어서 돼지 코가 됐잖아.
4: 돌쇠 아저씨, 요술 부채는 압수해요.
2: 여기.
3: 깨몽아, 내가 요술 부채를 괜히 만들었나 봐.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요술 부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얼른 돌아가야겠어.
4: 그래, 빨리 가자, 청아.
2: 잠깐, 잠깐, 청아. 내 코 말이야, 이건 너무 짧잖아. 이 빨간 부채로 조금만 길어지게 하자, 응?
3: 돌쇠 아저씨, 이제 요술 부채는 끝이에요.
2: 그럼 평생 이런 코로 살아가라고?
3: 요술 부채를 함부로 사용한 벌이에요. 깨몽아,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되돌려 놓은 걸로 하자.
4: 오케이.
2: 안 돼.
3: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청이.
4: 깨몽 깨몽 깨몽이
5: 고개 고!
0: 청아!
6: 어? 수아야, 이야기 바뀐 거 봤어?
0: 벌써 봤지. 제목도 부채부채에서 빨간 부채, 파란 부채로 바뀌었던데?
6: 어때? 마음에 들어?
0: 완전! 돌쇠 아저씨가 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도 엉엉이 된 이야기 가져오면 원래대로 잘 되돌려 놓을 수 있지?
6: 그럼 나 청이잖아. 청이청이 심청이.
3: 오늘은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이야기를 원래대로 되돌려 놨어요.
0: 요술 부채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약속해.
4: 약속해.
3: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재미있는 부채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 나도 같이 불러도 돼?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주지. 오늘은 어떤 전통 굿즈냐?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하시라. 바로 축구인. 너무 더워. 더워서 못 자는 사람들. 높이 손 들어. 땀나서 못 자는 사람들. 높이 손 들어. 그럴 때 딱 좋아. 이게 짱이야. 짱이야. 축구인 축구인 축구인. 틀어놔 봤나 축구인. 대나무로 만들어.

yo, yo! Come on, come on! 건비를 안 쓰니까 지구가 좋아요.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빈다. 쭉!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2: 10점 됐어요 이제.
1: 네.
2: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2: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 네. 그래가지고
0: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 상당히
4: 그쵸. 근데
0: 예 넘어가 주신 예.
4: 아침에 레슨 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네. 기억이 안 나신다고.
0: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0: 그래요.
4: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0: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기대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통나무 이만일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토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성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0: 요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놀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약간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도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더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동해안 외야?
2: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삼척에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0: 진짜
2: 영화
0: 멋있겠다.
2: 같았겠다.
0: 바다에서 막그 방파제, 파도가 쏙쏙 칠 때.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1: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왔어요.
1: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0: 그
1: 있습니다.
0: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2: 초등학교
0: 중2가
2: 3학년.
0: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1: 잘 모르겠는데 혼자 있고 싶어지고,
0: 혼자 진짜
1: 네, 그런 것 같아요.
2: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문을 쾅 닫고.
1: 문을 쾅 닫아본 적은 없어요.
2: 오,
0: 문을
2: 착하다.
0: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이상 있을 것 같은데.
2: 아니에요. 다빈 친구가 보니까 이렇게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맞아요.
2: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1: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0: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2: 래퍼.
0: 쇼미에 나오나요?
1: 네.
0: 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와.
0: 스웩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0: 자, 한번 보여주세요.
1: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0: 유.
2: 유.
0: 예, 유 잠깐.
1: 네. 터치. 우주 비 마보이. 우주

0: 저게 같은
1: 아,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2: 건너선이랑 랩.
1: 아,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3: 더
1: 아,
3: 자신 있는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3: 그래요. 네, 뭐 워낙에 미녀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예,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미녀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 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자, 무대가 갈수록 미녀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예요?
3: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3: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2: 네.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지금 되게 둥글둥글 순하게 생겼는데.
0: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했어. 척키가 이렇게 하잖아요. 무섭네.
2: 귀엽다.
0: 무서운데. 예예. 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윤 친구인가 봐요. 그죠?
0: 네.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0: 있을까요?
1: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 네, 보여주세요.
1: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2: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오,
0: 다부지다.
2: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3: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2: 예.
3: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0: 어머.
3: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2: 네.
3: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0: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네.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습니다.
0: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2: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0: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0: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1: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2: 재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1: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0: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1: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치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연말 안에 갈무리할 별미 찾자고 임금님이 강남까지 성큼 내려오셨네. 오늘은 우리 임금님 성 앞에 뭐가 펼쳐지려나.
1: 산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흘려서 정단 맞추기.
2: 안녕하세요.
3: 필요만 왔는가.
2: 되게 즐거우시네요.
3: 즐겁지 즐겁지. 아니 오늘 저 크리스마스 아닌가? 어? 크리스마스에 딱 이렇게 또 캐롤도 부르고 그래. 또 기분이 나지 않겠어?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웨이.
2: 조선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잖아요.
3: 아, 이 양반이. 내가 지금 현대에 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크리스마스를 내가 몇 회째 맞이한다고. 어? 크리스마스 때 말이야. 어? 연인들끼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면서 성탄절을 막 이렇게 만끽하지 않나? 어?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걸 즐겨야 되겠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힌트를 주자면
2: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한 거 하시면
3: 오늘 먹으러 갈 것은 바로 보고라네. 보고
0: 시고
3: 보고 스페셜.

0: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가보자고. 아, 어디 보자. 이쪽 어딘데. 아하, 보고 어디 있느냐. 보고야. 오, 여기로구나. 어?
1: 어디 한번 보고 만나러 가봅시다.
0: 입구만 봐도 그냥 맛집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만.
2: 오호.
3: 벌써?
2: 나이가 좀 많다지만 영우.
0: 자. 산이 아주 널찍하구나 그냥.
4: 혼자 상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0: 왕이 그러면 한 상차림 크게 봤지. 그러면 이렇게 소반에다 먹나? 질투할 걸 질투해 이제. 야, 기대되는데. 어? 오, 밖에도 벌써 사장님, 사장님, 아 여기 예.
5: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우 우리 사장님께서 굉장히 미인이시고 피부가 피부가 어쩜 이렇게 좋으십니까?
5: 감사합니다. 보거를 제가 한 20년에서 오랫동안 먹었더니 보거가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거든요. 네네. 피부 미용에 워낙에 좋아요.
0: 어, 네. 나도 그럼 오늘 피부. 아, 여기 워낙에 보거 스페셜 코스가 유명해가지고.
5: 네,
0: 제가 좀 먹어보러 왔거든요. 좀 한 상 차림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1: 이야, 이것이 그 귀하다는 보거 아니요? 하지만 귀한 만큼 조심해야 할 요리. 전문가가 안전하게 손질한 보거를 귀한 살결 망가질라 조심스레 한 점 한 점 접시 위에 꽃이 피는구나. 다양한 부위로 맛과 식감까지 다채롭게. 귀하디 귀한 보거해 납시오.
5: 보거가 워낙에 고급 어종이고 되게 깊은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은 타 매장보다는 살짝 두껍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미나리 하나, 껍질 하나 말아서 사시미장 찍어서 드시는 겁니다. 네, 요 생화사비를 사시미장에다가 조금 풀으시면 돼요.
0: 아, 그럴까요?
5: 네.
4: 왜 눈치 보세요?
0: 아유, 부럽네. 왜 이렇게 보거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가. 어휴, 이 귀한 걸 살짝만. 오!
1: 맛있구나!
0: 이야. 아니, 와, 이거 씹는 맛이 있다.
5: 보거가 워낙에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생선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두꺼워지면 그때는 또 씹으실 수가 없어요.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0: 오, 그래요?
5: 그리고 또 일반 다른 회와 다르게 정말 하나하나 드시는 슬로푸드이기 때문에
0: 보통 다른 집을 보면 이렇게 들면 제가 뒤에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네요. 와, 진짜 도톰하다. 자, 이렇게 놓고 얘는 껍질이고 얘는 지금
5: 사시미로 뜨지 못하는 뱃살 부위를 저희가 살짝 데쳐드리고 있어요.
0: 그런 거죠?
5: 네.

0: 같은 보건데 회 부위와 요 맛이 식감과 맛도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1: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정말 깔끔한 맛이에요.
0: 이야. 오늘 얘는 이게 간장이 맛있다.
1: 저희가 사시미장을 어간장 소스를 이용해가지고요. 다른 집과는 다르게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생선과 접목이 잘 되는 어간장을 만들어서 사시미장으로 내어드리고 있어요.
0: 와, 그냥 얘만 찍어 먹었는데도 와, 진짜 촉감이네.
1: 고거와 잘 궁합이 맞는
0: 네.
1: 흔히 말씀하시는 어류 콜라겐 덩어리예요. 그 껍질 무침. 껍질하고 미나리하고 야채를 넣고서는 초고추장에다가 버무려드리는 요리예요.
2: 맛있겠구나.
0: 혹시 양념이랑 이렇게 탁 그리고 미나리랑 해서 한번.
1: 네, 같이 드세요.
0: 야, 역시 껍질.
3: 맛있구나.
1: 얘는 이제 그거 껍질 종류가 다른 껍질이에요. 얘는 폰즈 소스에 적셔서 드시는 금밀복이라고 있거든요. 그 껍질이에요. 그거 종류에 따라 약간 두께감이나 식감이 약간 달라요.

0: 벌써?
1: 모기 다 같은 모기 아니었구나. 오 얘는 오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봐. 얘네 자체가 워낙 탱글탱글해서 잘못 좀 막 떨어져. 오 이거 봐. 오 이거 봐.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언제 보호를 이렇게 접시채로 껍질을 놓고 먹어보겠어요. 야, 그리고 이 폰즈 소스가 상콤해요. 확실히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음식들 아주 중요한 회도 벌써 나와 있지만 얘네들을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입맛을 미각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입안이 벌써 예열이 됐어. 두루와 두루와 보고 두루와. 잠깐만 싸는 거 해도 먹어야 되는데.
2: 덕지의 꽃처럼 올려진 보고의 한점 제목 혀끝에 올린 내 탱글함이 입안 가득하구나. 보도란 볶음째 무침 더하니 전맛 매콤하게 다음은 새콤하네. 이것이 보고의 쫄깃한 귀한 참말로 맛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구나.
3: 조선시대에도 보고를 드셨나요?
1: 아유 조선시대에도 이제 사실 즐겨 먹진 않았지. 보고에는 그 테트로도 톡신이라는 그 아주 독성분 위험한 독성분이 있어서 사실 보고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맛 좀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지 어쩐지 궁금해가지고 그냥 먹었다가 그래서 궁중에서는 절대로 먹으면 진상이 안 올라왔지. 그래서 나는 사실 먹었어. 세자 때부터 미행 나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즐기는 위험한 남자라고나 할까? 데인저러스.
4: 데인저러스.
1: 마이클 잭슨 내 노래 부른 거라니까. 나 데인저러스한 남자.
2: 다시 역시 잘 마른 고의 살을 넉넉히 기름 두른 팬에 비법 양념과 함께 향긋하게 익혀주고 자글자글 소리도 맛있게 익어가는 보고 빛깔도 영롱하구나. 싱그한 채소도 빠질 수 없지. 더 향긋한 미나리를 더해 식감 향기까지 다 잡은 지금 첫 메뉴 복 불고기 열시다.
1: 복 불고기. 와 진짜 크다. 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요 살밥 한 덩이가 한 들어오는 순간 그냥 게임이 끝났고요. 은은하게 칼칼한 맛이 나면서 뭔가 모르는 그 감칠맛 단맛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무랑 양파를 갈아 넣어서 그런가? 이야 이거 봐.
5: 한입용이 아닌데
1: 한입용이죠.
5: 정말 갈치도 한 마리 한 입에 드시고 장어도 한 입에 드시고
1: 남자가 이거 한 입으로 나눠 먹어요.
0: 얼씨구.
2: 맛있구나.
1: 와 밥 한 공기 생각나게 하는 맛이네요.
2: 다음은 무엇이냐? 양념에 잘 재워놓은 보고살을 보슬하게 튀김옷을 앞뒤로 예쁘게 입혀주고 기름에 붕붕 넣어주니 지글지글 소리가 벌써부터 벌써다구나. 이렇게 큰 보고살 봤어? 보고튀김 납시오.
1: 제가 자 보십시오. 아
5: 그 손으로
1: 어이 손으로 저기 이게 뭐야 이거 보여드리려고. 닭다리야? 와 크기가 이거 보세요. 요거로 튀김 소스를 다 찍어서
2: 맛있구나.
1: 쫄깃쫄깃한데?
2: 얼씨구.
1: 뼈에 붙은 살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리고 얘는

0: 뜯어먹으면 맛있네. 살이 많아가지고 뜯어먹을 때 많아. 야.
1: 우리 임금님 몰래 먹던 포거를 오늘 크게 한상하시는구나. 살덩이도 큰 포거를 한입에 가득. 임금님 입안에 복도 가득한 것 같소. 세상 어디에서 포거를 이리 크게 만나보겠소. 우리 임금님은 복도 많구나. 포거도 만나기 어려운데 대표 메뉴 복불고기는 이 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데. 임금님 그러지 말고 우리도 좀 데려가줘. 나도 포거 잘 먹어요.
0: 잠깐만. 왜? 이게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데? 끝맛에? 양파 갈아서 물 안에 갈았고 참기름? 안 되겠다. 야, 그러면 가서 좀 여쭤봐야지.
2: 쉬고! 네.
3: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4: 네.
3: 우와! 우와! 이게 보고잖아요.
4: 네, 맞습니다.
3: 우와.
4: 진짜 많아가지고.
3: 네네.
4: 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3: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 네, 잠시만요. 네.
3: 우와.
4: 얘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3: 네네.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진짜 엄청 힘이 세네요.
4: 네, 맞아요. 얘들이 힘이 얼마나 뜨냐면.
3: 네.
4: 이렇게 당근같이 딱딱한 것도. 네. 애들이 입에 넣어버리면 씹어먹거든요.
3: 어머, 어머, 배가 부푼다.
4: 네.
3: 어머, 어머, 어머.
4: 이렇게 똑똑히 먹어버려요.
3: 그러네요?
4: 애들이 이빨이 진짜 세요.
3: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흥분했다.
4: 내가 이렇게 빵을 먹어가지고.
3: 저 이렇게 배 부푼 거 실제로 처음 봐.
4: 네, 맞아요. 보기 힘들죠.
3: 네네네. 얘가 참복.
4: 네, 참복이에요. 참복. 저희는 이제 양식 참복을 쓰고 있어가지고.
3: 네네네.
4: 왜냐면 양식 참복이 더 살도 단단하고 먹이를 잘 먹어가지고.
3: 네네.
4: 독이 없어요.
3: 아.
4: 자연산은 독이 있는데 양식은. 네네. 독이 없어가지고.
3: 아.
4: 저희가 이제 양식 참복을 쓰고 있습니다.
3: 아.
4: 그래도 혹시 모를 이제.
3: 혹시 모를. 네,
4: 그럴 걸 대비해가지고 제도 과정은 다 똑같이 하고 있고.
3: 네네네네네.
4: 얘 이대로 넣으면 또 바로 헤엄치거든요.
3: 네네.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어머. 기분 나빴다 이거죠, 지금?
4: 네네, 맞아요.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3: 네네.
4: 이제 손질된 보고 한번 보시죠.
3: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와. 아, 이게 지금. 보고 지금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5: 네, 보고 손질하고 있고요.
3: 네네.
5: 이거는 참복, 이거는 금밀복입니다.
3: 아, 금밀복.
5: 네, 그거 보고를 보시면.
3: 네네.
5: 여기 눈을 다 제거를 했잖아요. 내장이 독이 있기 때문에 내장도 다 제거를 합니다. 보고는 고급 어종이면서도.
3: 네네.
5: 그 제도 과정이 되게 절차가 많아요.
3: 아.
5: 근데 손이 많이 가는 것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깊은 맛이 나옵니다.
3: 그렇군요.
5: 복불고기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3: 네네네. 이슈.
5: 여러 가지 기름을 다 써봤어요.
3: 네네네.
5: 다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궁합은 참기름이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3: 기름을 살짝 이제
5: 살짝 둘러줘야 돼요.
3: 주는 거죠?
5: 네. 그래서 팬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을 둘러주고.
3: 네네.
5: 복불고기.
3: 아, 제가 그 참기름 들어갔을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5: 아, 그러셨어요?
3: 맞잖아.
5: 역시 말을. 네. 잘 아시는 거예요.
3: 와.
5: 제가 아까 말씀드린.
3: 아, 예.
5: 가득인데
3: 양파랑 그
5: 양파랑 무가
3: 갈아서.
5: 네, 여기에 거의 80-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나리하고 야채도 이 양념에다 버무려요. 버무려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같이 구워드리면 저희 집 전문 시그니처인 복불고기가 완성됩니다.
3: 오, 그렇군요.
5: 네.
6: 임금님 아까 참기름이 맞았네요?
3: 아, 내가 맞다 그랬잖아요. 참, 여기 사람을 못 믿지? 참.
6: 그 들기름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는데.
3: 에이, 들기름은요 이게 고소한 향이 좀 약하고요. 들기름은 올리브 특유의 그 산미라 그러나? 그 산미가 있어요. 참기름이랑 달라. 딱 먹으면 알지. 뭘 좀 알아야지. 음식 프로 많이 했다고 잘 모르시네. 사장님, 그리고요.
5: 네.
3: 아까 저 그거 먹을 때 왜 그 어간장 찍어서 먹으라고 해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5: 네.

0: 어간장은 여러 가지 생선을 접목시켜서 발효시킨 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소태같이 짜다 그런 표현은
1: 그렇지 않아요. 살짝 첫맛이 강한 짠맛이 나는 듯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향긋하고 달큰한 향이 나네요.
0: 네.
1: 아 이래서 아까 찍어 먹는데
0: 사시미 찍어 드실 때
1: 네. 또 설명을 마저 더 드리고 나니까 더 군침이 돕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올 음식들 기대하면서 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코스도 다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자,
2: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폭샤브샤브이옵시다. 무와 각종 채소 그리고 콩나물까지 듬뿍. 재료만 봐도 벌써 개운함이 넘치는데 그 위에 오늘의 주인공 복원에 잘 올려주고 맑은 육수를 그득히 부어내면 벌써부터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여기까지 전해져요. 이것을 먹어야 보고 요리의 진수 복샤브샤브 납시오.
1: 참복 전골, 응? 이게 보고 전골, 이게 국물, 또 국물의 진심 아닙니까? 이게 보고 국물이, 전골 국물이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이야. 그 톡 치는 맛이 있어요. 얘 자체가. 오, 좋아요. 미나리를 폰즈 소스에.
2: 맛있구나!
1: 미나리도 향이 진하다.
3: 오늘 옷을 미나리색으로 입고 오셨네.
1: 입나리라고요? 입나리. 나를 개치시면 안 돼요.
2: 맛있구나!
1: 와. 뭐하고 편하게 해? 살을 발라 먹었는데 부서진 살이 없어. 살을 떠내면 그냥 살 그 살 그대로 딱. 네? 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고 부서진 살만 뜯어주시면 됩니다.
3: 그거에 미나리가 빠지지가 않네요.
1: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려면은 내가 이제 얘기를 두 가지를 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미종의 동의보감감감감감감감감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보고요리에 미나리를 아주 즐겨 썼습니다. 요건 이제 동의보감 속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고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근데 독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이와 함께 미나리 얘기도 언급되어 있는데 미나리와 같이 끓이면 독이 없어진다 즉 해독한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보감 속 보고의 주요 효능을 보면 보고는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보충해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맛도 좋은데 보양이 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제 잘 아시겠죠? 아우 좋다. 아 진짜 너무 좋아한다.
0: 이제 국물 다 드셨는데 식사를 해드릴게요.
1: 네네네.
0: 식사는 볶음밥하고 야채죽 중에 선택 사항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둘 다 먹고 싶기는 한데 선택해야 되는 거죠?
0: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1: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야.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4: 벌써?
1: 볶음밥부터. 아까 그 불고기 양념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습니다.
2: 맛있구나.
1: 그런 게. 자, 그러면. 또 어떤 맛인지. 와 근데 마치 모양새가 매생이도 들어간 것 같고 마치 빛깔이 미나리를 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갈아서 그런지 미나리 향이 더 이렇게 풍부하게 나는 느낌? 미나리를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죽을 정말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 개인적으로 콕 집으라 그러면

0: 코스 요리로의 마무리는 죽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맛은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훌륭해요. 근데 마무리, 완전히 스페셜 코스의 끝마무리에는 얘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맛있는데? 아, 역시 한국인은 탄수화물로 마무리를 해야지. 아주 맛있구나.
1: 참복회 살결 갱갱 볶음지 무침 아삭 쫄깃 복불고기 불향 짜박짜박 퍼지고 폭튀김 황금옷 바싹하니 입안에 녹네 참복전골 보글보글 국물향 진하고 속 든든 미나리죽으로 마무리하니 스페셜하게 이어진 보거맛의 향연 입맛과 마음 함께 마무리되네. 귀한 복요리 한 상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참 맛있구나.
2: 2025년 마지막 날 아닌가?
3: 이걸 안 먹었더라고.
0: 사랑만 아니면 아우 그냥 딱. 와.
2: 갑시다.

0: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지휘에서 하나둘 뭔가 배운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뭐 하나 배워볼까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러다 문득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가로막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집중과 몰입을 도와 치매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먼저 집중해 시작하는 걸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장과 성취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성장의 보상은 여러분의 시간에 견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기보다 지금 바로 도전에 나서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치사는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 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반듯하게 펴입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해 균형을 이뤄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바야 파당구스타사나입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뇌를 더욱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동작으로 호흡에 신경 쓰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호흡은 내쉬면서 기다리고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허리를 밀어내고 마시고 다리를 X자로 만들면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된 동작을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손을 바닥에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무릎을 접고 구르는 자세입니다. 바닥을 밀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넘기고 내쉬면서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앞으로 구릅니다. 무릎을 접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가 필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펴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X자로 만들고 다리를 펴주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바닥을 짚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천천히 넘겨봅니다. 손을 뻗어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내쉬고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X자로 만들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자극이 더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타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타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펴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 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은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렬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신체 불균형을 유발해 각종 통증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줘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는 현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처음부터 많이 내려갈 때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풀면서 등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들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두 팔을 앞으로 뻗어봅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 교정과 함께 하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건강을 지켜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0: 판소리꾼 이아지 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 아이씨구 날씨가 좋아 자존대 초선 버스커즈 출시구. 네, 이아지입니다.
0: 장구의 문상준 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야, 좋아!
1: 키보드의 이안나님을 소개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팀의 리더이자 또 기타 리스트자 작곡을 맡아서 하시는 음악감독 정준석님입니다. 아, 열심히.
0: 저희 누모리는 새롭다는 뜻의 누와 한국의 장단을 얘기하는 모리, 그래서 새로운 장단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밴드이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일렉트로 국악을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곡 도깨비 불이 났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주 강렬합니까? 저희가 해외 공연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무대부터 미국의 존 F. 케네디 센터 같은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요. 문상준 씨는 한 200개 도시 정도의 해외 공연을 해봤어요. 에피소드 하나만 관객들께 말씀해 주실래요?
1: 작년에 저희가 벨기에, 체코 페스티벌 축제를 제가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덩을 치자마자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국거리를 쳐도 춤을 추시고 휘몰이를 쳐도 그냥 뛰어다니시고 이런 게 저는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음악은 전 세계인의 언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2: 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께서도 공연 보시면서 신나시거나 또 좋으시면 헤드뱅잉 하셔도 되고요. 일어나서 춤추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 여기까지 판소리꾼 이하진 님과 함께하고 두 곡 정도 지나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시 뵙겠습니다.
0: 저희의 새로운 무기, 군인지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정가라는 장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가는 바를 정 노래 가짜 써서요. 말 그대로 바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절제미를 추구하고요. 느리고 긴 호흡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0: 다음 곡은 쉬라이 도미노라는 노래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라 여러분들께서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낯섦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푸른 숲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0: 몽환적인 세계 잘 다녀오셨나요?
1: 네.
0: 여기 송현 녹지 광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은요, 사실 지난 2022년도에 110년 만에 개방되었다고 하는데요.

0: 이렇게 넓은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민지 씨 오늘 여기 쭉 둘러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1: 사실 되게 반가웠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기 이곳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 서울 건축 비엔날레 개막 공연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뜻깊은 공간에서 누모리 밴드와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텅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안나 프로듀서님께서 곡을 만드시고 프로듀싱 하셨습니다.
2: 되게 메시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되게 마음 힘든 일도 많고 되게 그렇잖아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곡을 썼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곡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관객들과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쇼의 배너로 오픈 채팅방을 마련해뒀었는데요. 그 채팅방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연 하나씩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곳 송현 녹지광장을 둘러본 소감.
2: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여유로운 녹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요. 건축 무대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1: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 건축물들도 건축물이지만 저기 끝에 가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알록달록하게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고 막 그랬습니다. 누무리가 다음에 도전해보면 좋을 장르나 콜라보 가수를 추천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힙합과의 콜라보를 추천합니다. 국악과 힙합은 리듬의 힘이 강해서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젊은 세대와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장구 문상준 씨, 소화 가능하시겠어요?
3: 벌써 지금 머릿속에 장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 잠깐 한번

0: 좋다. 네, 너무 좋네요.
1: 눈물이의 색은 락 느낌이 강한데 이런 노래를 작곡 작사할 때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받는지. 아, 저는 태어나기를 락커로 태어난 사람이라 굳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찾아본다면 에스파? 블랙핑크? 이 정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넓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그거를 눈물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리즘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시죠? 유혹해진 하나 어떠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저기 커플분 근데 아이이신가 봐요. MBTI가 나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신데 서로 나가라고 지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0: 정말 아쉽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연한 소감 한 분씩 들어볼 텐데요.
1: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서울의 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2: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신나게 노래하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 와, 좋습니다. 공연하면서 보니까 뒤에 저렇게 좋은 조형물들과 아름다우신 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에 저희 누모리가 녹아들 수 있어서 정말 저희도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가자 가자예요. 요 곡 들려드리고 저희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

다음 곡 태양이 뜬다.

0: 지나가다가 장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왔는데 저희는 국악이 너무 좋거든요. 국악의 어떤 폭발함과 그 락의 폭발함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직장 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치유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락이랑 같이 결합한 국악을 새롭게 듣게 되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종종 찾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조선 버스커즈.

0: 들어
1: 이런 풍경 같아요. 고즈넉하고 살다 보면 생각나는 조용하고 그 감정을 파고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아! 아! 자!

어제는 이제 그 식긴꽃, 진도 식긴꽃 거기에 일부분의 소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이나초 선생님 국가문화재 이제 공개 행사죠. 제자들이 처음에 문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열고 나서 그 후반부에 이제 한 시간 넘는 소리를 선생님이 이제 절반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는 저희 임무도 막중하죠. 무대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소리는 무섭고 어렵고 또 그 내 소리를 듣는 관객들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이제 조금 무게가 더 큰.

0: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1: 선생님 오셨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가운데.

0: 와.
1: 아이고.
2: 축하도 할 겸 또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내가 이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지금까지 참 우리 딸이 잘 가르쳐갖고
0: 걱정하지 마시고
1: 노실 오빠는 유명실 오빠
3: 빨리 돌아버려 그러면
4: 요까지 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보다는 아 그때 봤더니 그 제자가 저렇게 소리가 달라졌을까 하는 선생으로서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0: 나라 축풍 낙엽이 떠 소록이 어사 부중을 잠들어 다 울고 간다 까마귀 창외 문전을 기
1: 제가 6살 때부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면 이렇게 안고 내 목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내가 이제 안고 이렇게 북을 놓고 레슨을 할 정도로 그냥 거의 자식이나 똑같죠. 예.
2: 때로는 엄마처럼 이렇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진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래도 저에겐 있어서는 제2의 엄마? 그런 의미가 크죠.

0: 양혜인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네. 아, 가문의 영광입니다.
1: 을 물어다 집을 짓고 남보라리오 예수양
2: 소리 말고도 이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그 헌신적인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멋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소리뿐만 아니고 선생님 인성도 같이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0: 마음에 있는 거를 잘 표현해낸다?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앞으로 이난주 선생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에 모셔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0: 자진 농반은 안 그랬어? 하나, 둘, 세 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문제지.
1: 그러면은 응. 내가 그러면 운단 풍경 해도 되고 응. 농사를 해도 되고
0: 물론 것은
1: 아, 그거랑
0: 이 농사를 서지어
1: 아,
0: 올기 판소리 농부가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농부하고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 딸이 판소리만 해서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는 좀 의외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농부가는 꼭 들어가야 맛이 있어요. 재밌고

0: 농부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딸 키고 맞추려는 게 좀 그래서 내 키로 해갖고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뭐 딸하고 둘이 하니까 좋습니다. 누가 쉬는 날이라 다행이다. 한 번도 안 아팠다 애기는. 저기 저 토지 대가 아니 그지? 대가 진짜 불쾌하고 진짜 여기서 소리면 좋겠다야.
1: 예술의 깊이를 뱃속에서부터 태교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전통을 그렇게 고집하는 것 같아요.
0: 엄마, 엄마, 불로를 봐도 엄마는, 엄마는 강.
1: 엄마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엄마 이야기 할 때마다 그냥 가슴 한 켠이 너무 아파요. 항상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렇게 너무 죄송함의 눈물인 것 같아요.
2: 그때여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향단에게 붙들리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디. 향단!
1: 제가 지금 이렇게 매글 입고 있는 또 동편제 또 흥보가와 이제 판소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부심이 되게 크거든요.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의 큰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6: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0: 예술인 산재보험.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1: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 남일공단 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한테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그 누구가 걸려야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자기 붓고 발기 걸려.

하고 우리를 보면 초리로 보고 당연한 얄얄 끌고 부모니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놓은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지를 제쳐 쓰고 소설이 광풍 걸음째를 걸어 칠비칠 툭 독가라 준형 문정을 당도하여 이에 준양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 그은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엄명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준양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할까 보다 할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갈까 보다. 바람도 소연없고 부러움도 소연없는 수진지 날진지

봐. 하나둘 칭여성은 운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련만은 부디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이야. 이제라도 서주고 삼월동풍 연야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중이면 임을 만다

고염을 듣고 영영이 멸이 되랴든가 어쩔 거나 이 없는 세상

0: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1: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1: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영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 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2: 저 89입니다.
1: 와,
2: 너무 커요.
1: 키가.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윤영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2: 아유.
1: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2: 네.
1: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2: 이틀 전에 춘향과 완창을 하고 이제
1: 6시간을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2: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1: 오장? 아니
2: 전라도 말로
1: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스포한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2: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1: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2: 맞아요. 네.
1: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중독이라.
2: 네, 중독.
1: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2: 아유 무슨.
1: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2: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1: 네.
2: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2: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1: 진짜?
2: 네. 6학년 때였나?
1: 6학년 때?
2: 네네네.
1: 13살 때?
2: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1: 네.
2: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1: 네.
2: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1: 네.
2: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1: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2: 네네.
1: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유정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1: 네.
2: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1: 네.
2: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1: 이제 신. 네.
2: 신이 만든 거예요.
1: 네.
2: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2: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소리까지.
1: 네.
2: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색이, 물소리의 색이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2: 네네.
1: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2: 네네네,
1: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2: 네.
1: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2: 네네.
1: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2: 네.
1: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네네.
1: 어떠세요? 해보니까.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 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1: 네.
2: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소리

0: 였기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이선유 등등 1900 30년대의 명창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아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이거 한번 복원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잘 맞아. 스타일이
0: 예,
1: 또잘
0: 맞아요.
1: 맞아.
0: 근데 다른 쌤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쌤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백 선생님 소리 한번 작게 유치원장 분들께.
0: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듬으로 그 박석곡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0: 예.
1: 비교하듯이
0: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0: 네.
1: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0: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서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내는 목소리도 그러니까.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치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0: 정확해.
1: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진짜
0: 중고째 딱
1: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안다.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째 소리를 준비해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할 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째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참 어디 때 목금방 소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3: 이것이 무엇인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때 마참 어느 때 도금방 조조운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게지다 기산주양의 봉황세 원교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자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의 백합 솔선제벽 시월야 아전쟁명의 백합이 유보교인 새끼사 서식전전행모세 생집장하고 수고라 우유불사체련세 금자를 디가 아저널이 가인의 생색이

야 백교지 삼으께 고려도래로 주공동정도라더니 광명오질황제 기업신생백승아 왕사당연의저제비 기업신생백승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피떠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풍둥더진게 출래연월 다굴시 열고노던백하 울명춘수참모야 한발구인해오 의사부중 밤들었다 울고는가마이 급차화빈속감우여 여첨이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따 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는 봉황새 저 무신새가 오느냐 적복국이 온다 문디산에서 원한돔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주는 놈 군봉지게 들리고 적복국이가 울어 적복국이가 울어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뻑뻑뻑뻑 뻑뻑뻑뻑 들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경삼성우경 사람의 간장의 독이라고 부두새가 울어온다 사람의 간장 독이라고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 뒤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연우이 바람은 소식이 온다 바람은 소식이 온다 성으른 만천은지 일진광풍 오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이 거더안고 백우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금액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산 아우오다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아는지 선생은 휴방진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상 운조리 무사하고 급해 바삐 짚었다 기주한 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 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석이 대장기로 잠먹박 불러서 보니 신사방에 꽂힌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러 장막이 웍끈질진 풍성을 묵고 저강선상이 공중업은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조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집권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러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에 종종 무슨 흔적 있는지 전우자우로 살필지 소조리여짜오대 책일 일모시에 난데 없는 일 없어던 강하는 배웃기로 만다는 심어 없길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리점검벽 파상왕래여던 거룩배 통강 진리탄 엄자룡 오락십배 만다는 심을 놓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말 도선하고 정황군주 급히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우시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청봉이 할 일 없이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관 무부소서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워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제주도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삼일로 해하려 사리 고도 정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 화채를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초그만한 너하야 내 여인 성쾌어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춤통깍지고 하삼지마다 호문포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가서 어? 정봉 담배도 떼지 건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옥녀가 금강쇠를 반만 딱 없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디 사랑

사랑 이야 유황 낮에 보사가 낮고 콜 주낮에 말이 날기가 나고 오왕 부처낮에 월성시가 나고 항

호생남아 내가 나쁘구나. 네가 무엇을 가지려느냐? 조가전호 12승어 야광주를 가지려느냐? 신보성을 바꾸려하던 화씨의 벽을 가져 홀거나 푸도

수 산오오오 했뇨. 금배지원을 가져볼 거다.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구나. 사랑 이루구나. 동동지가 내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 때 바지고서 신랑은 발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라보아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을라느냐. 식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발고 탁 뱉으면 껍질꼭질 남은 놈이에 건넌 산바위에 가서 찰싹 붙어있기에 넌 반시 홍시를 너를 줄까. 아주 축수의 산춘 무릉도와 폭소와 주려아유가 을종선 이거건 화아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잡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귀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옹둥둥 내 사랑 허둥둥 내 사랑 내 사랑이지. 한번 그러지 둥둥둥둥 허둥둥 내 사랑아 대산같이 높은 사랑 하얘같이 또 깊은 사랑 남장 복장도 저같이 단물단물에 쌓인 사랑 은하 소구 진요 가이 세월 오월에 맺힌 사랑.

달에 달에 꿰인 나라 모란 와송이 거치 펌포 흔들 받은 사람 내가 만일곱 도라면 풍유나마 우리 난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혼재하고 교내 몸이 환일은 당일도다 기로하게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총자 요림 그

0: 일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세르 대길 향나게 닿는 촌네 황금집도 대서 시루와 청석권의 체격에 로구나 둥둥둥그 둥둥 둥둥이 내 사랑 아가 사랑기지 내 사랑아
1: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2: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1: 고마워 의철아.
2: 이야기를
1: 와줘서.
2: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니 왜 갑자기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2: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1: 어?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2: 아 진짜요?
1: 너가 처음이야.
2: 아 진짜?
1: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2: 자개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1: 오 진짜로?
2: 네.
1: 아니 감동인데 약간?
2: 큰 건 아니고.
1: 뭘까요?
2: 짜잔.
1: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2: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1: 오, 진짜 향이 난다.
2: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해야 될까?
2: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1: 내가 한약재인가?
2: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1: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2: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철아 너밖에 없다.
2: 그치.
1: 진짜 내가 널 모시길 정말 잘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이거 다 뭐
2: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1: 왜?
2: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1: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2: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안 바뀌었어.
1: 안돼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2: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1: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론데?
2: 그때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1: 무튼 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2: 감사합니다.
1: 또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2: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1: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2: 네네.
1: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돼 있었다가
2: 네.
1: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2: 네네.
1: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2: 네.
1: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2: 맞아요.
1: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2: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1: 아, 6시간.
2: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온너라 헛고 놀자
1: 좋다.
2: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1: 그래 아까 보니까 너 사랑가 부르는데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2: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1: 아까 힐끔 하는데
2: 네.
1: 뭔가
2: 오사스럽고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그렇죠.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네.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0: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 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네.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타령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그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테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철 씨를 봤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음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네.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네.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0: 네.
1: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두유람과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0: 네.
1: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0: 네.
1: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네.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구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1: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이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1: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1: 네.
0: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다시 올라갈 때고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모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겠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기 실증 농을 청하겠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 알아, 맞겠소.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는 뭘 주실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이 소식도 제수라고 방이라 한번 내기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는 이겼다.
3: 아.
2: 어이구 하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너질

0: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1: 이건 갔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0: 이건 갔습니다.
1: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0: 갔습니다.
1: 가지 않았습니다.
0: 님은 갔습니다.
1: 가지 않았습니다.
0: 님은 갔습니다.
1: 가지 않았습니다.
0: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1: 님은

주신 아버지가 침 베개를 보다가 보기 싫던 곳에

영변양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우리 오리랑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가 생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노인 그 꽃을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는 논농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0: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0: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골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만경 벌판이나 진제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0: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만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2: 잠깐.
0: 예전에는 흥겨운 농욕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쌀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에 갔던 거의 좋은 쌀 신동지, 신동지를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지는 알아주잖아요.
3: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2: 아, 그렇죠. 이제 여러모로 다 보야 하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보야 하고.
3: 반듯해야 돼. 길이.
0: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 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4: 자,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게 당시 소설 속의 축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수탈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막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금고였다고 합니다.
0: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오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0: 역사는 기억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징계맹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령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우리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의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머슴 주인

0: 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또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1: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고장 김재.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시장.
1: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2: 저건 미니 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뭐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 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재 전통시장입니다.
2: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3: 김재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 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보시는 위로. 안녕하세요.
4: 어머. 우와. 어머. 오정혜 씨 아니세요?
3: 예, 안녕하세요.
4: 어머나 반가워라.
3: 아니 근데.
4: 어머, 뵙고 싶었어요.
3: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4: 그러세요? 감사해요.
3: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예.
3: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네.
3: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이곳에서 아버님이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3: 아버님이라고 하면
5: 시아버님.
3: 시아버님께서. 예.
5: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3: 아, 그러셨어요.
5: 예.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3: 그렇죠.
5: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 저한테도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3: 맞습니다.
5: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3: 맞아요.
5: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시고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3: 아, 그렇구나.
5: 네,
0: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베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5: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0: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베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베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5: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0: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5: 아주
0: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5: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진짜.
3: 우리가요 무슨 무슨 때될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0: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5: 예쁜 핑크.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3: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5: 그렇죠.
3: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5: 그렇죠.
0: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3: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6: 손 충분히 벌 수 있어요?
5: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3: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5: 그렇죠.
3: 그렇죠.
5: 네.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3: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5: 환영합니다.
3: 네.

0: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1: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예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그 저

0: 저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1: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쉽지.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0: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1: 아.
0: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우와.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1: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0: 네, 제철 우와.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1: 죽순이고요.
0: 이거는 애기 열무.
1: 애기 열무.
0: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1: 머위탕.
0: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1: 신선초로요?
0: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1: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0: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1: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0: 좀 얼큰할 거예요.
1: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0: 네.
1: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0: 네.
1: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0: 네.
1: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2: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1: 밥 야푼에다가요. 네.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2: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1: 딱 비비게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0: 네.
1: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0: 네.
1: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에요.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0: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1: 아 그렇구나.
0: 네.
1: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네. 닭볶음탕
0: 네.
1: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2: 어쩜 이렇게 철마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1: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지에다 다 묻었네.
2: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1: 평야서점 책방?
2: 녀석을 따라간 곳 얼핏 보기에 평범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1: 오 너무 예쁘네요. 근데 이 나지막한데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진짜 제비집 있어. 우와.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3: 예,
2: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3: 예.
2: 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2: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4: 네.
2: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에 올라가도 되죠?
4: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2: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5: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2: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발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4: 아, 네. 뭐 원래...
2: 혹시 대여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4: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2: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4: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2: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4: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2: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4: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2: 방송국 PD요?
4: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서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2: 연결이 안 돼요.
4: 그렇죠. 막 네.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2: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이 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5: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 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4: 사실 저기 이 공간은
2: 네.
4: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2: 아, 그래요?
4: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함께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2: 네.
4: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2: 네,
4: 요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2: 예.
4: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거죠. 그쵸?
2: 그것도가.
4: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있었나 보다.
2: 잔상이 어릴 적에
4: 네, 그게 네. 있었고.
5: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0: 흥겨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거 같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근데 네. 서울서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멈췄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것 같네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
2: 여기. 나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은 씨 온다고, 이쁜 오정은 씨 온다고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 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 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제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제는 대동굿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굿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2: 뭐예요?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우도가 되는 거지. 우도농악이라는 것이 호남평화가 안 되면 호남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못하는거 못 지는 거. 호남평화의 농경문화를 수담한 대동굿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0: 김제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4: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하는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락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근데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어.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5: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2: 이렇게 이렇게
0: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회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2: 김제 호남우도 얼치고
6: 좋다!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사, 글자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0: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어졌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어요.

0: 소주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있었을 때 한강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쌀을 수탈해서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세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2: 어? 선생님이세요?
3: 네.
2: 어? 아이고, 잠깐만요. 저희 드려야지.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 안 되지.
2: 아이고.
3: 안 되지.
2: 아, 선생님. 그대로 시켜주셨네요. 예전에 했었는데.
3: 예전에?
1: 예전에. 예, 화이팅 한번 하게. 선생님이 먼저. 잠시만요. 됐어요? 자.
4: 우리 김대 호나무도 김대 나왔어. 화이팅!
1: 화이팅! 얼씨구! 좋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4: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공연의 이름이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입니다. 연록, 이을연자에 푸를 록자를 써서 봄의 푸르름과 인생의 푸르름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이 그 이음을 여러분께 무용으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실 2장, 청춘 시간을 잇다는 세 편의 작품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춘무라는 무대입니다. 봄날의 꽃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춤이고요. 남도민요 봄타령에 몸을 실어서 수건 하나가 봄 한 철을 담아내겠습니다. 이어지는 푸른 꿈은 첫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달빛 아래 영원을 약속했던 그날의 기억.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뭐 그분과 함께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옆을 쳐다봐 주셔도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는 강강술래. 뭐 강강술래는 뭐 한가위 때 뭐 보름달 아래서 이 강강술래 돌아본 그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리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순환하고 이어진다는 걸 네, 무용수들의 손끝과 발끝으로 그려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청춘을 맞이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제 2장 청춘 시간을 잇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봄날도 한번 돌아봤고요. 달빛 아래 약속도 떠올렸고 또 강강술래로 함께 뛰어놀아보면서 청춘의 시간을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 관객 여러분의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과 함께 청춘을 제대로 즐기셨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3장의 문은 조금 다르게 열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봄을 맞이했고요. 또 2장에서는 청춘을 돌아봤다면 3장 판 혼을 잇다에서는 이 춤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먼저 무의 춤입니다. 무의 막힘없이 또 거침없이. 네, 조선시대 김홍도의 그림 속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고깔을 쓰고 가사를 걸쳤는데요. 스님이라고 하기 너무 신명나고 또 속인이라고 하기 너무 의연합니다. 그 경계에서 세상을 향해 또 한 방씩 던졌던 조선의 예인들이 오늘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을 통해서 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시간이고요. 다음은 연희 장군우리 대전 땅에서 이어져온 웃다리 농악입니다.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지금 이 무대까지 장구 소리 하나가 그 긴 시간을 단번에 당겨오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태평 소고춤입니다. 소고를 든 단원들이 또 온몸으로 빌어 올리는 건 단 하나죠. 이 세상이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의 삶이 늘 태평하고 평안하기를. 네, 200번의 무대가 늘 그랬습니다. 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원.

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기원이었고요. 네, 연록 봄의 푸르름과 또 인생의 푸르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의 200번째 정기 공연 한국 무용의 밤. 그 3장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날 깨웠나? 내가 누군고 허니 경기도 양주골에서 250년을 잘 자던 탈꾼인데 그런데 여기 웬일이냐? 아, 대전시립연종국악단 200회 정기 공연이라 허여 잠자던 나를 깨웠으니 이것이 모두 인연이로구나. 허, 그런디 아, 나만 온 게 아니네 그려. 저기 저 피리도 왔고 대금, 해금, 장구에 좌고까지 다 모였으니 오랜만에 한판 노다 가세나.

내가 말이야 저기 저 그림 속에서 다 봤지. 일제강점기도 겪어보고 한국전쟁도 겪어보고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아 온 세상이 들썩들썩했던 시절을 지나 그 힘들다던 코로나 시국도 지나고 아 그런데 요즘 더 신기한 건 말이여 이 한류 바람이 바다 건너 저기 저 유럽까지 갔다니 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지. 특히나 이 대전시립연종 국악단이 이렇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100년, 200년이 걱정이 없고 두렵지 않네 그려. 이 예술이라는 것이 아 우리네 삶과 맞닿아 있어서 선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야 올 곳은 예술이 변한다 그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피죽도 못 자시고 왔는가 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혼자 잘났다고 하지도 말고 외롭다고 울지도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지. 아 우리 인생이란 게 잠깐 들렀다 가는 길이라오. 나누고 베풀면서 더불어 살면 그게 제일이지. 아 안 그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둔 순수한 마음 예술혼을 잊지 말게나 그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판 더 놀고 다시 양주골로 돌아감세나.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너도 가고 나도 가세.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창극단 신작 효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공중의 춤과 음악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던 효명세자의 삶을 창극단만의 소리와 춤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진정성 2 성음 깊이와 마주하다입니다. 정기 연주회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로 오랜 수련을 통해 완성된 명인들의 소리와 국악 관연하게 조화를 선보입니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음악을 이끌 신진 국악인과 국악 창작곡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칩니다.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훈민정음이 무대에 오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 연기가 어우러진 대규모 창작합창 서사시로 선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꼬마장승 가출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출한 꼬마장승의 유쾌한 모험기를 북, 장구, 꽹가리 등 전통악기의 리듬과 재담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어디에?
1: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2: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 박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간을 강진에 머물렀는데요. 그중 10여 년을 다산 초당에 머물며 실학을 집대성하고 후학들 양성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강진만이 한눈에 굽어 보이는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초당은 원래 해남 윤씨 집안의 정자였는데요. 해남 윤씨는 정약용의 외가였습니다. 강진에 온 정약용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1808년 초당으로 와서 정착했다는군요. 정약용은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부르며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데요.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더욱 몰두했다고 합니다.

다산 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네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다산 초당 사경입니다. 다산 초당 제1경은 정석인데요. 초당 주변 돌에 정약용이 직접 자신의 성을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제2경은 맑은 물이 샘솟는 석천으로 정약용이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암반수를 마시기 위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다산 초당 삼경은 바로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너른 돌인데요. 다조라고 합니다. 돌 위에 화로를 올려놓고 찬물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경은 바로 초당 옆 수수하게 만들어진 연못 연지석가산입니다. 연지석가산은 조선시대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원지방사상에 입각해 땅을 뜻하는 연못은 네모로, 하늘을 뜻하는 연못 안섬은 둥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정약용은 실학에 몰두하며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에도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와 같은 책을 지으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사회풍자를 담은 시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조 독소는 혼자 웃다라는 뜻인데요. 당시 안동 김씨 세력이 득세하던 세상에서 백성을 살피고 조선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벼슬아치들이 아닌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쁜 사대부들을 향해 정약용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조는 시절 가조의 줄임말인데요. 시절 가조는 원래 악곡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대에는 시형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조정에서 물러나 적적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정약용. 그가 자신의 심경을 담아지은 독소와 같은 시조처럼 시조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때로는 우국충절을, 때로는 사회풍자를,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늘 학자의 길을 제시하며 정독하라, 메모하라, 그리고 초서하라 라고 가르쳤답니다. 초서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베껴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의 공부 방법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조선 후기는 현실에 쓸모 있는 학문인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유교적 이념을 담아내던 시조도 점차 변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비판을 담아 사회와 문화를 이야기하며 변해가는 시대상을 반영해온 시조야말로 조선 사대부의 풍류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알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김가영 초단은 대체 뭐 하는 분이냐? 네. 그 한국 무용을 했다는데 그전에는 무얼 했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네. 같이 춤을 춰본 적도 네. 없고 누구랑 춤을 추는 거 본 적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과거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또 실례 아니냐. 오죽하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랬지요.
1: 네.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거 맞고요. 네,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대학로에서 사내연애보고서라는 로맨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 연기까지 하고 있군요. 네. 어쩐지 연기자 티가 나요. 자, 이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자, 그럼 대국실에 가서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얼핏 보면 쌍둥이가 나왔나? 하지만 아닙니다.
1: 닮았어요.
0: 예, 네. 근데 자신들도 서로 마주보면 이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부모님이 전혀 다릅니다. 네?
1: 네.
0: 먼저 경기민요 소리꾼, 국악계의 이단아, 조선의 아이돌, 네.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판단입니다.
1: 네.
0: 유명한 소리꾼이신 고주랑 명창의 아드님이십니다.
1: 네.
0: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1: 네, 국악계
0: 자,
1: 아이돌.
0: 오늘 의상 대단합니다.
1: 네. 네. 이 색깔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0: 그렇죠. 그러나 컬러풀하고 아주
1: 네.
0: 저는 환영합니다.
1: 네.
0: 이런 자세,
1: 네.
0: 그 복장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쵸, 그쵸.
0: 성의 없이 뭐 네.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네. 이런 거보다는
1: 네.
0: 네?
1: 국악계의 패셔니스타예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1976년생이고요. 그룹 싱싱의 멤버입니다.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0: 네.
1: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했습니다. 2010 중앙대학교 강사, 2010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전공 강사, 2011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수상 경력 당연히 화려합니다.
1: 네.
0: 2005년 제32회죠. 이 춘향 국악대전 민요 부문 최우 수상.
1: 네.
0: 같은 해입니다.
1: 네.
0: 제13회 서울 전통 공연 예술 경연대회
1: 네.
0: 민요 부문 대상.
1: 오.
0: 대상이에요. 2010년 제16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1: 네.
0: 종합 부문. 이야, 이게 뭡니까? 뭐 군수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상.
1: 와, 역시 네. 네.
0: 2021년 서울시 국악 부문 문화상.
1: 네.
0: 이에도 한 78개가 더 상이 있었어요.
1: 네, 엄청나죠.
0: 예,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가지고
1: 네.
0: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19년에는 KBS 도어라인 오방간다에 출연해서
0: 네.
1: 파격적인 스타일과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2021 KBS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에도 출연했습니다. 노래로는 허송세월 말어라, 제비가, 얼씨구 두른다, 또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곡이었던 그 사나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자,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1: 네.
0: 약간 산만한 두리번데이고 지금 적응이 덜 돼서 그런
1: 네.
0: 건데 이제 대국에 들어가면은
1: 네.
0: 예, 집중을 하겠지요.
1: 네.
0: 쇼리 7단,
1: 네.
0: 네?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7단,
1: 네.
0: 82년생이에요.
1: 오, 네.
0: 본명의 쇼리는 아닙니다.
1: 네.
0: 이 소씨입니다. 소준섭 씨. 네?
1: 네.
0: 개원 조형예술대학 제품 디자인과 졸업을 했습니다. 곡도 많아요.
1: 오, 네.
0: 사랑.
1: 네.
0: 에너지. 톡톡.
1: 네.
0: 랄랄라.
1: 네.
0: 슬램덩크. 굿타임.
1: 네.
0: 헬로 썸머 등.

0: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히트곡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또 저희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 출연했고요.
0: 오, 예. 네.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드라마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2014년 트라이앵글, 2016년 옥중화,
0: 와, 네.
1: 2017년 도둑놈 도둑님, 그리고 2018년 내 사랑 치우기. 네, 여기에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일반인과 결혼해서 네. 붕어빵 같은 딸 이재를 두고 있습니다.
0: 어, 난 일반인과 결혼해서 붕어빵을 낳았다는 줄 알고 붕어빵 같은 딸을, 네, 네 그렇겠지요.
1: 네. 네. 또 지난 4월부터는 딸 이재와 함께 너튜브를 시작했고요.
0: 우와.
1: 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여기 이희문 팔당과 같이 공연도 예정 중입니다.
0: 아, 이 두 분은 닮기도 했지만 친한 사이군요.
1: 네.
0: 이제 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네. 미안하대 이제 쇼리를
1: 네.
0: 잘못 하나 하시는데 이 키가 작다는 쇼티
1: 네.
0: 예, 예. 아.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아무리 그렇게 뻗쳐봤자 네? 작긴 작습니다만은 하지만
1: 네.
0: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 아.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네. 2m 안 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네? 커봤자 뭐 네. 얼마나 크고
1: 네?
0: 네? 키 또 작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네. 피바람 올 때 다만
1: 네.
0: 몇 방울이라도 덜 맞습니다.
1: 아. 아,
0: 그런 네. 장점이 있지요.
1: 네.
0: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1: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0: 네.
1: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일단 인사를 하시고
1: 네.
0: 자리에 예, 경례.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공손하게 인사를 마쳤고요. 그러면 네. 포석 8알.
1: 네.
0: 예. 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석도 네. 중요하지요.
1: 네.
0: 뭐 1선, 2선보다는 네. 중앙 쪽에 한 4선, 5선이
1: 네.
0: 좀 편안하고 유리합니다.
1: 네.
0: 뭐 8알이니까
1: 네.
0: 다양하게
1: 네.
0: 네, 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오.
0: 자, 그러면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쇼리 7단부터 네, 지금 손 마디마디 풀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중요하죠. 긴장됐기 때문에
1: 네, 맞아요.
0: 예, 풀어주면
1: 잘
0: 됩니다.
1: 풀어요.
0: 네, 네. 네. 네. 충분히 풀겠다.
1: 네.
0: 맞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1: 네,
0: 네 수두룩 필요가 없어요.
1: 네.
0: 네. 자,
1: 네.
0: 좋아요. 자, 그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첫 수기 때문에
1: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0: 나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네. 이런 정도
1: 네.
0: 소위 얘기해서 간을 본다고
1: 네.
0: 그러잖아요.
1: 네.
0: 간을 본 겁니다.
1: 네.
0: 자, 오 독특한 타법이에요. 장지 타법. 제일 긴 손가락. 자, 이 와. 그러나 역시
1: 네.
0: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나도 이렇게 할래.
1: 네. 비슷하게 흘러가고
0: 비슷하게.
1: 있어요.
0: 자, 과연 저게 득점을 할 것인지.

0: 오, 수리칠단.
1: 와, 시원하게.
0: 네. 네?
1: 와.
0: 어, 감각이 있어요, 네, 수리칠단이.
1: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지금 장지 탑법, 제일 이제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탑법인데, 저거는 사실 잘, 어, 프로그래서 안 쓰는 수법인데, 어. 이제 이해면 팔단, 저게 편하다.
1: 네.
0: 뭐, 그건 네. 자유입니다.
1: 네.
0: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지요.
1: 아~
0: 자, 어, 과연. 아, 저거 보세요. 네?
1: 깍!
0: 예, 네, 깍수가 나왔어요. 저게 이제 정확도에서 문제가 있긴 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첫 네. 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초반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풀리면은, 네. 이제 멋진 수가 나올 겁니다.
1: 네, 아직 모릅니다.
0: 자, 효리 7단 기세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좌하귀에 속점을 야, 아, 저 아. 지하를 깠어요. 네,
1: 네.
0: 와, 본인의 알을 깐. 네.

0: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1: 이희문 팔단은 처음부터 노래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당국대 동물자원학과 입학 후에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2000년 일본 동방방송전문학교에 들어가 지역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오,
0: 네, 그 감각과 이 실력을 인정받은 거지요. 네. 그 일본 뮤직비디오 제작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제의도 받았는데 대학 담당자의 실수로 이제 유학 비자를 이제 취학 이 비자로 바꿀 시기를 놓쳐가지고 놓쳤으니까 이제 결국은 강제 출국당했다고 합니다. 기분 더러웠겠지요. 네, 집에서 쫓겨나도 기분 찝찝한데 하지만 국내로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네, 전화위복이 됐어요. 네. 노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 어쩌면 더 좋은 그렇죠. 일일 수도 있죠.
0: 네,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에요. 네. 네, 자. 자, 그래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네. 네? 오, 과연 난 그 한 점보다는 지금 이쪽에 몰켜있는 어떻게 저 사이끼로 빠지나요?
1: 네.
0: 자, 쇼리 집단 자리를 또 이동합니다. 네. 네. 적극적이에요. 네. 네. 해보겠다. 네. 양보는 없다. 자, 과연.
1: 보통 이렇게 자리를 받고 좀 오버를 하시면 네. 좀 이런 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네. 네. 이제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다. 네. 서로 뚫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희문 팔단 네. 지금 약간 뭐 한두 점 차이입니다. 네.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두 점 차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에
1: 정확하게 네,
0: 중앙을 노리는 게 좋아요. 그, 아, 저 같으면 저 한 점보다는 그렇죠. 네, 좀
1: 많이
0: 바꿔서
1: 있는 곳에.
0: 네. 그 네 점 있는. 네,
1: 뭐 하나라도 맞겠죠. 예,
0: 그럼 그렇죠. 뭐 하나도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머! 와우. 하나도 안 걸렸네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장지타뽀 가운데 손가락이 저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쓰는 자세입니다만은
1: 안 쓰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는 네 검지타법으로 네. 네 소심했어요.
1: 네.
0: 자 뭐 하나 걸려야 됩니다. 이게 역전이 한번 네. 저게 이제 1타 2, 3득이 나오면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1: 검지타법을 아무래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네. 그날 또 안 되면 네. 현장에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별걸 다 해보네요. 자, 엎드려 쏴 자세! 지금 네. 두 대국자가 착각을 하는 게 네. 일발 무슨 한 방에 끝내겠다. 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냥 서서히
1: 네.
0: 이 판은 넓지 않습니까? 네. 그건 넓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접근해서 네. 또 간도 보고 말이죠. 네. 이러면 근데 그런 정도 네, 제가 네. 원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선택으로 저쪽으로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네, 이런 꽥수가 나옵니다. 네. 이제 꽥수가 네. 나오니까 꼭
1: 수비를
0: 내가 잘했다기보다 네. 상대의 네. 실수를 유발하는 네. 그것도 작전이에요. 네. 자, 이번엔 공격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자,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1: 어떻게 그렇게 비껴갈까요?
0: 별꼴이 반쪽입니다. 네. 이게 저럴 수가 있죠. 네.
1: 쇼리 칠단은 네. 지인들이 아내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네. 망설임 없이 완전 이상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0: 남자

사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할 때 망설여서 절대 아닙니다. 뭐 3초 생각하고 대답하다가 이혼한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 있지요? 네?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 역시 망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뭐 속내는 네. 아유 평생 살았으면 됐지 뭐 다시 태어나까지 또 살아 지겹게.

0: 네? 의상만 멋있어요.
1: 네.
0: 허허, 지금 옷값도 못하고 있는 이문팔단. 과연 그거 뭐 하나 맡고 있습니까?
1: 네.
0: 자. 그렇죠! 아! 네!
1: 와.
0: 압도적인! 이야, 네!
1: 오.
0: 나 슈리 실단이야!
1: 네, 아주 시원했어요. 예.
0: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제스처, 네? 예, 그럴만 합니다.
1: 네.
0: 지금 그 쇼리 칠단은 사석이 네, 세열.
1: 네.
0: 사석 세열.
1: 네.
0: 네.
1: 엄청 유리하죠.
0: 그렇습니다. 이 문팔단 떨렁 하나 남았어요. 네.
1: 그럼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0: 뭐 도망 가봤자 뭐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 문팔단입니다.
1: 네.
0: 본인 차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죠.
1: 네.
0: 본인이 뭐 해야 되는지.
1: 네.
0: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공격하네요. 네.
1: 아.
0: 이거 뭐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1: 네.
0: 그래요?
1: 아.
0: 그렇습니다. 에휴, 꽤으로 끝나네요. 네. 쇼리 칠단의 1차전은 완승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준 알까기 명인전 국악계의 이단아 경기 민요의 이희문 팔단대 그리고 이희문의 도플갱어
1: 네.
0: 쇼리 칠단과의 알까기 대국 2차전
1: 네.
0: 예, 보시겠습니다.
1: 네.
0: 자 역시 흑선으로 쇼리 칠단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네 손가락을 풀고 승부욕이 있어요.
1: 네.
0: 쇼리 칠단. 네. 저거 보세요. 대충 가는 게 없습니다.
1: 네, 진지해요.
0: 진지해요. 자세가 문양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과연. 아쉽네요. 저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1: 네.
0: 조금만 강했으면.
1: 네. 그래도
0: 뭐 한두 점은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네, 않습니다.
1: 네.
0: 자,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1: 네.
0: 알까기.
1: 그래도
0: 네, 네 그런 정도
1: 네.
0: 아주 실수는 아닙니다.
1: 네.
0: 자, 과연 기세 등등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저렇습니다. 전 자세가 좋습니다.
1: 네.
0: 한수
1: 네.
0: 소중하게 생각하고
1: 네.
0: 하나의 실수 자책하고 자학하고
1: 네.
0: 그러면 다음 주 반복 안 하면
1: 네.
0: 됩니다. 네? 그래요. 뭐 하나 진짜 멋진 수 하나는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0: 이 힘을 발단 이득값을 해야지요.
1: 네.
0: 네? 자,
1: 멋있게.
0: 과연?
1: 와, 저... 사이로 나가기도 참 힘든데.
0: 이리 불어. 저 사이로 한번 까봐 그러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1: 사이로 이렇게.
0: 참 안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진이.
1: 네.
0: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뭐 크게 뒤지진 않았습니다.
1: 네.
0: 현재까지.
1: 네.
0: 네. 일진이 기대하겠습니다. 그 두 점을 노리겠다. 네. 파기 될지 뺏기 될지
1: 네.
0: 빼기 될지는
1: 네.
0: 지켜봐야 되겠죠.
1: 네.
0: 네. 이제 이 문팔단은 손님 실수, 쇼리 칠단의 실수를 바랄 거예요.
1: 네.
0: 제발 간절한 소망.
1: 약했어요.
0: 네. 그러면
1: 네.
0: 이 문팔단은 어떤 선택을? 그거 한 점.
1: 쇼리 칠단은 이 틈에도 손가락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그 자세 좋아요.
1: 네. 네. 네. 오.
0: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1: 네.
0: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1: 네.
0: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1: 네.
0: 이문 18단 드디어 네. 지난 수로 보여줬습니다. 네. 천하다 이문. 네. 와. 그렇습니다. 천하 이문.

0: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죠. 이야.
1: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0: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연구했거든요.
1: 간.
0: 네. 어! 조한점 바로? 용납 안 하겠다. 네. 처리하겠다.
1: 와!
0: 어, 깨끗하게?
1: 네. 네. 깨끗하게 잘.
0: 와! 잘하네요. 쇼리 칠단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네. 무승부네요.
0: 네. 어, 그러니까. 네. 뭐 잘했다 봤죠?
1: 네.
0: 어떻게 이문 팔단? 네. 지금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어, 6대 6입니다. 네. 네. 언뜻 봐서는 쇼리 칠단 잡술 것 같은데? 약간 의심하나? 이건 뭐 전 국민이
1: 지금 혹시 아, 아닙니다. 알을 빼지 않았나 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0: 저거는 어,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지금. 위에서도 계속 카메라가 그럼요. 돌아가고 있었어서
0: 많은 제작진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고 지금 발견했나요?
1: 아.
0: 네, 이 손에 있는 네,
1: 오. 어떻게? 네, 네, 오,
0: 그거로 네,
1: 저게
0: 그거로
1: 유리하죠.
0: 두 점을 네, 그렇습니다. 과연 저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수입니다.
1: 아!
0: 어렵지 않은 수를 어렵게 본인 알을 꿰그를. 네? 아, 이런 경우가 있네.
1: 아, 안타깝습니다.
0: 그러나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어, 몰라요. 네. 포기하지 말고. 어, 자, 코너에 몰려있는 102점. 아, 그 한 점을 일단 가볍게. 힘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살짝.
0: 살짝. 톡.
1: 아.
0: 약간 과해. 아, 사석작전. 한 네. 점이 유리하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한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1: 네. 네. 농개타법.
0: 네, 그거 고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네, 알까기 집중해야지. 이미 사석된 거.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요, 지금. 이분 팔단은 엄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선택은 이수입니다. 네.
1: 오.
0: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1: 네.
0: 예.
1: 쇼리 칠단은 키는 작지만 팔 힘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팔씨름 원정을 다녔다고 합니다.
0: 그래서
1: 교내에서는 1, 2등을 다툴 정도고요.
0: 오, 진짜 저 보세요.
1: 네. 어, 최양락 사범님도 팔씨름 잘하셨나요?
0: 아, 저는 팔씨름보다는 입씨름.
1: 아, 네.
0: 아마 입씨름으로 도장깨기가 있었다면 네. 충청권에서는 제법 날렸을 거예요.
1: 아, 그쵸. 맞아요.
0: 뭐, 힘으로 지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뭐, 딸리는데 장사 없지요. 네. 하지만 말로 지는 거는 못 참지요. 끝까지 쫓아가서 메롱이라도 해야 네. 예, 참을 잤습니다. 메롱 네. 앞에 장사 없지요.
1: 네. 묘하게 기분이 나쁘죠.
0: 네. 네. 네. 바로 저겁니다. 아우, 키우세요. 키우면서 쭉 뿌듯 빠집니다.
1: 네. 네.
0: 아... 자, 이제, 어, 이제 중반전입니다. 네.
1: 오...
0: 어, 어 오... 그래요. 자, 과연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처리를 해야 프로지요?
1: 네.
0: 와! 오! 멋진 수! 풀다운 수!
1: 네.
0: 그래, 이게 프로의 수야.
1: 오, 네? 멋있었어요.
0: 아, 자랑스러운 얼굴. 네? 예. 와.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참 프로라는 게.
1: 네.
0: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졸전이 프로가 왜 저래 그러다가도 네. 이런 멋진 한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아마와의 차이점이죠. 어, 이문팔단도 아마 멋진 수
1: 네.
0: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자신있게.
0: 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같아요.
0: 예. 자, 다음 수는 뭐더냐? 네.
1: 고민하고 있어요.
0: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 거리가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쇼리 직접 못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1: 네, 지금 졸고 있었어요.
0: 아,
1: 너무
0: 네.
1: 이제 고민이 길다 보니까.
0: 네, 여유입니다, 사실은.
1: 네.
0: 이 상대 이 문팔단 신경을 거슬리게
1: 네.
0: 하는. 네. 저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인 수로
1: 네.
0: 가야 됩니다.
1: 네.
0: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네.
1: 네.
0: 오, 이런 면이 있군요. 어. 굉장히 고민합니다.
1: 네.
0: 아, 뭐 전화. 네.
1: 네. 네.
0: 약간 실속한 사람처럼 지금 갑자기 대고 가다 말고. 네.
1: 네.
0: 네.
1: 아, 지금 고민이

0: 너무 길다라고 약간 그런 압박을 거예요. 주는 거죠. 네.
1: 사실은 저래서.
0: 네.
1: 네. 네. 아, 그 수로 결정했네요.
0: 네.
1: 와. 자. 과연 꽤기 안 나오고 성공을 할까요? 와. 너무 좀, 조심했죠.
0: 네, 아쉬워요.
1: 몸을 사렸습니다.
0: 네.
1: 이제 쇼리 집단이 앞서고 있죠. 네, 팽팽했던 네. 네. 자리를 또 양보해 주네요. 속은 좋아요. 이 무팔단 나 같으면 아우 그 참 뭐 굳이 양보. 네. 편하게 깔아. 네, 저 사석 작전 좋습니다. 유리할 때.
0: 네.
1: 이런 거 그렇습니다.
0: 아, 네.
1: 청소기 뭡니까? 1탄 이득이 나왔나요?
0: 와!
1: 와! 이야, 이렇게 되면, 네? 네?
0: 이 문팔단 이제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같아요.
1: 네, 도망도 한계가 있지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그런 식으로 또 마지막을 처절하게 끝내려고, 아유.
0: 아,
1: 쇼리 칠단은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0: 뭐
1: 양보는 없다. 그렇죠. 시원하게. 저 같으면 연습 삼아. 이거로 까도 되고, 저거로 까도 되고, 그냥 막 까도 됩니다.
0: 네.
1: 어떤 거를 선택할까 약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기. 자! 어이구! 깍수가 나올 뻔했어요.
0: 와.
1: 그러나 다행입니다.
0: 네.
1: 다행이에요. 여기서 과연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는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0: 저는
1: 그래요.
0: 네.
1: 아뭐 이미 패색이 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네. 내 나름대로의 수를 보여주겠다.
0: 네.
1: 그 수는 성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해서 쇼리 칠단이 2전 전승 승리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이문 8단부터 예. 어우, 멋있어요.
0: 네.
1: 우와! 산만하네요, 사인이. 자, 들어 가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자.
2: 너무 잘해가지고.
1: 와, 상대가 너무 잘했다.
0: 진짜 잘하시긴 했어요. 네.
2: 너무 재밌고. 일단 왕중왕전 기다리도록
1: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 자신감 있어요.
0: 네.
1: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문 엽쇼 문 엽쇼 딜 라이브 국악 방송 숨은 장군이 문 엽쇼 인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크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재산과 제돌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잘했습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꽃다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들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PD의 박미연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0: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닷이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1: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샤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0: 네, 그 섞는다고 쉐이킷 맞죠?
1: 네.
0: 네, 쉐이킷. 쉐이킷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징그러워요?
0: 네?
1: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1: 즐겨주세요.
0: 아, 즐거. 네. 사실 저희 느닷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1: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1: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1: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1: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닷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2: 밟아서.
1: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의 아주 그냥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밴드와 느다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거.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닷 캠프 유명하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시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날이 너무 좋아서, 눈날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아우,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에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5: 우와! 아!
1: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네,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6: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고.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9: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1: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1: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0: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좋았습니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옥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의

0: 이만 만나면 되겠어.
1: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2: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0: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1: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0: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0: 알았다.
4: 기타...
1: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1: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1: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실화야?
1: AI,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첫 무대는 신민요 무대로 함께했는데요. 듣는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흥얼흥얼하게 되는 네. 그런 우리 소리, 바로 민요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민요는 예로부터 정말 뭐 놀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일할 때조차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더 정겹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에서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맑고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줄 국악 영재들, 과연 어떤 흥과 멋으로 오늘 무대를 꾸며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다음 무대도 또 한국의 신민요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새 친구가 전해준 흥겨운 신민요 잘 들었습니다. 신민요가 1920년대, 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민요인데요. 전통 민요의 정서에 맞춰서 당시에 대중음악의 감각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랑받았다고 하네요. 자, 잘 어우러진 무대 잘 봤습니다. 어떻게 모인 팀인가요?
1: 네, 저희는 2년 전에 김미성 선생님과 김유리 선생님의 판소리 합숙으로 남원에서 만났었는데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친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생각하면 7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완벽한 10이 된 것 같습니다.
2: 10점 됐어요 이제?
1: 네.
2: 민요가 우정까지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신민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1: 신민요의 매력은 일반 전통 민요는 한자가 많은데 신민요는 그보다 가사가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대중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또 민요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 말고도 새 친구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3: 저희가 다 같이 입시 준비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3: 채영이는 이제 중학교 입시, 그리고 보빈 언니는 고등학교 입시,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교 입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3: 네, 일단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네. 대학교가 좀 더 큰 고민이라고 전 생각을 해서 두 개 다 고민.
2: 미리 또 고민하는 것까지 합해서. 근데 사실 이제 다 수험생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근데 입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제때제때 잘 풀어줘야 되는데 혹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비슷할까요?
4: 네. 저희는 주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남원 합숙 때 장칼국수를 한밤중에 야식으로 몰래 끓여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네. 옆방에 주무시고 계시던 선생님이 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0.1초 만에 미끄러지듯이 연습방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 네. 그래가지고
0: 냄새가 다 났을 거거든요. 장으로 만든 칼국수면은 상당히
4: 그쵸. 근데
0: 예 넘어가 주시면 예.
4: 아침에 레슨 할 때 여쭤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0: 아, 잠이 덜 깨셨었나 보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이 참 예쁜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연습 말고 또 꼭 셋이 하는 놀이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4: 네, 저희가 춤을 좋아해서 같이 만날 때마다 챌린지 댄스로 릴스를 찍곤 하는데요.
0: 그래요.
4: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0: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기대됩니다. 뭐 어떤 게 나오려고 하지? 예.

0: 야, 이거 많이 해본 솜씨네.
1: 그러니까요. 이게 간단한 동작 같아도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동작도 딱딱 맞아야 되고
0: 그러니까
1: 이런 예. 거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0: 릴스 이거 한 100만에 나오겠네요. 100만 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취미도 공유하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우정 이어가면서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0: 네, 신민요의 매력을 물씬 느꼈던 무대였는데요. 다음은 어떤 민요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 꿈나무 이만인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목을 풀 때마다 자주 부르는 최애곡인데요. 저의 노래 실력 어떤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배웠는데요. 특히 서도민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서도민요는 수심과 포리를 사용해서 공명, 떨림, 꺾임이 많은데요. 특히 속성같이 속소리로 당겨서 잘게 떠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맨날 연습하고 있어요. 애절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서도민요. 제가 오늘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0: 요 서도 민요는요 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요로 특유의 끌목 창법이 특징입니다. 요 끌목 창법은요 끌목. 소리를 위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떨어주면서 부르는 창법이에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할까 요
1: 약간 약올른데 올리는 거 아닌가?
0: 아니 아니 그 정도로
1: 그렇게 떨어요?
0: 깔까 이렇게 리듬감 있게 툭툭 아~ 이렇게 음으로 위를 치는 느낌.
1: 네, 잘하시네요.
0: 그래야 또 박자가 더 살거든요.
1: 네네.
0: 특히 조금 전 무대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도민요 특유의 콧소리까지 더해지면 더 구성지고 애잔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끌목 창법이 매력적인 서도민요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매력의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동부민요는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민요인데 네. 특히 시원하고 구성진 가락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빈 친구가 생각하는 이 동부민요의 매력은 뭘까요?
1: 동부민요는 꾸미지 않아도 소리가 깊게 전해지고 감정이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말하는 것도 담담하게
0: 예, 그렇죠.
2: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속에서 또 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 동부민요가 유난히 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네. 강원도 삼척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삼척? 네. 동해안
2: 삼척에서 이 동부민요를 네. 불러봤어요?
1: 네.
2: 어땠어요?
1: 외할머니 댁이 삼척에 계셔서 삼척에서 노래를 불러봤었는데 네. 삼척의 탁 트인 바다와 제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어요.
2: 와, 진짜 멋있겠다.
0: 바다에서 막 그 방파제, 파도가 쫙쏙 칠 때 정말 예,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다빈 친구가 네. 올해 중3이잖아요. 16살.
1: 네.
0: 근데 혹시 막 중2를 지났으니까 그 유명하다는 중2병 없었습니까?
1: 저도 중2병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2: 네. 없었어요. 네.
1: 중2병에 와서 부모님한테 말을 크게 상처가 되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뭐 어떤 거를 좀 저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딸 3학년이거든요.
2: 초등학교
0: 3학년. 중2가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상처를 받나요?
1: 잘 모르겠는데 네. 혼자 있고 싶어지고
0: 혼자 진짜?
1: 네 그런 거
2: 방문을 막 걸어 잠그고
1: 네
2: 문을 쾅 닫고
1: 문을 쾅 닫아본 적 없어요.
2: 오 착하다.
0: 문을 쾅 닫아 발로 찬 적은 있죠?
1: 없어요.
0: 없어요?
1: 네
0: 있을 아니요. 것 같은데
2: 다빈 친구가 보니까 네. 이렇게 중2병도 그렇게 크게 지나가지 않고 네. 굉장히 지나가면서 오히려 철이 들었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성숙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맞아요.
2: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춘기 때는 감정이 들 쑥날쑥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려요?
1: 제가 좋아하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그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집중시키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이 감정이 잘 추스러지게 됐어요.
0: 권오선이라는 래퍼가
2: 래퍼.
0: 쇼미에 나오는
1: 네.
0: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매력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영향을 받았으면 랩도 좀 따라 해봤을 것 같은데
1: 네.
0: 살짝만 느낌만 보여줄 수 있어요?
2: 와.
0: 스웩 네. 약간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0: 한번 보여주세요. 그 네.
1: 권오선이라는 래퍼, 권오선이라는 래퍼의 유 잠깐.
0: 유.
2: 유.
0: 예, 유 잠깐.
1: 네. 터치. 우주 비 마 보이. 우주 비 마 러브. 걸, I might say no. I'm stuck.

0: 아,
1: 노래는 잘 들었는데 랩은 언제?
2: 건너선이랑 랩.
1: 노래가 아 래퍼의 노래 네. 랩을 한다는 건 아니고
3: 더
1: 아,
3: 자신 있는 랩. 부분을 한 거죠.
1: 노래야 워낙 잘하니까 랩도 혹시 잘하나 해서. 네. 그래. 아주 그래, 좋네요.
3: 그래요. 네, 뭐 워낙에 민요로 다져진 발성이라 그런지 가사도 예, 예. 콕콕 귀에 박히고 아마 랩도 잘할 것 같아요.
1: 네. 네, 다음에 기대해 볼게요. 네. 참 민요도 잘하고 랩도 잘하는 우리 장르를 넘나드는 다빈 친구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팍팍 전하는 그런 소리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자, 무대가 갈수록 민요의 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4: 청춘 청춘 홍아를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를 너무 사랑하는 국립국악중학교 윤지은입니다.

어때요? 아주 시원하죠? 밝고 경쾌한 매력이 마치 저 윤지은 같아요. 경기 민요를 부르다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있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이 느낌을 멋지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제 소리로 함께 구름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민요인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의 어떤 민요여서 그런지 몰라도 맑고 세련된 그런 소리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1: 네, 밝고 화사한 선율 속에서도 또 삶의 희노애락이 녹아 있어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 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오늘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 특집답게 민요가 가진 다양한 색깔과 매력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흥겨운 가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남도민요의 진하고 깊은 소리를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자, 어떻게 모인 친구들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원진주 소리단이라는 팀인데요. 네. 우리 전통 판소리와 민요를 많은 분들께 친숙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팀입니다.
2: 아유, 또박또박 잘 대답하네요. 오늘 뭐 제대로 실력 발휘한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남도민요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3: 남도민요는 소리가 굵고 떨림이 강해서 아주 우렁찬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음을 툭 떨어뜨리거나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매력이 정말 멋져요.
0: 그러네요. 예, 오늘 무대를 보면서 남도민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팀인데 연습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

0: 왜요?
1: 윤하윤 선배님이요. 윤하윤 선배님이 낮은 발성 연습을 할 때 공포 영화 첫기 인형 같았거든요.
2: 어머.
1: 그때 이후로 종종 흉내를 내주시는데 정말 재밌고 웃겨요.
0: 그럼 누구죠? 한번 보여주실

0: 무서운데?
1: 예예예. 예.
2: 팀 분위기를 막 그야말로 확 살려주는 친구가 아이온 친구인가 봐요. 그죠?
1: 예.
2: 그리고 또 혹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외치는 특별한 구호 같은 게 있을까요?
3: 네, 저희만의 구호가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자는 구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 네, 보여주세요.
3: 우리 소리는 좋은 것이네. 영창이 되는 예.
1: 야, 이렇게 예, 정말 한 몸처럼 잘 맞네요.
2: 오, 다부지다.
1: 예, 이렇게 힘차고 밝은 팀이니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4: 저희가 작년에 3.1절을 기념하는 거리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1: 예.
4: 그때 저희가 다 같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만세를 외쳤어요.
1: 그래요.
4: 그런데 시민분들이 같이 만세를 외쳐주시고
2: 어머.
4: 또 합창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1: 네.
4: 그때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런 게 국뽕이 차오르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2: 진짜 그야말로 우리 소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네. 멋진 친구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습니다.
2: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빛내는 명창이 돼주세요.
1: 네, 흥으로 있는 민요 열전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민요가 가진 흥과 멋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밝고 흥겨운 가락 속에서도 웃음과 위로 그리고 우리 정서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역시 민요는 오래 들어도 참 따뜻하고 정겨운 음악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무대마다 자신만의 목소리로 민요의 매력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덕분에 오늘도 풍성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같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마지막 무대 원진주 소리단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1: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3: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드디어 네 번째 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레전드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사생결판!
1: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네 번째 사생결판. 이번 판은 조선 판정단이 도전자들의 서포터가 되어 치열한 한판 대결을 펼친다.
2: 매니저처럼 서포터 하고
3: 잘해드릴게요.
4: 뭐 어떤 거든 주문에 맞춰드리겠습니다.
1: 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만큼 별이 아닌 점수제 도리.
0: 총점 공개합니다.
1: 판정단 한 명당 최대 100점으로 총 600점 만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다섯 팀의 도전자만이 살아남는다. 단, 600점 만점 중 5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도전자는 즉시 탈락. 그리고 이 냉혹한 대결의 판정을 책임질 3인의 스페셜 판정단. 90년대 크로스오버의 대표주자 가수 이현우. 대한민국 히트.

0: 주인공 메이커, 작곡가 윤일산. 마지막 스페셜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명창 왕기선.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사생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 후배들이 조선판스타에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음악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참신하고 선배로서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3: 계속 이렇게 음악 장르를 떠나서 섞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4: 도전하지 않으면 제로나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그 조선판스타 같은 경우는 도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플러스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 플러스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배운다는 마음과 함께 즐겁게 가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또 한번 숨막히는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이 대결을 통해서 결승에 진출할 팀은 단 다섯 팀.
5: 우리 중에 다섯.
6: 그러니까.
7: 다섯 명이요? 왜 이렇게 박해요? 여지껏 안 그러다가.
6: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가 되겠다. 걱정이 되네요.
8: 올라가자! 파이팅!
1: 다섯 장의 결승 티켓을 두고 더욱더 독해진 한판 승부! 사생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전하는 첫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워풀 보이스의 소유자 김산호. 그리고 김산호를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이봉근 씨입니다.
9: 첫 번부터 세. 너무 세다. 처음부터
1: 소리꾼과 소리꾼의 만남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10: 기대돼요.
11: 자, 김산옥 씨, 그 이봉근 서포트 만족하시나요?
12: 너무 만족합니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너무 정말 만족합니다.
11: 진짜 연습하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12: 전혀 없었고요. 봉근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무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할 존재죠.
13: 근데 워낙 가지고 계신 게 훌륭하셔가지고 정말 잘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저도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4: 다른 팀과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13: 네.
4: 두 분만이 가진 장점,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13: 저희가 공교롭게도 너무 신기한 게 동편제 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동편제 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동편제 판소리 스타일이 굉장히 우직하고 뭔가 쏟아내는 파워풀한 그런 소리이다 보니까 오늘 그런 맛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알아듣기 쉽게 동편제는 남성적이고 좀 서편제는 슬프면서 애절하고 그리고 꼬리를 좀 달고 무슨 어쩌냐 이렇게 길게 하고 동편제는 무슨 어쩌요 이렇게 딱 끊고 이런 것이 동편제입니다.
15: 무슨 어쩌요.
1: 첫 번째 무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어디인 거지? 여기다.
16: 오세요 일단. 예, 시작.
15: 너무
16: 오세요. 감사합니다.
15: 영광이에요.
16: 아니에요.
15: 이게 아니죠. 네네네. 네.
16: 일단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15: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감사드리죠.
16: 아니요, 진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 정말요?
16: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또 재밌는 걸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15: 너무 감사합니다.
16: 이번 라운드는 그냥 김산옥만
15: 저도
16: 있었으면 좋겠네요.
15: 네.
16: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딱 나오고 미쳤다. 그리고 괴물. 진짜 이 세 가지를 너무 듣고 싶어요. 이 말에 그래서 최대한 더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15: 와!
16: 일단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여러 가지. 일단 신난 거.

0: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상 가능한 선곡에서 아예 다 꼬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 아니, 욕심이 나니까 선곡이 되게 어렵구나. 그러네. 진짜.
1: 국악과 가요를 정말 그 편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와, 저분이라면 저 혼자서 만들 수 없는 무대를 같이 꾸미면 최고로 멋진 무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2: 음악적으로는 어떤 걸 유심히 보면 되나요?
3: 이제 오늘 들려드릴 소리가 굉장히 쏘아대고 또 이제 리듬을 굉장히 쪼개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어떤 편곡적인 연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한창을 하다가 그 더티 로스의 힘미라고 하는 그 곡에다가 오늘 소리를 붙여보았습니다.
4: 그 더티 루스 히트미가요 다 영어잖아요.
3: 네.
4: 그럼 영어로 노래하실 건가요?
3: 아니요. 힌미 안에 있는 송품을 다 걷어내고요. 어. 그 위에다가 판소리를 다 입힐 겁니다.
4: 네,
3: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무대적으로도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리 안에서 보면은 제가 김산홍님이 제비 한 마리의 제비처럼 되어서 푸른 창공을 이렇게 날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흥부가 중에 제비 노정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무대에서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날개를 달아.
6: 자,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서포터는 서포터일 뿐입니다. 도전자의 역량에 집중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터하는 김산옥의 무대 판 스타트.
7: 떨려.
3: 위에서 있다가 이 내려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이게.
8: 진짜?
7: 야. 거짓말 하지 마.
8: 잘할 거면서.
7: 하나도 안 떨면서.
8: 잘하기만 해봐.
9: 화이팅.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두 분 첫 번째로 무대를 꾸미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긴장했을 것 같은데 김산옥 씨.
1: 너무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를 티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막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2: 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1: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2: 너무 근사했어요, 섹시하고.
3: 아니 나 말하는 자리 잘하고. 아 나도 그 흥부가를 많이 하지만은 네. 원 그렇게 빨리 하는 데뷔 노정기 처음 들어봤는데. 오. 왔다 왔다. 네. 그러나 저나 잘했어.
1: 아유 감사합니다. 잘했어.
4: 아니, 진짜 리듬이 엄청 빠르고 많이 박이 나눠지는데. 한국판 랩 같았어요.
5: 맞아.
4: 너무 신나고.
6: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생님 계속 다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7: 아이던 구경 어지성을 받아보고 공항대 올라가니 봉포 태공을 넘겨요.
8: 황황루로 올라가니 황황이니까 불고 반도 배고 찾지 공도 주라.
2: 선생님 지금 저기 혀 풀고 계셨던 거예요.
3: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했지. 그런데 빨라.
9: 아니 같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까 마음이 호로로로로로로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10: 감사합니다.
0: 이번 건 판정단은 서포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산옥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9: 너무 힘들겠다, 점수 매기기.
0: 점수 눌러주세요.
5: 와, 점수 너무 잔인해.
0: 지금 공개합니다. 93, 97, 99. 자.
5: 감사합니다.
9: 그럼 100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5: 그렇지. 자. 한 명은 100점이네.
0: 이용기 판정단과 신영희 판정단 두 분의 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과연 최고점과 최하점을 포함한 총점은 몇 점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두 사람이 원체 목이 좋은 소리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봉근 씨가 우리 산옥 씨가 한 마리 제비처럼 날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수십 수백 마리의 제비가 이 스튜디오 안에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12: 저는 그 선곡을 보고 흰미는 평소에 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솔직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려졌는데 일단 기대를 딱 벗어난 순간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소으름으로

0: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 소름.
0: 마치 제이지와 비욘세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이 무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2: 네.
3: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뭔가 좀 힘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2: 과연 600점 만점 중에 김산옥 씨는 몇 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0: 총점이요?
1: 과연 총점은 몇 점일지 공개해 주세요. 577점.
2: 감사합니다.
1: 자,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는 600점 만점에 577점을 획득했습니다.
3: 저는 오늘 무대가 진짜 여지껏 했던 무대들 중에 손에 꼽힌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봤고, 뭐 이거는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고생했습니다. 신영희 선생님.
4: 너무 고맙고 두 분한테 왜 고맙냐. 소리로 해줘서 고맙다고.
1: 네.
4: 예,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수고하셨어요.
1: 김산옥 씨,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2: 한 문턱 한 문턱 넘을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이렇게 막 쏟아져 주시니까 너무 그 힘을 얻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우리 국악을 위해서 진짜 너무 멋진 국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파이팅!
1: 네.
4: 파이팅!
1: 자, 지금까지 이봉근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점수 너무 좋아. 초판부터 보네.
6: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좀 더 나긴 하죠.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1: 생존과 탈락의 갈림길에선 다음 도전자는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오우!
7: 퀸! 아우, 아름다우셔.
1: 퀸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락 발라더 김정민 씨입니다. 이야!
5: 오! 멋있다, 멋있어.
4: 원 맞춰서 입었구만.
2: 오늘 약간 의상을 미아리 하얀색을 입고 오셨잖아요.
8: 네네.
2: 진짜 왕자님처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8: 퀸은 저의 엘프라는 느낌으로 네, 최대한 제가 맞춰드리려고 의상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9: 아니 근데 김정민 씨 그 연세를 따지면
8: 저기요?
9: 아버지뻘 아니에요?
8: 박은영 씨 연세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나이.
9: 네, 나이가 활동하실 때 안 태어났었었죠?
2: 네, 어때요?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8: 잘못된 질문이십니다.
5: 아빠의 도전 같은 거죠.
9: 그 소통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궁금.
2: 저희들 너무 너무 일순위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 감동 먹습니다. 네.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퀸. 다음 무대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퀸이 원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들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0: 음악적으로 연주와 그 가을이 가창력. 더 뽐낼 수 있고 선배님과 더 시너지가 좋게 할 수 있는 곡들로.
11: 아니면 요즘 대세 지금 지나갔나 모르겠다.
10: 대세 그게 없어요.
11: 상상 더하기라고.
10: 아, 대세죠. 이제.
11: 어머 깜짝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텐미닛? 이건 멤버들이 다 살 수 있어. 댄스도 어렵진 않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박진영이 뭐 들고 있더라도 뭐 이런 스텝 하나만 동시에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 임팩트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긁어온 노하우를 우리 퀸에 올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나 둘 셋 파이팅!
8: 퀸 이즈 원들. 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제가 결승으로 가는 길 도와드리겠습니다. 퀸 파이팅.
12: 감사합니다. 이 팀도 만만치 않겠는데.
2: 잘해요. 저희 완전 공연을 많이 했던 팀이라.
3: 와, 여기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12: 와 좋다.
4: 좋다. 듣기만 해도.
0: 저희가 선보일 곡은 SG 워너비의 살다가와 심청이가 선인들을 따라가는 대목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강하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악성을 더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무대에서 즐거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진짜 좋은 노래. 아.
1: 됐어. 기가 막혀.
2: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3: 야 어렵네. 와
2: 눌러주세요.

0: 싸워서
1: 참 재밌게 발랄하게 참 잘 노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 신간을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색깔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2: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무대에서 주는 감동이 제 가슴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사와 또 눈물 날 것 같아.
3: 선배님 저기 이봉근 선배님이랑 살다가
2: 이봉근 선생님이요? 죄송합니다. 전 이봉근 씨랑 이봉근 씨랑은 안 삽니다. 저기요 큰일 났어요.
3: 이봉근 선배님.
2: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를 알고 왔습니다. 이봉근 씨랑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 납니다. 이봉원 선배님.
5: 지금 약간 서포터의 역할이 사실 그 심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되는 느낌이 크거든요. 저도 서포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점 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고.
6: 맞아.
4: 아 무대를 서요?
5: 아 무대 앉을 수는 없잖아요. 예 씁니다. 제가 쓰고요.
4: 아 왜요? 아 왜요?
5: 예. 예. 아 그래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포터즈만 보고 있거든요. 김정민 씨 그 마스코트 이 목 이 심줄 오늘은 정말 뒤에 대금보다 두꺼웠어요. 남김없이 태워도 돼 후련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 서포터즈 역할이 작지 않다.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예, 예.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7: 열심히 후회 없는 무대를 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6: 극단적이야. 끝에서 끝이야.
4: 총점 공개해 주세요. 오. 네. 김정민 단정단 서포터 퀸은 600점 만점에 565점을 획득했습니다.
8: 무대 자체는 굉장히 뭐 뮤지컬 같이 특히 이제 남성분과 함께 하니까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퀸만의 장점이 보였냐 이 무대에서.
9: 저는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 안에 있던 것까지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점이라는 그 점수는 제 감동은 훨씬 더 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4: 지금까지 김정민 판정단이 서포트한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1: 소리가 조금만 몇 한 서너 장단만 더 들어갔더라도
12: 따라간다.
4: 결승 티켓 사냥에 도전하는 다음 도전자는 9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3: 오늘도 역시
14: 장난인데.
13: 장난이구만.
4: 그리고 경성 구락부를 서포트할 판정단 힙합 비둘기 데프콘입니다.
15: 그렇게 왕관하더니 돌룡포를 입으셨네요.
16: 못살아. 네, 제폰에 찾아라 어전광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제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저분들에게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곶간을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2: 관계에서 오는 의상 설정이에요? 아니면 오늘 선곡하신 그 노래하고 관계 있는 의상 설정이에요?
17: 관계가 있는 설정이고요.
2: 아, 관계가 있어요?
17: 네, 국왕과 어전광대 컨셉이고요. 오늘 저희 어전광대로서 오늘 예. 살풀이 진하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8: 경성구락부 작업실에 북한이 형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자주 가셨다면서요?
15: 보통 왕은 행차를 잘 안 하시는 거거든요.
18: 그렇게 막 뭐라고 예. 하더니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16: 예전에는 이제 왕이 행차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트렌드죠.
19: 갑자기 무슨 트렌드야 그게?
16: 뭐 왕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같이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만든 곡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실력이 너무 뛰어난 팀이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이상한 점을 만졌다면서요. 반갑습니다.
12: 데프콘 선배님을 저희는 처음부터 원했었어요.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것도 그렇고 흥 넘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0: 개인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작업했던 거?

0: 좋다, 노래. 아, 빌드업까지. 아! 오! 이야. 아, 신선한데? 내 인정할게. 아, 잘하는, 완전 잘하네, 음악. 어? 음악로 해. 좀 알고 지내야겠는데? 어. 아, 즐겁게. 네, 저도 여러분들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1: 경성 문학부!
2: 화이팅!
0: 맞습니다.
3: 제작 씨 얘기 들어보니까 선곡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러는데.
4: 모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경성구락부만의 색채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비나리를 네, 단독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5: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월에 드는 액, 2월 영등 맞고 막 이런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에 안 붙어가지고
1: 죄송한데요, 대풍곤 씨.
5: 예, 예.
1: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예, 예. 또 뭐 주저기 계속 뭐 저희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약간 변명 느낌이 강한 것 같거든요.
5: 다음 무대 언제죠?
1: 조만간이요.
5: 알겠습니다. 조만간인데. 예, 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 예, 알겠습니다.
5: 알겠습니다.
1: 네.
4: 정말 머리를 싸매고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정말 저희의 가장 최선이 담긴 무대라고도 자부하기 때문에 저희의 무대는 이번엔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6: 비나리 월명사창 밝게 뜬 밤 비나리 우리 소원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마련할 때 왕순이 정룡이요 동구 말림의 코로다 대동은 내 한민국 황대 강타정의 기등살들 몽중살 몰고 가자 몽중살 직성살 살 풀어서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이 옥모호도랑

0: 원이로
1: 대표님 성량 좋은데?
2: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이거.
3: 야. 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2: 얼씨구.
3: 됐어, 됐어.
4: 아, 저 옷이 행복해서 하셨어.
5: 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부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7: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상장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5: 네.
8: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
9: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그래서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0: 미나리 미나리 옥중살 풀고 가자.
7: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
8: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9: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5: 공개합니다.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
11: 와, 처음으로 팔랐어. 처음으로 80대.
12: 57점.
13: 아,
14: 57점이고.
15: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16: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어요. 잘했습니다.
17: 감사합니다.
18: 저 때가 제일 씁쓸해. 저 여기서 나올 때.
5: 다음 도전자는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19: 와.
2: 와, 와. 오.
20: 약간 우리가 되게 쎄! 우리 밑으로 다 기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21: 김하은 이 친구도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5: 그리고 김하은을 서포트할 판정단 타고난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입니다.
0: 오늘 잘 맞네. 오.
9: 아이고.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13: 무대에서 뵀던 하은 씨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
14: 저는 정돈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는데 그걸 부드럽게 많이 바꿔주시고 다듬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습니다.
15: 의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센 기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미리 좀 그 예고를 해주시면.
13: 춘향가라고 하면은요, 보통 몽룡이랑 이제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를 대부분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이제 변사또를 조선 최고의 나쁜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14: 제가 변학도를 해서 최고의 배드가이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저는 선생님을 모시는 이방 같은 존재.
9: 아, 의외로 변학도가 주인공인 무대인가요?
13: 예, 그렇습니다.
5: 기대가 됩니다.
14: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부를 예정입니다.
9: Oh my god.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14: Right. 예은님이랑 저랑 음악적으로 다가가는 관점이 조금 비슷해서 서사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고요.
17: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제이로 그 예은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시지 않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댄스인데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0: 판 스타트.
1: 그때요, 부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 뒤 신현 행차가 더욱 찬란하겄다.

0: 제일 잘 나가.
1: 와, 힘 있다, 힘.
2: 와, 판단하기 힘드네, 이거. 지금 뭘 한 건지 모르겠어.
3: 부담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기겠다고 했는데 잘 즐겼어요, 하은 씨?
4: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김하은의 무대 평가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5: 저 이제 제일 떨려.
6: 500점 후반대를 아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한예은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하은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7: 잘 나왔네.
8: 맞아.
9: 우리 하은 씨가 소리를 정말 잘하는 소리꾼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안혜은 서포터께서 소리를 전공하신 분처럼 판을 끌고 가주셨고 조금 소리의 맛을 살렸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10: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 대 강이 어떻게 보일지

0: 궁금했는데 사실 전반부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전반부는 틀에 박혔다 그래야 되나?
1: 김하은 씨의 운명은 최고점, 최하점에 달려 있습니다.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1: 공기 어머. 공기 어머.
0: 김하은 씨 무대 총점 555점을 획득했습니다.
2: 좀 많이 갈렸나 보다.
3: 집중이 잘 안 됐고요. 초반부에 강하게 나오는 사운드에 집중을 확 시켰다가 점점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나 이거 할 거야 라는 그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4: 우리 소리가 원래 그 리듬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하는데 오히려 소리가 조금 좀 묻힌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공연을 하신다면은 진짜 메인곡이 나오기 전에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5: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하은 씨?
5: 이렇게 실험적인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무대를 섰다는 것만으로도 네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6: 미안한 거 같아요.
5: 아니요 멋있었어요. 난 멋있었는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만족했어요.
0: 조선 판정단의 역대급 서포터로 무대를 꾸미는 조선 판스타 네 번째 판 사생 결판 이 대결에 뛰어든 다음 도전자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예. 그리고 김란희를 서포트할 판정단 개 가수 허경환입니다.
7: 개 가수.
0: 자, 허경환 씨의 서포트가 궁금해지는 후! 순간입니다.
8: 후!
9: 아, 근데 저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10: 맞아.
9: 저런 마음이 돼.
11: 아니, 근데 란희 씨, 저랑 박민선 씨를 제치고 이제 허경환 씨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서포트 잘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0: 허경환, 박민선, 박은영. 남은 세 분은 음악의 음자도 예.
7: 아 사실. 앨범 많다니까요. 저 네다섯 개 됩니다.
0: 예. 예.
12: 조금이나마 음악이 그냥 연관을 조금 가지고 계신 허경환.
0: 예.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예전에 개가수 활동을 하면서 음반 발표를 했던 음원을 냈던
13: 1억 가져가게 해줄게. 1억 니네 거야.
12: 리허설을 하는데 손에 땀이 진짜 물에 흐르듯이 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3: 혹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래도 허경환입니까?
14: 2초 지났어, 2초 지났어.
15: 아 시간은 뭐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 허경환 씨, 그때 예예. 개인적으로 예예. 좀 꾸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비주얼상으로는 그냥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공연장에 따라온 사촌오빠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망토라다를 걸치든지 좀 해야 돼.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죠?
15: 아주 좋습니다.
13: 예.
15: 그 부분 제가 꼭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알겠습니다.
15: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 다른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혹시나 뭐 돋보이거나 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이
13: 허경환 씨 예,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15: 뭐 그런 잔잔한 얘기들은 저희가 판단할게요. 예. 또 뭐 주저리 계속 뭐
0: 다음 무대 언제죠?
15: 예, 조만간이요.
13: 알겠습니다.
15: 조만간인데
13: 예, 예. 아니, 미리 저기 멘트 예약 좀 할게요.
15: 예,
13: 저희가 판단하겠고요. 일단 무대 봅시다.
15: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란희 씨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정말 서포터다운 서포터를 준비를 했고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16: 인순이 선생님.

0: 밤이면 밤마다와 춘향가의 오리정 이별 대목을 리믹스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허경환 선배님이랑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무대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곡을 찾다 보니까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란씨.
2: 안녕하세요.
1: 아, 늦었네. 내가.
2: 안녕하세요.
1: 아, 내가 먼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잘 지냈어요?
2: 네.
1: 예, 그날 많이 놀랬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래 돼가지고. 저도 많이 놀랬어요. 근데 선택받고 지금까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
2: 네네.
1: 절대로 제가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2: 아, 예.
1: 감사합니다. 어떤 곡을 해서 컨셉만 잡으면 나는 어디든지 끼어들 수 있어. 진짜 다 끼어들 수 있어, 이거.
2: 사실 여기 뽑았던 이유도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또 개그...
1: 나쁘지 않지? 아니, 셋 중에는 두 분 예쁘고 나 잘생겨.
2: 그래서 이번에는 웃긴 거 말고 조금 진지하게 이도령을 하면
1: 이도령?
2: 네, 느낌을 하면 어떨까?
1: 연기?
2: 네, 연기를 조금...
1: 아, 음악이 확 깔리면서 내가 나와서 준양이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면서 준영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궁금하면
2: 뭐
1: 반냥 이러면서 내 거 싹 하고 빠지고
2: 여기 앞에 그렇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그럼 우리는 약간 이 젊은 마인드로 아이디어 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는 할 수 있는 아이디어.
1: 하나 둘 셋
2: 파이팅!
4: 자, 무대 세팅 부탁드립니다. 네.
5: 아, 진짜 긴장한 것 같아.
6: 긴장했어, 어떡해. 긴장했어. 피해주면 안 되니까, 서포터로서.
0: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쉽잖아요? 탐내지 마세요.

0: 어허. 이런 이별 만큼만은 너와 나와 당한 이별 만날 날이 더 이상은 없을 테니 더 이상 서러워 말고 잘 이거라.
1: 아이고
2: 토리 언니.

0: 이게 무슨? 이미 내 마음 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남자 있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밤이면 밤마다 이러고 있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아니 아니지.
1: 후리 언니.

0: 귀여워.
1: 아, 귀여워. 야, 잘했다.
2: 여기가 가만히 있어요.
1: 아. 아, 진짜 너무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0: 본인 목소리 100%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만큼만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예.
3: 스페셜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과연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93점, 92점, 92점, 93점.
4: 와, 괜찮아.
5: 김나란 씨의 어떤 그 소리에서 시작한 자신의 장점을 갖다가 군데군데 잘 배치했고, 무엇보다 허경환 씨가 이제 투입되면서 이 무대의 주제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감초 역할도 굉장히 잘했는데, 성량이 좋은 만큼 감정도 좀, 감정의 세기도 더 커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네.
3: 김란희 씨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마음속에 너 아닌 다른 어여쁜 낭자 있는데.
1: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보지 않을까.
2: 95점 총점 공개합니다. 네, 허경환 판정단이 서포트한 김난희 씨는 600점 만점에 556점을 획득했습니다.
3: 목이 굉장히 이쁜 목이에요. 소리꾼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0: 판소리에서 넘어가는 데가 좀 따로 놓은 느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김은한 씨 혹시 뭐 함께 연습하면서 허경환 씨가 좀 걸리적거린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아 가수였으면 함께 무대를 꾸며서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은 있었나요?
1: 전혀 저는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조금 선배님 덕분에 조금 색다른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자 지금까지 허경환 판정관이 서포트한 김란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아, 잘 봤어요. 휘휘
4: 아니야 잘했다.
1: 아쉬움이 남는 무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홀가분하고 후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 김산호 577점. 퀸 565점, 경성구락부 560점, 김란희 556점, 김하은 555점.
4: 아우 쫄깃쫄깃하다 그냥.
2: 극한 서바이벌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는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미우루. 뮤루를 서포트할 판정단 발라드 여왕 이수영입니다.
3: 수영이 변신했어, 변신했어.
2: 과연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5: 이수영 선배님이 뮤루랑 엄청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어필을 많이 하셨었는데.

0: 니들은 내 거야. 제가 도울 게 없었고요.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수영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뮤르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보니까 네 명이 원래 한 팀 같아 보여요.
2: 어 그래.
3: 어 그러네.
2: 피아노도 딱 좀 깔리고 좀 패드도 좀 깔려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느낌의 전통이 또 되지 않을까.
4: 네, 좋은 것 같아요.
2: 이런 전통도 많으니까.
4: 근데 또 전환 느낌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을 때.
2: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뮤러랑 함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뮤러는 내 거야. 뮤러는 내 거야. 내 거야. 아우. 아유 우리 어린이들. 앉으시라 앉으시라. 네.
4: 어 세상에 영광이에요.
5: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2: 뭐 생각해본 게 있어요?
4: 저희가 좀
2: 준비를 했습니다.
4: 오늘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네.
6: 찍어왔습니다. 네.
2: 어, 어쩜 이렇게 재즈하게 나와 소리가?
7: 어휴! 네, 대북이라는 악기인데 저희가 전체 다 타악에 관음해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이거
7: 인형이
2: 이거 다 끝나.
7: 아, 그래요?
4: 아 정말요?
2: 근데 다 좋은데 어떡하지? 사실 내가 뮤르랑 한다 그럴 때 또 뮤르 하면은 섹시잖아 섹시.
7: 저희가요?
2: 아니야? 나만 그렇게 느낀 거야? 너무 섹시해. 나는 너무 섹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엄정화의 초대. 엄정화의 초대. 오. 최대한 다 하고 뮤르가 네. 거의 마지막에 나는
7: 완전 난리 나겠네. 네. 등장만으로도
2: 그거를 너무 이거 아무튼 누구한테 얘기만 해봐.
3: 뭐 이 팀은 남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나요? 예고 좀 해주시죠.
0: 박수가 필요한 무대예요.

0: 초대인가?
1: 초대인가 봐.
2: 하나, 둘, 셋, 탁, 탁. 이걸 같이 하시면 훨씬 즐거운 무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매 판마다 올스타의 신화를 쓰고 있는 뮤루,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4: 수영 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즐겁게 잘 준비했는데 즐겁고 신나게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자, 이수영 씨도 뮤루에게 응원의 한마디.
2: 저는 오늘 뮤루를 위해서 무대에 서지는 않아요. 뒤에서 대기하면서 뮤루를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루는 원래 잘하니까.
5: 파이팅!
6: 무대에서 서지는 않는다고? 노래를 안 한다고?
3: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뮤루의 무대 판 스타트!

0: 무대에 안 나오신다더니.
1: 안 나오신다더니.
2: 패셜 조선 판정단 분들 뮤르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뮤리의 무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3: 야. 야.
1: 뭐야, 100점? 100점이 있나 봐.
4: 자, 99점, 98점. 와.
5: 사실 뮤르라는 팀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뮤르의 색깔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색깔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번 하실 때마다 더 많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 팀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멋있게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7: 아, 진짜 오랜만에 음악적 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대를 봤고 아직까지 그 흥분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진짜 아까 표현했듯이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네. 자, 저희 제작진 윤일상 씨한테 물티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이요. 뮤르팀은 과연 고득점으로 순위를 뒤집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1등이야.
1: 1등 아니야? 1등이야.
2: 총점 공개해 주세요. 이수영 판정단이 서포트한 유로는 600점 만점에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1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여태껏 제가 뷰를 계속 눌렀었어요. 그랬는데 좀 부족한 거는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0: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3: 조금만. 네. 네.
4: 제가 뭐 그동안 완벽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무대의 어떤 그 안무도 그랬고 소리도 그랬고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이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100점을 드리긴 했는데 한 120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또 이수영 씨가 저 끝에 잠깐 등장했는데도 정말 너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 무대가 정말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짜온 것처럼 완전히 짜임새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2: 뮤루, 뒤에도 막강한 팀들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현재 1위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정말
1: 왜 그래?
3: 울지 말고 잘했어요. 잘했어.
1: 잘했어요.
5: 잘했어. 잘했어.
3: 최고야 최고.
5: 잘했어.
0: 저 사실 조선 판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뮤르 스타일의 음악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나올 때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음악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사실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도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언니가 또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사실 언니 바라보면서 왔더니 이렇게 멋진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언니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6: 저 얘기에
0: 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1: 완벽했어.
0: 감사합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유명한 곡창지대인 경주 안강들. 안강들 북쪽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숲 가운데 1000년을 넘게 버티고 선 신라 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덕 왕릉은 신라 고분 중에서 무혈 왕릉과 함께 무덤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단 2기의 왕릉 중 하나인데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능을 수호하는 여러 석상들이 왕릉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4: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허벅지를 낀 상태에서
1: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현수이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무상근할 때 학색 종목이 먼저나 흰황시실농시 국무조를 허였고 흔든 시작 누구이 재부

반불시약도판 개밥통지깐깐에 소용대로다 하네 남은 것은 보스라시카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운 타박수염

다 엄전히 세웠더니 이비 쓴지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유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민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파주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한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 이루리도 시임산촌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려.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서님인가 판서님인가 장월중산 명창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일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온다.
1: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제 척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제 선생님 서있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서있을 정화부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 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네가 국악에 소질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담은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이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그분이다.

0: 태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니지.
1: 끄더니 그냥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One more time.
1: 이제 성빈이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저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내가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무대위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말 못해? 아, 말해요.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어떤 곡?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 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1: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방에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하고 나서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응, 궁, 궁, 궁,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땅, 궁, 궁, 궁 해야 되는데.
1: 아하.
2: 짠, 짠, 나, 안, 궁, 궁, 궁, 궁.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얼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소리 따로 고법 따로 보자. 판소리 예나가 같은 판소리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0: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꼭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셔오지노 팔팍! 대사도 늘고 방청자 중에 이용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고장감 오고 주장 잠시만 뒷근장 사장을 하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네. 내가 그래서 끝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부별장성 이렇게 시작
0: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1: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0: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1: 꾸벅꾸벅 하는 거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2: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4: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르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거구나.
1: 아이씨와

0: 놀아라 업고 놀자.
1: 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남도 음악의 전통이 진하게 담긴 육자배기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 역시 전통 소리를 배우면서 소리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판소리와 남도 민요는 저의 단단한 뿌리이면서 가장 소중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통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우리 소리의 그 깊은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 예찬,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요, 판소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전통의 깊이를 묵묵히 채워나가면서 단단한 소리를 선보이고 있는 정윤영 씨를 함께 만나보시죠.
2: 심청이가 맥혀 분향사비 우는구나.

그때여 신관사또가 도임 후에 기생종고를 헌년 후에 춘향이 불참이 되었겠다. 군로사령들이 춘향을 부르러 나가는 뒤 호골제로 나가겠다.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소 털벙거지 남일공단 안을 올려 날릴 용자를 떡 붙이고 늘어진 세상 스르르리 안에 나가 늦게 차고 중중거리고 나간다. 이에 김본수야 왜야 이에 박본수야 왜 부르느냐. 걸렸다 걸려

뭐가 걸려요? 춘향이 걸렸다. 옳다구지. 자기 붓고 발기 걸려요. 만서방을 하였다고. 우리를 보면 우리도 보고 당연한 얄얄끌고 구멍이 너무 많더니 잘되고 잘되었다. 싸나운 강아지 품이 물어가고 물도 가득 차면 덮느니라. 부사령이 분부 돋고 안 올린 범지를 제쳐 쓰고 소설이 광풍 걸음대를 걸어 아침 빛을 툭 두꺼라 춘향 문조를 당도하여 이에 춘향아 나오느라 이렇듯 푸른 소리원 산천이 덩그럭 흔들린다. 사또엄령이 처머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굴로가 오는지 사령이 오는지 아무런 줄을 모르고 한양 계신 서방님 생각으로 탄식을 하는구나 갈까보다 갈까 부다. 임을 따라서 갈까 부다.

나 부다 바람도 소연없고 부러움도 소용없는 수진지 날진지

0: 부다
1: 이야
0: 하나를 친 여성은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 또 보련만은 우리님 계신 곳은 무슨 모리

주고 이제라도 서 주고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 나가 밤

버릴 듯 오 영영이 멸이 되랴.

0: 지야.
1: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이 없는 세상 어쩔 거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우는구나.
2: 네, 정윤영 씨의 판소리 춘향가 중 굴로사령 나가는 대목부터 갈까보다 대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정윤영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윤영입니다.
2: 근데 정말 앞서서 멋진 소리를 우리 윤영 씨가 또 들려줬는데 전 윤영 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와, 젊은 소리꾼들 중에서 정말로 좀 보기 힘든 어떤 성음이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을 윤영 씨만의 색깔로 매력으로 항상 무대를 보면서 와, 정말 저 친구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잘하지만 인물 또 우리 국악계에 몇 없는 정말로 우리 소리꾼에 없는 정말 큰 장신을 또 하고 있잖아요.
3: 그렇죠.
2: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 네. 근데 지금 키가 몇이죠?
3: 저 89입니다.
2: 와,
3: 너무 커요. 키가.
2: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윤영 씨 진짜 모델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나 인물부터 해서 소리부터 정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든 다 가진 남자인데.
3: 아유.
2: 거기까지 소리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아, 참.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와, 오늘도 여전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3: 네.
2: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완창을 전에, 했잖아요.
3: 이틀 전에 춘향가 완창을 하고 이제
2: 6시간을
3: 네네 맞습니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대에서 전혀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무대를 봤어요.
3: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는 오장이 까져요. 지금.
2: 오장? 아니
3: 전라도 말로
2: 오장은 선생님들께서 슬퍼한 만화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네.
3: 아, 진짜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2: 진짜 사실 쉽지 않죠. 이 완창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고 저 젊은 소리꾼들이 한다고 했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도전들인데.
3: 맞아요. 네.
2: 왜 이렇게 완창을 하게 될까요?
3: 그러니까 이게 완창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 이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완창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중독이라.
3: 네, 중독.
2: 아, 천상 소리꾼이다 진짜.
3: 아유, 무슨.
2: 혹시 유정 씨는 아, 난 소리를 못하면 죽는다 막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3: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네.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제 소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
2: 네.
3: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그 말을 하러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2: 네.
3: 아, 근데 나는 소리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2: 진짜?
3: 네. 6학년 때였나?
2: 6학년 때?
3: 네네네.
2: 13살 때?
3: 네네네. 그냥 소리가 너무 좋아서
2: 네.
3: 그냥 소리하면 그냥 힐링되고
2: 네.
3: 그냥 소리가 제 약간 가족 같고
2: 네.
3: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리를 안 하면 콱 그냥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2: 네.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아, 그래도 소리를 어쨌든 그 좋았던 소리를 계속 쭉 해오면서
3: 네네.
2: 많은 소리판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혹시 네. 윤영 씨가 생각하는 우리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제가 생각하는 판소리의 매력은 일단은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2: 네.
3: 아직도 작자비상이잖아요.
2: 네.
3: 신이 만든 겁니다, 판소리.
2: 이제 신. 네.
3: 신이 만든 거예요.
2: 네.
3: 왜냐하면 이 판소리만큼 이 천지 만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성악은 없다고 생각해요.
2: 네.
3: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심지어 귀신 소리까지.
2: 네.
3: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의 세기, 물소리의 세기까지. 소리로 다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2: 네. 맞아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우리의 판소리란 예술을 윤영 씨가 젊은 소리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든든하고.
3: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또 윤영 씨가 하고 있는 이 소리의 스타일이
3: 네네.
2: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스타일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3: 네네네,
2: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고째 선생님들의 고째, 소리의
3: 네.
2: 스타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3: 네네.
2: 그런 소리 스타일을 처음 배울 때나
3: 네.
2: 또 표현할 때나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 네네네네.
2: 어떠세요? 해보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째 소리라 이게 고째 소리야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자연스럽게 제가 처음 배웠던 소리가 보성 소리였기
1: 네.
0: 때문에 이제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 소리의 맥을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소리의 성음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국악 음반을 즐겨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유성기 음반 속에 나왔던 이동백, 정정열, 뭐 김창룡, 뭐 조학진,
1: 네.
0: 이선유 등등 1930년대의 명창쌤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1: 네.
0: 아, 이 소리가 우리 소리와 내가 하는 보성 소리와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구나
1: 네.
0: 해서 이거 한번 복원 해볼까? 해가지고 복원을 해봤는데 제 약간 자뻑이지만
1: 네.
0: 제 스스로도 조금 비슷한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또잘 맞아. 스타일이
0: 예,
1: 또
0: 맞아요.
1: 잘 맞아.
0: 근데 다른 쌤들 소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동백 쌤 소리가 저한테 되게 제 몸에 잘 맞더라고요.
1: 그럼 이동국 선생님 소리 한번 작게 유천장부터 이렇게.
0: 그러면은 이동백 명창의 더듬으로 그 박석고개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1: 그러면 좀 약간
0: 예. 아,
1: 비교하듯이
0: 오케이, 오케이.
1: 그렇게 하면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0: 네.
1: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어떻게 다른지.
0: 이제 요즘 소리의 박석치는 박석!

0: 거기서 이랬다면 이제 예수 소리 이제 1930년대 소리는 네. 박사 고개로 넘어들어 나무 늪내로 향하신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다 다 올려놓고 소리를 다 쓰거든요.
1: 오. 그리고 되게 뭔가 담백함이 있다.
0: 네네.
1: 담백함이 있어.
0: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 충청도의 그 소리의 색깔 그 째를 중고째라 그러는데 그 째가 굉장히 담백해요. 떠는 음도 그렇고 그래서 쭉쭉 이렇게 밀고 가는 느낌이 들죠.
1: 뭔가 지금의 소리의 스타일은 네. 어찌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음들의 음들을 표현하는 느낌이라면 네네. 그 고체의 소리는 정말 말하듯이
0: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
1: 그냥 진짜 소리를 낸다라는 표현 같은 느낌이야.
0: 정확해요.
1: 어때, 형 괜찮니?
0: 정확해.
1: 표현법이?
0: 정확해. 정확해. 아니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1: 진짜
0: 중고째
1: 딱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딱 직관적으로 받았어.
0: 역시 김준수
1: 안다.
0: 김준수가 안다.
1: 이렇게 또 이제 지금 요즘 소리와 그리고 또 예전에 고째의 소리를 이렇게 네. 같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표현해 주셨는데 또 들려줄 무대가 그 무대라면서요?
0: 네, 맞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들려드릴 무대가 이동백 더늠으로 이제 고체 소리를 준비해봤는데 적벽가 중에 자룡활쏘는데 눈대목이잖아요. 백미잖아요.
1: 네.
0: 그걸 이제 이동백 선생님의 더늠으로 고체 소리로 들려드리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이동백 선생님이 아주 절창을 받으시고 네. 즐겨 부르셨던 세타령
1: 네.
0: 잡가 세타령을 이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야 이제는 진짜로 듣는구나. 길게.
0: 네 맞습니다.
1: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씨가 선보이는 이동백 더는 판소리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 마침 어디다 보금방 쇼주인데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땅콩
3: 이것이 무엇인 고하니 이동백 명창 더늠으로 세타령을 해보던 것이었다.
2: 이때 마참 어느 때 도금방 조조온 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여러 새들이 날아든다 단풍조차 떨쳐 구만장 전대붕이 문왕이 내게 지다 기산주양의 봉황세 원경우의 분에 불고 남은 공작 솔선제벽 시울야 아련직명의 백합 솔선제벽 시울야 아련직명의 백합이 유보규인 새끼사 서식전전행무세 생집장악 수고라

세련 세 금자를 내가 아저러리 가이누 생생이로이기 성성지헐려 맞지 쾌척도 되겨니 되겨니 요성몽을 놀랄게야 백교지 사무께 꼬레도레로 주공동 정도라더니 광명오질 황제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기업신생백성아 왕사당연의저제비 팔월명풍도 피했다 백리초보람에 양유지당사 풍퉁퉁뜨진게 출래연월 다굴지 열고노던백하 월명춘수참모야 한발고인 해오 의사부중호 맘들어 따울고 어른가마이 급차화빈속가무요 여첨이여 소리 정해본자 캣대라따 작지강강까치 세중은 봉황새 세중에든 봉황새 신세가 오느냐 적보국이 온다 문대산에서 원한돔 아세강하게 들리고 군노한 좋은 온놈 둔봉지게 들리고 적보국이 가오라 적보국이 가오라 온다 이상가야 뻑뻑 저상가야 뻑뻑 들거리고 온다 또 한편을 바라보이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초경이경삼성경 사람의 간장의 독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사람의 간장 독이라고 부두새가 온다

다음으로 이동백 명창 더능으로 동남풍을 빌어보는디 공명이 거동마라 암축은연우이 바람 소식이 온다 바람 소식이 온다 성을은 만천은디 일진광풍우는 모양 머리 풀고 발 벗고 합창이 거더안고 백구선 소리 들고 가만 가만히 자주 걸어 오강변을 내려가니 그 백선상다 자룡이 담배로 군사나오더니 공명이 거든 손을 들어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무해라 무해라 하더니 바삐졌던 하는지 선생은 휴방인 중 무사히 오시니까 현주무량 없으며 세장군조리 무사하고 급에 바삐 짚었다 희주완사 떠나갈지 그때여 주유는 노숙달의 분부어대 공명이 하던 말이 진실로 오니라 엄동백설리어 기득 동남풍일이오 노숙이여짜오대 공명은 진실한 군자라 남을 새기지라니 하오니 잠깐 기다려봅시다 그 말이 제듬 맞은 풍성이 대장기로 장막박 끌려서 보니 신사방에 꽂혀있는 깃발 수레방으로 뻗쳐 깃발이 팔렁 장막이 웍끈질진 풍성의 궁무처 선상이 공중 5번 뜨긴다 이키 큰일 났구나 공명의 제주난 귀신도 난척이라 천공지조와 임용지하니 이 사람을 두었다 장부후한 대리로다 서성종봉 불록 일백군 집권하리고 냄병상 급히 넘어 오강면을 내려가니 맹경장파 가늠배 전지 없고 떠오는 맷뿐이로다 수조를 급히 불록 여 이내 큰일 났네 공명의 근해 종종 무슨 흔적 있는지 전우자

이제 소조리에 싸우네. 체질을 모시는 난데 없는 일 없어던 강아는 매혹기로 만다느심 어깨를 양양강수 맑은 물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리정강벽 파상 왕래여던 거룩배 통감진리탄 엄자룡 오락식배 만다느심을 오였더니 어떤 사람인지 피발 도선하고 정황주 급히 오더니만은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사 한 분이 나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하 웃으며 무예라고 하더니 저기 가는 게 급해요. 청봉이 할 일 없지 저리 급히 쫓아가며 기니 한 마리 싸우니 개장감 무서워. 그때여 자룡이 선두에 썩 나서 크게 외어 꾸짖어 정봉아 우리 선생 높은 재주다 들어가요 간사한 주도도 무사한 일로 해하려 사례 고조 청하더니 너를 죽여 마땅하나 양국화체를 생각하여 죽이더라니 허나 수단이나 내보아라 좋은 신기묘약 처리로 못 들었나 당양장판 큰싸움 맹득 80만 명 팔공산 초막 믿은 일절이 다 적근들 조그만한 너하야 내용이 성쾌우랴 강궁에다가 절전 매겨 비정비팔로 공공체 중통각지고 하삼지마다 호문포가 들며 주먹이 터지게 돼.

닿는 다리 다 들어 가서 여성 정봉 담배도 떼지 끈 따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전통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의 전통을 잇고 있는 소리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만나본 정윤영 씨가 묵직한 전통의 원형을 보여줬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전통의 멋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한 소리꾼입니다. 잊혀진 소리를 찾아내고 또 복원해서 선보이고 있는 서희철 씨 함께 만나보시죠.

들어가 금강쇠를 반만 딱 없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 소리는 변강쇠가였던 것이었다. 변강쇠가 옥녀를 등에다 업고 요놈이 사랑가로 한번 즐겨보난 뒤 사랑

어디에요? 보상강 낫고 콜! 주나지요 말이 날기가 안 나고 오왕 부천하자 월성시가 안 나고 항우가 안 나지요 꼬민이 나고 여포나자 조선이 나고 당명황나자 양귀비 나고 호생

0: 보다.
1: 세요.
0: 네가 무엇을 가지려 하느냐? 조가전호 십이승어 야광주를 가지려 느냐? 십오성을

밀화물수 산호오오오겠뇨. 금배지완을 가져볼 거나 살아

사랑 에로 고나 동동기간데 사랑이지야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동굴 소박 옷꼭지때 바대우고서 신랑은 말로 내버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 붉은 점 한 점 멀지 먹으려느냐 지금 덜덜게 살고 애기 사는데 먹으려느냐 쪽 빨고 탁

산촌 무릉도와 폭성아 주려 유과 을종선 이거건 화아일 외가지 난 참배를 내가 너를 출근아 살아.

장세가 옥녀를 내려놓더니만은 여보게 여필 종부라고 했으니 자네도 나를 한번 업어보시오. 옥녀가 부끄러워가지고 하는 말이 낭군은 기운이 세서 날 업었지만 내가 낭군을 흠잡는단 말씀이오. 내가 자네에게 업히고 싶어서가 아니오. 내 양발을 자네 어깨 위에다 반만 딱 걸쳐놓고 징금징금 다니면은 그 안에 별재미가 나있지야. 옥녀가 병강새를 반만 딱 업더니만은 뒤를 헬꼼 헬꼼 토하다 쌈서 이놈이 지랄병을 하는데 꼭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랬다. 두옹둥둥 내 사랑 어흐둥둥 내 사랑

사랑 은하 소구 진요 가을 세월 오월에 맺힌 사랑 세국선다 죽을 같이 타래타래 꿰인 사랑 보란와 송이 거치 펌포 흐저버린 사랑 내가 만 일곱도라면 북유남아 우리 남군 황 없는 봉이 되고 님을 만일 못 봤으면 곤제하고 유네범이 원일은 당일로다 기로하게가 물을 보고 나비가 꽃을 만났구나 우리 총자 요림 그건 절시와 절시고 절시고 동방와 적은 닿는 세르 대길 향나게 닿는 촌내 황금집도 내서 시루와 청석꽃의 체격에 로구나 둥둥둥그 둥둥 둥둥이 내 사랑 아가사

0: 서희철 씨 소리로 병강세 타령 중 사랑가를 감상해봤습니다. 서희철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철 씨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0: 고마워 의철아.
1: 이야기를
0: 와줘서.
1: 딱 듣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면 네. 가야지. 내가 또 시즌 2 사회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0: 아니 왜 갑자기 오자마자 야망을 비추는 거야?
1: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야망을 담아서 이 집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0: 와 처음인데 최초야. 우리 아지트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선물을 가져오신 분 처음이야.
1: 아 진짜요?
0: 너가 처음이야.
1: 아 진짜?
0: 세상에. 어머. 저 제가... 케이스부터 남달라. 그렇죠. 자개
1: 케이스에 담긴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0: 오 진짜로?
1: 네.
0: 아니 감동인데 약간.
1: 큰 건 아니고.
0: 뭘까요?
1: 짜잔.
0: 또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복주머니 안에.
1: 맞습니다. 그게 향낭인데요. 옛날엔 이제 전통적으로 향을 향수 대신 그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0: 오, 진짜 향이 난다.
1: 근데 그게 전통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0: 맞아. 이걸 뭐라고 무슨 향이라고 표현할까?
1: 한 열 몇 가지 향이 들어가 있어요. 뭐 백향, 용내, 그다음 뭐 장향, 정말 좋은 향들이 많이 넣어 있어요.
0: 제가 한약재인가?
1: 맞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
0: 네. 네. 우선 냄새가 좋다는 거.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지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각각 가정마다 좋은 향이 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향낭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철아 너밖에 없다.
1: 그치.
0: 진짜 내가 널 모시길 너무 잘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이거 다 뭐
1: 사실 근데... 작가님이 또 팁을 주셨어요.
0: 왜?
1: 이렇게 또 우리 준수님
0: 너 그러면서 약간 야망을 비쳤지. 다음 시즌에 젖어 이러면서.
1: 다음 시즌은 서희철의 아지트. 그때 이제 자리가 안 바뀌어서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희철의 아지트야.
1: 아니요 너무 흥분하셨는데요. 어머 제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0: 너 때문에 정말 수습이 불가하다. 아니 갑자기 너무 감사했는데 네. 너가 갑자기 그 야망을 비춘 바람에 네. 약간 조금 기분이 별론데?
1: 근데 꼭 게스트로 나와주셔야 돼요.
0: 무튼
1: 네.
0: 무튼 너무너무 제가 너무 고맙고
1: 감사합니다.
0: 또 꼭 한복에다 할 때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꼭 후기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아유 진짜 너무 이뻐. 네. 방금 이렇게 또 병강세 타령 중에 이 사랑가를 들려줬는데
1: 네, 네.
0: 원래는 우리 판소리가 12바탕이 보존되어
1: 그렇죠.
0: 있었다가
1: 네.
0: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7바탕이 유실됐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바탕이 병강세 타령이었는데
1: 네.
0: 오늘 들려준 이 병강세 타령의 사랑가는 우리가 뭔가 익숙한 사랑가인 듯 하면서 되게 또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죠.
1: 맞아요.
0: 한번 그 병강세전에서 네.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1: 네, 우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병강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6시간 돼요.
0: 아, 6시간.
1: 굉장히 긴데 병강세는 처음 시작하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이거의 대강의 이야기는 병강세의 시신을 치우기 위해 옥녀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가도 굉장히 초반에 나온 사랑가인데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랑가는 이 이리 온너라 헛고 놀자
0: 좋다.
1: 하는 이 춘향가의 되게 청춘스러운 사랑가인데 이 사랑가는 되게 농밀해요. 수위가 세.
0: 그래 아까 보니까 너

0: 사랑아 부르는데 어. 네가 옥녀를 표현하는데 약간 요염하더라고.
1: 그러니까 조금 그 뭔가 다 아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랑가는.
0: 아까 힐끔 하는데
1: 네
0: 뭔가 오사스럽고
1: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 좀 사랑가의 묘미가 있었고 어. 이 소리는 인당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복원을 하신 소리를 가지고 그렇죠. 제가 음원 CD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면서 네. 오탈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고 원래 5시간 정도 되는 소리를 1시간 반 더 늘려서 6시간 반의 완창 소리로 제가 재구성을 한 소리입니다.
0: 와, 그러면은 1시간 반을 더 추가해가지고 6시간을 만들었을 때 네. 어쨌든 그 6시간의 소리를 지금 유철 씨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판소리 다섯 바탕을 배워서 완창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네.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실된 우리의 판소리를 또 복원하면서 6시간짜리 병강세전을 또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와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1: 아이고
0: 일인 것 같아요.
1: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2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 1년은 병강세 1년은 배비장 하자 해서 네.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병강세가 6시간 반 배비장 대략 4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저의 큰 수확 중에 하나입니다.
0: 아, 대단하다. 우철아 너 대단하다. 물론 소리도 너무 잘하지만 우철 씨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텍스트의 사설의 이면을 살리는 거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구사하면서 그런 재미와 매력들을 정말 잘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철 씨를 봤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그런 거가 우리의 판소리를 재미를 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이 판소리의 재미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야 되고 그게 소리로서 조금 더 극대화되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노래가 되셨어요. 노래라는 거는 정해진 박자, 그리고 가사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게 발생하지만 사실 소리라는 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새소리가 그냥 저렇게 나는 것처럼 아니면 물소리가 흐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물소리한테 틀렸다 하진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 판소리는 소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감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가감을 하고 청중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판소리에 담다 보니 준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잘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0: 참 소리를 맛있게 재밌게 전달하는 소리꾼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우철 씨도 어찌 보면은 전통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안에서의 본인 것들을 또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1: 네.
0: 또 전통과 또 지금의 현대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또 이어서 들려줄 무대가 네. 이 신캐동 명인의 음원을 바탕으로 재현한 소리를 들려준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신캐동 선생님께서 검은고병창을 처음 만드셨는데 네. 아,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네. 그런 검은고병창을 체계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신 게 신캐동 명인인데
0: 네.
1: 이제 많은 분들께서 명인 명창 하는 그 팔뚝이랑가 네. 그다음 산천은 하는 세타령 이 두 곡 정도만 알고 계세요.
0: 네.
1: 근데 이 신캐동 선생님께서 대구에 서봉 허순구라는 분의 댁에 가서
0: 네.
1: 공연을 하신 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테이프를 구해서 네. 이제 복원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분가량 되는 걸 가지고 작년에 서희철의 30살 앨범에서 검고병창 앨범에 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신쾌동 선생님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진짜?
1: 선생님의 혼을 잠시 담아가지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1: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신쾌동과 서희철의 콜라보.
0: 이야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사실
1: 그렇죠.
0: 검은고 병창의 어찌 보면 시조이면서
1: 네.
0: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우리 신캐동 명인의 소리를 재현한 서우철의 검은고 병창 방아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네, 다시 올라갈 적에 한 역촌을 강도하니 여러 부인들이 모아 방해를 짓던 마비였다. 신봉사 지원은 정자 밑에 쉬어 앉았으니 한 부인이 나서 봉사하기 실증 농을 청하겠다.
3: 아, 거기 가는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 가는 봉사지요?
2: 참 알아, 맞겠소.
3: 아이, 그러면 방아 소리를 매기실 줄 알거든. 방아 소리나 좀 매겨주고 가시오.
2: 아, 내야 방에는 참 잘 매겨만한 방아 소리 매기면 뭘 주실 게요?
3: 아이고야, 드리긴 뭘 드려요. 밥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담배도 좀 덜어드리지요.
2: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도 주시오. 그러면 토식도 제수라고 방이라 한번 내게 볼까? 신봉사가 방에 올라서서 방이라 한번 내기는 꼭 이래 내기겠다. 오유 하바
3: 오유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바 하

그날이는 모양 충문왕급 온 솔른 가요 방아요 으유와 방아 빈농안 빈육 일른가 하는 허리에

0: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우리 전통 음악의 매력을 온전히 느껴보는 전통 예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통을 전통으로 또 이어가고 오늘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젊은 소리꾼들과 함께 했는데요. 전통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모두가 우리 음악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마무리는 정윤영, 서희철 씨가 선보이는 오늘의 전통, 미래의 고전이 함께합니다. 남도잡가 육자배기 선율 위에 우리에게 익숙한 근현대시를 얹어 부르겠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질
1: 님은 갔습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2: 님은 갔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갔을 수도 어? 있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가지 않았습니다.
1: 님은 갔습니다.
2: 님은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베개를 보다가 보기 계시던 곳 그곳이 참아

네.

어? 말 없이 구이 보내드리옵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가 질기네 우리 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3분이 치려

평소에 느끼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리를 떠났을 때 자기의 그 진짜 평가가 나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내 발자국을 깨끗하게라는 것은 내가 지나갔을 때 어떻게 내가 남아있을까.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항상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제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를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라 그래서 이것은 국립국악원의 그 부설 기관이에요. 정규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학교 명칭이 국악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저는 중학교 후배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졸업장도 국악고등학교 교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중등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제가 키가 엄청나게 작았어요. 진짜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았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144입니다. 운동을 특히 또 못했고 그래서 체육은 진짜 싫어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ROTC로 가니까 장교 계급장을 달고 왔는데 사병들보다 너무 못 뛰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군대에서 2km를 같이 뛰었어요 애들하고. 내 근무 아니더라도 내 체력을 스스로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 자신을 거기에 이제 담금질을 한 거죠. 끝나고 한번 우리 이제 대장님한테 잠깐 서울에 이제 그 제대할 때 됐으니까 취업 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국립국악원을 찾아갔는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원서 마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년간은 없단 얘기죠. 그리고 며칠 후에 KBS 국악

악단을 악단해서 단원을 모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KBS를 지원했는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원래 4월 1일 발령으로 근무하는 건데 저만 제대가 6월 말이라서 7월 1일로 그래서 그때 근무를 시작을 하게 돼서 KBS 국악관을 악단을 가게 됐습니다. 악단에 있을 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내 기준에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메트로놈 60은 메트로놈 60으로 연주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메트로놈 60에 4분음 표 60개면은 1분 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KBS 근무할 때 제 해금 파트보에는 이 메트로놈 숫자를 가지고 마디수를 계산해서 이 음악을 연주하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려야 된다는 계산을 뽑아놓고 그런데 누가 와서 지휘할 때는 몇 분 몇 초가 걸렸다를 다 적어놨어요 제가. 그런데 서양음악 전공인 박은성 선생님께서 한번 객원지로 오셨는데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아 이게 우리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교향악단 악장을 찾아가서 궁금했던 거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KBS 교향악단 악장인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묻는 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는 또 다른 친구 김성룡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여기에 옵션까지 풍성하게 가르쳐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부터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지휘를 배우고 서양음악 이론을 배우고 제가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은 대학원 졸업 후에 몇 년 동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제가 KBS 국악관 할 때 근무하다가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김영재 선생님이 김영재류 해금 산조를 처음 이야기를 이제 발표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김영재 선생님을 한번 찾아뵙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해금을 좀 배웠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육자배기를 듣고 이거를 전부 한번 연주를 만들어 와봐라. 그러면 해금의 계면에 대해서 좀 눈이 뜨일 것이다. 그래서 육자배기 한 30분 그 전바탕을 체보를 다 해서 외워서 그 다음번에 가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선생님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체보했다고 음악을 다 한 게 아닙니다. 계면조가 뭔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장단의 특징을 배우면 그 장단에 나의 성음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영희 선생님은 그 장단에서 지영희 선생님이 만든 것이 지영희로 세금산조다. 분명 이게 맞는 얘기. 서양음악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공부하고 장음계가 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주면은 계명으로 불러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사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훗날 제가 학교 선생이 되면서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저는. 지영희 선생님 해금 산조를 제가 이제 그 체불에서 만든 악보가 있는데 처음 그런 책을 만들다 보면 좀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그거지. 실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도 그 책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학생들한테 그걸로 이제 수업을 했건 저는 해금 산조를.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김영재 선생님이 연주한 CD의 그 민요 모음을 같이 해서 두 개를 섞어서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걸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학년에 따라서는 아쟁산조나 가야금산조나 이런 것도 제가 만든 악보를 같이 주고서 아쟁산조 해금으로 연주하기 악보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가야금산조 해금으로 연주하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냐면은 과거의 국악인은 예를 들어 기영이 선생님이다 해금 전공이냐 그러면 피리 전공자들은 피리 전공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분들은 국악 전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검은고로도 연주할 줄 알고 해금으로도 연주할 줄 아는 이런 시대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첫째 그 음악의 음계를 보통 성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전체를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금반에서 육자배기를 가르치고 남도 계면을 했으니까 가야금산조 연주해보기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저는 악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악보가 틀리면 틀린 거다. 근데 악보랑 너무 똑같이 하면 음악이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피리가 상경사를 연주한다. 난이래나 이렇게 하고 농연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 개인 독주에서는 나의 음악성이다라고 먹힐 수가 있을지 몰라도 국립국악원의 단원 시험 보는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이 농연을 좋아하면 한 사람이 유리하고 싫어하면 안 한 사람이 유리한데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대회라든가 입시라든가 경연대회 같은 데서는 공정한 심사를 하려면 똑같은 악보로 똑같이 연주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체계화된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악보도 김기수 선생님이 많이 해놨으니까 제가 한다면 김기수보다 잘 만들기 그리고 나 다음 세대는 나보다 잘 만들기 이렇게 해서 해야 발전이 되는 거지 앞 사람 걸 따라하는 건 의미가 없다. 교수라는 자리가 정년 후에도 공부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정년했으니까 그냥 딱 끝내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퇴임한 이후에도 이런 공부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그때 정농학회나 이런 데서 그 정악의 의미 있는 연주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정악곡의 모든 것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김영전 선생님이나 이제 또는 그 이외 많은 명인들의 연주를 참고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좀 더 만들어보고 싶어요.

0: 하나 이런 거 살 때는 이제 그냥 보통 하고
1: 성화가 나
0: 바로 붙이
1: 성화가 나
0: 첩불송이 박세 남도 소리는 한이 많이 담겨서 그 즉흥적으로 하되 내가 그 소리를 음을 감상을 해가지고 또 감정을 섞여서 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소리예요.

6살 때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 국악밖에는 몰랐어요. 밥만 먹으면 국악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맨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하고 옛날에는 이 험이 많이 이 험을 잡았거든요. 이 국악하는 사람을 시골에서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지 말라 했는데도 또 한다고 하고 저 방정 맞은 가시나가 집안이 뭐니 멋이 되려고 저렇게 저런 방정이 생겼다고 아 이러고 간대로 쫓아다니면 노래 부르다가 내삐고 모퉁아를 막 내삐고 쩌 가서 내삐고 있으겠다 할아버지 확 그, 풀리면 들어오고 그랬어요. 강숙자 씨 목포 살았는데 우리 우리가 목포고 뭐 목포고 뭐 그러거든 그런데 원래 그 소리를 배웠어. 그리고 남도민요는 육자빅이나 육자빅 이런 것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고 우리 어머니는 또 이하중선 선생님 아세요? 옛날 이하중선 선생님 바로 제자예요. 처녀 때 배웠는데 한 4년을 배웠는데 우리 집에서는 죽어도 그런 것을 하면 큰일 나거든.

0: 부르면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발의를 하게 되고 함께는 내 한을 네가 풀어라 그러고 나를 가르쳤지. 옛날에 박동진 선생님이 오면은 뭔 시비하려고 하고 벌벌 떨어. 벌벌 떨고 있으면은 강성대는 소리도 좋고 아 인물도 곱고 성음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여기를 증을 쓰냐고 거울 보고 하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한 두서너 번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디. 그래서 아 참말 내가 흠이 그것이구나. 그런 것이 이게 세 살 먹어 버릇이 야등이 된다더니 지금도 소리하면 증을 써요. 야 그것이 그런 나쁜 점이 있어요. 내가 많이 스스로 해야 돼. 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여기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더라. 그 장면을 그 대목을 결코 달성을 한 다음에 내가 화장실 일어나 나와. 그렇게 굉장히 내가 좀 강하고 독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2등 나면 안 된다. 남한테 꼭 1등을 내가 놔야 된다. 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욕심이 항상 있었어. 무용 그냥 내가 했어요.
1: 근데 무용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나와요?
0: 뭐 노래 부르면서도 하고 이게 함시로 스스로 이게 어깨짓이 곱게 나가고 첫바대가 곱고 한다나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지화로 자동으로 그런 것이 다 엇갈려서 되더라고요.

0: 또 어머 이러면은 아니야 소리가 아니야. 하긴 여기서 이제 사이사이 연방 공력도 여태 성음을 틀리게 넣어야 돼요. 초기에 때는 이런 성음이 덜 나와요. 솔직한 말로 이면 더 모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먹으면서 이 한과 모든 일상생활에 살아나오면서 과정 이런 것이 다 소리에 곁들어서 묻혀 나와야 돼. 말하자면 나도 꼭 갖고 좋은 세상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고생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완이 담긴 소리가 늘 나오고 하다 보면 소리 하다가도 눈물이 글썽하게 나오려면 아이고 나봐라 여기서 울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1: 태고
0: 소리 나고 대미시로 상이 없어갖고 남이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상을 못 받으러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주저하다가 안 되었으니까 판소로 상을 한번 주문 주고 말면 말고 가야겠다 그러는 가서 이제 슬프기도 하고 늦게서 간게 그때 박동진 선생님 오적순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았더만 심사를 와 죽어서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하고 이제 그 소리는 많이 해서 목은 있으니까 가는 길은 많이 하니까 심청 가는데 슬픈데 뭐라는데 막 엎져서 하고 가르치고 발린다고 뭐 사고 뭐 하고 어쩌고 하고 시상처이로 해갖고 막 눈물도 나오려면 어찌 닦으려면 하고 이제 그랬어. 그때 사방에서 이제 소리가 좋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그냥 그 바람에 소리를 더 했어요 내가. 그리고 그 뒷날 또 이제 결승을 나가야 된게 예선이 되었으니까 결승을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뒷번을 이어서 해야 돼. 다르게 하면 안 돼. 이어서 이제 나갔어. 그래갖고 대박 1등 나버렸어. 하게 갈 때마다 나 2등은 안 하고 1등으로만 나버렸어. 그래갖고 99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 저 남도작가 문화재 보유자로 되어버렸어. 내가 이 나이에 소리하면 무엇을 이렇게 갖고 즐겁게 살겠냐.

그거야. 누가 나를 선생님 선생님하고 우대주며 안 그래요? 내가 초년 농사 짓고 살면 누가 나를 농사 짓고 살았으면 일에 골병도 나는 죽어버렸어. 진짜 죽었어. 나는 굉장히 내가 내 살고 내 이 선택한 것을 아주 국악으로 선택한 것을 아주 즐겁고 다행이고 자랑스럽게.

그게 예술로서 예술로 특별한 선생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염치없는 말이지만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이 잘하더라 하는 말만 들으면 그게 더 영광, 더더욱이 영광이죠. 내가 항상 하는 소리인데 나는 죽어도 무대에서 죽을란다. 죽는 날까지는 내가 소리를 할란다.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하늘나라에 개구쟁이 도깨비 사형제가 살았어요. 이 도깨비들이 소리를 내면 하늘에 천둥벼락, 바람, 비, 구름이 생겨서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을 하늘소리라고 불렀대요.

0: 제비 사형제가 내는 하늘 소리가 땅 위에 울리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씨앗이 싹트고 열매가 맺고 풍년이 와서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1: 봐봐, 인간들은 다들 재미나게 살고 있어.
2: 어디 어디?
3: 우와, 가까이서 보고 싶다.
4: 그래? 그럼 우리 인간 세상 구경 한번 가볼까?
0: 천둥도깨비 말에 다들 놀랐어요. 하늘나라를 비운 적 없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금방 한마음이 되었대요.
1: 야!
0: 도깨비들은 처음 본 인간 세상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 소리가 사라지자 비, 구름, 바람, 천둥벼락이 사라졌고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대요. 그 무렵 한 소년 악공이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할 악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5: 이 악기들이 하늘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예전처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 작물들이 자라지 않을까?
0: 그렇게 악기 만드는 소리는 하루도 게으름 없이 몇 날 며칠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간절한지 세상 구경을 나온 도깨비들의 발길을 잡았죠.

0: 오, 악기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1: 그러네. 늘 궁금했는데 세상 구경 나오길 잘했어.
2: 근데 저 아이 참 열심히 하네.
3: 그러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1: 다 만들었다. 부디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해 예전의 날씨를 돌려주세요.
4: 하늘 소리?
2: 우리가 인간 세상에 놀러와서 날씨가 이상해졌나 봐.
1: 저 아이, 우리가 내던 하늘 소리를 대신하려고 악기를 만들던 거였어.
3: 어떡하지? 저 아이를 돕고 싶어.
2: 우리 방망이로 저 악기들의 하늘 소리를 나눠주면 어떨까?
3: 그거 좋은 생각이야.
5: 도깨비 사형제가 하늘 소리를 나눠주자 소년이 만든 악기들은 하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1: 우와!
2: 나는 꽹과리! 전둥 소리 내는 꽹과리라 하오! 나는 징! 바람 소리를 세상에 울리는 징이라 하오!
3: 나는 장구! 빗소리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장구라 하오!
1: 나는 부! 구름 흐르는 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북이라 하오!
6: 하늘소리가 돌아왔다! 하늘소리가 사물악기로 돌아왔다!
3: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최고는 하늘 소리 악기를 사람들에게 준 거야.
4: 맞아, 맞아.
7: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8: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0: 노하우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점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 다행과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지휘에서 하나둘 뭔가 배운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뭐 하나 배워볼까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러다 문득 시간을 너무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각을 가로막곤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집중과 몰입을 도와 치매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먼저 집중해 시작하는 걸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성장과 성취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걸 망설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성장의 보상은 여러분의 시간에 견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기보다 지금 바로 도전에 나서보세요.

에너지가 몸 아래로 흐르지 않도록 뿌리를 잠그는 물라반다입니다. 왼쪽 발꿈치를 회음부에 강하게 대고 오른쪽 발을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올려놓는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시선은 코 또는 정면을 응시합니다. 집게손가락을 접어 엄지 두 번째 마디에 붙이고 중지부터 새끼손가락을 반듯하게 펴니다. 손등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복부를 당기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항문을 강하게 조이며 골반 전체를 수축합니다.

몸과 마음을 연결해 균형을 이뤄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바야 파당구스타사나입니다.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뇌를 더욱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동작으로 호흡에 신경 쓰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내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호흡은 내쉬면서 기다리고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허리를 밀어내고 마시고 다리를 X자로 만들면서 바닥을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된 동작을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손을 바닥에 짚고 자리에 앉습니다. 무릎을 접고 구르는 자세입니다. 바닥을 밀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넘기고 내쉬면서 엄지발가락을 짚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앞으로 구릅니다. 무릎을 접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펴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리 X자로 만들고 다리를 펴주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바닥을 짚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천천히 넘겨봅니다. 손을 뻗어서 엄지발가락을 잡고 내쉬고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X자로 만들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작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특히 자극이 더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어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다리는 모아주고 손을 뻗어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무릎을 접으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펼 수 있는 만큼만 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등 대고 눕고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뻗으면서 엄지발가락을 쥐고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올라올 겁니다. 마시면서 올라와요. 허리를 세우면서 마시고 시선 정면,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눌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가운데로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은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렬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신체 불균형을 유발해 각종 통증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굳어진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줘 골반의 위치를 바로잡는 현자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갑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머리 뒤로 깍지 끼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처음부터 많이 내려갈 때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는 호흡에 깍지 풀면서 등 뒤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들고 머리 뒤로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두 팔을 앞으로 뻗어 봅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 교정과 함께 하부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생식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골반 건강을 지켜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왼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봅니다. 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손을 바닥을 짚고 골반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그리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골반과 허리 그리고 어깨를 쭉 펴봅니다.

0: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않도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정말 신명나는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자노자였는데요. 악단 광칠이라는 이 밴드는 정말 다양한 무대에서 여러 관객들과 만나며 소통하고 있는 팀입니다. 일탈도 그리고요. 자유도 그리고요. 이렇게 개성 넘치고 강렬한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는 팀인데요. 자, 그럼 악단 광칠의 무대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랑 폈구나 함께 감상하시죠.

0: 사랑도 피고 인생의 꽃도 피고 뭔가 인생에 좋은 일이 계속해서 달려올 것만 같은 곡이었습니다. 사랑 폈구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악단 광칠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와 저희 구화 콘서트 판하면서 정말 제일 많은 분들과 한꺼번에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악을 해서 악단 그리고 광복 70주년을 만들어서 광칠 악단 광칠입니다.
0: 와, 아 광복 70주년에 그 광칠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와, 정말 생각도 안 했어요. 광대할 때 광자인가 안 그래도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1: 많은 분들이 미칠 광자냐.
0: 미칠 광자.
1: 많은 질문을 예. 주셨습니다.
0: 네. 하지만 빛광자, 빛광자였군요. 아,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해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2015년에 저희 팀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악단 광칠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사실 저희 팀이 하는 음악이 되게 이북 지역의 네. 옛 민요와 구두막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광복의 그날 네, 남과 북이 하나 된 그날의 의미가 저희 팀한테 되게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0: 네, 어우 악단 광칠이라는 이름도 정말 독특하게 지으신 것 같고 덕분에 언제 만드셨는지 저희가 잊지 않겠어요. 네, 딱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멤버를 좀 소개해 주세요.
1: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악단 광칠에서 노래하는 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악단 광칠에서 대금을 하고 있는 김약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광칠에서 이것저것 타악기 치고 있는 선우 바라바라 바라밤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쟁 연주자 그레이스 박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타악기 연주하고 있는 전궁달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원 먼동마루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악단 광칠의 새로운 멤버 막내 유월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악단 광칠에서 피리 생황을 연주하는 이만월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명월입니다.
0: 네. 아니, 그 본명일 것 같은 분도 있고 절대 아닐 것 같은 분도 있고 그러네요. 본명이 있긴 한가요?
1: 있죠.
0: 아, 그래요?
1: 네, 바로 뒤에 계신 가야금 연주자분. 네.
0: 그분은 아닐 것 같은데 본명입니까? 네. 본명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6: 원 먼동마루입니다.
0: 아 정말 본명이 원 먼동마루세요?
6: 네네.
0: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바라바라바라밤 네.
3: 전 예명입니다.
0: 예명이시죠?
3: 네. 누가 봐도 예명.
0: 누가 봐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3: 아 제가 팀에서 바라라는 악기를 솔로로 치는 곡이 있는데요.
0: 아 네.
3: 네 그 악기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하고 그 왜 오토바이.
0: 네.
3: 바라바라 바라밤 있잖아요.
0: 예. 네,
3: 그 사운드를 이름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0: 아, 네. 정말 재밌는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북한 지역의 음악이라고 하셨는데 그쪽 음악에 특별히 끌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1: 사실 저희가 국악을 모두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악 네. 전공자에게도 이북 지역의 음악 혹은 서도 민요라든지 네. 이북 지역의 더군다나 굿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음악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 그 강렬한 굿의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굿 음악에서 이렇게 선우 바라바라밤 씨가 연주하시는 이런 쇠 악기들, 강렬한 쇠를 울리는 그런 사운드들이 굉장히 매력 있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무녀 하는 네. 그 퍼포먼스들이 저희에게 이제 퍼포먼스로 느껴졌는데 마치 대중음악의 요즘에

0: 화려한 무대에서의 그 모습과도 같이 보여서 뭔가 현대적으로 클럽의 사운드로도 재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현대적인 사운드로도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뭐 음악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무래도 굿이라는 문화적인 가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또 마을 전체가 굿을 한다고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와도 같았거든요.
1: 잔치죠,
0: 네.
1: 그야말로.
0: 큰
1: 네.
0: 잔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다들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하는 그 이북의 옛 굿음악을 통해서 다 같이 또 하나 되는 것을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른 나라에도 여러 차례 소개가 되셨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악단광치를 아찔한 쇼밴드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어떤 무대를 보고 저렇게 평가한 건가요?
2: 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이었던
1: 진짜 직전에
2: 네,
1: 다녀오셨네요.
2: 정말 터지기 직전에
1: 네.
2: 미국에 갔었는데 거기서 열렸던 글로벌 페스트라는 월드 뮤직 마켓이 있었어요.
1: 네.
2: 네, 거기 뉴욕에 있는 코파카바나 클럽.
1: 네.
2: 네, 그곳에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마쳤었는데 그 당시에 관객분들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열심히 띄워주시고 저희보다 더 에너지를 뿜어주시고 즐겨주시는 모습에 저희도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뉴욕타임즈에 이제
1: 기사가.
2: 아찔한 쇼밴드라고 리뷰를 이제 남겨주셨더라고요.
1: 네. 와, 그건 진짜 맨하튼 뉴욕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모여서 신나게 놀던 시대를 즐기고
2: 네,
1: 오셨네요.
2: 정말 그
1: 지금은 그
2: 맛맞이었어요.
1: 문화 다 없어졌다
2: 네,
1: 그러던데.
2: 맞아요.
1: 와, 대단합니다. 그 악단광칠의 음악을 듣고 나면은 그 특정한 멜로디들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지 좀 약간 중독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의도를 하신 건가요?
3: 이제 많은 곡들을 만들면서 일단 지금 현대 듣고 있는 대중음악에 대한 형식들을 좀 분석해 본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의 이제 소리들을 해서 입히려는 그런 작업을 해서 했었던 거죠.
1: 네. 그래서 좀 반복되는 그런 음들은.
3: 네네, 반복되는 형식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더 짧지만 좀 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소리들을 좀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 결과로 이제 귀에 팍 꽂히는 그런 부분들이 살아났는 것 같은데 악단광칠이라는 이 밴드의 장점은 뭘까요?
3: 저희가 앞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되게 대중적인 것을 일단 지향하고 있고 국악으로서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의 악기 편성에 국악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1: 네.
3: 근데 여기 계신 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0년을 넘게 국악의 형식으로 그대로 대중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지금의 악단광칠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 안에서 어디에 우리가 위치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강점인 것 같고, 지금의 사람들도 되게 전통과 현대를 뒤섞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변화된 주기도 너무 짧고,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도 자기가 어떤 삶을 찾아가야지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저희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음악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1: 그 악단광칠이 그런 어떤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1: 네.
0: Whatever라는 곡입니다.
1: 와대버.
0: 네, Whatever.
1: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0: Whatever.
1: 예. Whatever하고 비슷한 발음이네요.
0: 그걸 그냥 저희식으로 와대버. 네,
1: 와대버.
0: 편하게 불러본 이름이고요.
1: 네.
0: 사실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1: 네.
0: 네, 뭐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갑작스럽게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1: 네.
0: 근데 그저 물 흘러가듯 이렇게 바람 불어오듯 잘 잘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즘 같은 현대인 분들께 전하고 싶은 위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자, whatever 아니고요. 와대버 악단광칠의 다음 무대 함께 하시죠.

하면 어떠하니?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하니?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하니? 회사에 안 가고 회식에 안 가고 와 수업에 좀 안 가면 어떠하니? 걔가 좀 지지면 어떠하니? 이런 걸 어떠하니? 저런 걸 어떠하니? 애꼬 빠지게 웃어 건들 어떠하니? 이런 걸 어떠하니? 저런 걸 어떠하니?

요즘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을, 우리 음악을 정말 우리 음악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전통을 계속 이어주고 계신 분들이 명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국악계의 큰 어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생강 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우리나라의 각 지방마다 전해지는 아리랑을 대금 선율로 연주해 주신 이생각 명인의 연주였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 전국 아리랑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아리랑들이 나왔나요?
1: 서울 아리랑하고
0: 네.
1: 요즘 우리가 아리랑 부르던 것이 서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지방.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 지방. 그다음에 경상도 지방. 그리고 이제 전라도 지방.
0: 네.
1: 뭐 이렇게 팔 또 강산을 아울러서 적그 억양을 나라도 그렇지만 지방도 마을 억양 원 사투리를
0: 네.
1: 방어를 근간을 해서 만들어진 아리랑을 말씀드린 겁니다.
0: 그러면 이제 뭐 각 지방을 다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을 알고 있는 뭐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 다 들어가 있겠네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 그 이상성 선생님 조남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국악을 대표하는 명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대금을 연주하신 세월은 얼마나 됐을까요?
1: 대금 만진지는 한 80년 가까이 됐죠.
0: 예, 예. 80년이요.
1: 예.
0: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1: 이제 그 작은 악기 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0: 네네.
1: 소금 손에 닿는 것 5살 네. 때부터 시작했죠.
0: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단소부터 시작하신지 80년이 되신.
1: 예, 예. 금년 예. 80주년이죠.
0: 네. 그 호가 죽향이시죠.
1: 예.
0: 그 뜻이 아주 멋지시더라고요.
1: 그 대죽 대나무 죽자에다가.
0: 네.
1: 시골항 시골향. 대나무가 시골에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제자리에서 변하지 말고 그 대나무가 청청하고 푸르게 영원히 푸르게 그 소리를 내고 해라고 선생님이 지어주셨죠.
0: 어떤 선생님께서요?
1: 전남 화순 출신인데요.
0: 네.
1: 한주환 선생님.
0: 한주환 선생님. 또 그리고 단소하고 퉁소의 전용선 선생님도 피리의 오진석, 임동석, 태평소 신화유는 김문일 이런 여러 스승에게 배우시면서 선생님만의 음악 세계를 또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그 퓨전 국악을 거의 제일 먼저 시도하신 분이라고
1: 50년대 초죠.
0: 네.
1: 그런데 우리 그 선생님 배웠던 그런 지금 조금 연주했던 산주라든지 민요라든지 무관심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악기인데 어째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그 서양 악만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유행되는 곡을 한번 불러볼까?
0: 오, 국악기로?
1: 예.
0: 네.
1: 그때 당시에 유행됐던 그 뭐 구만강 푸른 물에,
0: 네.
1: 뭐 목포는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뭐 황승리터.
0: 그 트로트 곡들을
1: 예 그런 곡을 대금이나 피리 한번 얹어봤죠.
0: 아
1: 그러니까 이 듣고 우리 이제 선배 되는 분들 보고 듣기 어떠냐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악보가 좋다.
0: 네.
1: 그런데 어떤 분이 너 만약에 그 서양 곡이나 가요나 하기만 하면은 우리 국악기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는 혼날 것이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음악을 모르고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 좋은 음료를 모르는가.

0: 그럼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한번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피리를 가지고 스마타임 데니보이.
1: 뭐 아예 서양 음악을 하셨네요.
0: 예, 그거 가지고도 뭐 유럽 다니면서 그 나라의 지방의 그 나라에 네. 유명한 곡을 네. 피리 가지고 연주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 소상들의 물든 상주라든지 민요를 알려드리는데 그게 아주 대유행이 됐어요. 50년대부터.
1: 네.
0: 그때 이제 퓨전. 라든 요즘 말하면 크로스오버라든지.
1: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없을 때부터 크로스오버를 하신 거네요.
0: 네. 그런데 뭐 사실은 또 국악을 사랑하고 네. 원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는 혼이 났죠.
1: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국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오신 건데 그 대중적인 음악 외에도 선생님께서는 그 전통 무용음악을 집대성한 춤의 소리 이거 전집 음반 50장을 한꺼번에 발표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우리의 전통음악의 자료를 많이 남기고 좋은 음악을 더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산조가 이생강류 대금산조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 지금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고 후배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따르고 배우고 있는데 이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언제부터 연주를 하신 건가요?
0: 50년대 말쯤 됐죠. 정말 그 류라는 것은 작곡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주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조를 그 기초로 해서 그럼 제가 자꾸 이제 여러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 그냥 남도 음악, 경서도 음악밖에 없고
1: 네.
0: 그 동쪽에 있는 영남 영 그 동 음악이 잘 안 부르더라고요. 정선아랑밖에 안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곡도 하자. 그래서 산조 속에다 그 곡을 또 적당히 집어넣고.
1: 아, 그건 50년대 후반부터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그 이생강류 대금산조의 특징이 새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이 대목은 어떻게 만들어 넣게 되신 거예요?
0: 그거는 그 자연의 그 선생님들의 특기가 다 새소리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어요.
1: 아, 원래 선생님들도 하셨나요?
0: 네. 그래서 선생님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네. 특기만 뽑아서 제가 제 것을 만들었죠.
1: 아,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의 새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모으신 거군요.
0: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하자면은 네. 판소리라든지 이런 노래는 가사가 전달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 악기는 뭘로 표현합니까? 산을.
1: 그런 게 없죠.
0: 그 대자연을 그 삼라만상에 네. 그 생동을 예, 묘사한 막 표출하고 표현한 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새소리가 그냥 단순히 재밌는 새소리 하나 들어갔다 이게 아니군요.
0: 줄거리가 있죠.
1: 아, 네. 예, 예.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선생님의 다음 무대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엔 어떤 곡을 연주를 해주실 건가요?
0: 산조 중에서 둥둥머리 자진머리.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생강류 대금산조 계속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춤꾼 최우민 씨를 소개할까 합니다. 최우민 씨는 7살 때 우리 춤을 보고 반해서 무용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무대는 벚꽃춤인데요. 이 벚꽃은 소고와 비슷한 모양인데 소고보다는 조금 큰 악기라고 합니다. 전라남도의 농악에서 펼쳐지는 벚꽃놀이를 무대로 옮긴 그런 무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최우민 씨의 벚꽃춤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민입니다. 한국무용 전통 작품들의 춤사위 기법과 표현 기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다양한 공연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 작품들을 배우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문화사업 공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무용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박구나 치고!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4: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0: 밀양의 흑방울토마토 농가.
1: 태연아, 버니는 언제 와요?
2: 버니 지금 오고 있을걸?
1: 어? 버니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3: 재능이야!
4: 이 씨야, 천지다, 천지야.
0: 귀농에서 농사짓는 95년생 동갑내기 친구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귀농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기존의 농업 판도를 흔들겠다는데요.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조수민 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미안해.
0: 실수도 있지만
4: 친구고요.
2: 농부.
4: 농부예요.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0: 솔직 당당한 매력으로 쇼폼과 라이브 커머스 장악.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인생도 남부럽지 않게 즐기는 MG 농부인데요.
1: 잘한다!
4: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0: 시스템 갖춘 농사로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고은희 씨와 채은 씨.
2: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4: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2: 맞다, 맞다.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4: 화이팅!
0: 95년생 MG농부의 발칙한 귀농기가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밀양,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봄을 이토록 기다렸던 건 이런 재미 때문이죠.
1: 잘한다!
0: 95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고은희 씨와 채은 씨.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는데요. 와, 채은 씨 웨이크보드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4: 아, 이거지, 이거지. 넣어지는 묘미도.
2: 아,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데?
4: 잠깐만.
5: 아니, 안 찼더라, 안 찼더라.
2: 어, 안 찼긴 해.
5: 그렇지.
2: 이제 하나도 안 찼다.
5: 그래, 그렇지.
0: 이번에는 고은희 씨 차례.
5: 턱 들어, 턱. 턱 들어서 여기 봐. 가만히 있어.
2: 화이팅! 되겠어요? 그래.
1: 아, 따고 싶다.
0: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여고 동창. 생각해보면 그때는 매일 붙어 지내진 않았는데 요즘 매일매일 얼굴 보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5: 잘했어!
1: 일어난 거 어때? 어.
5: 잘했어!
2: 느낌 왔어?
4: 물 맛있네 오늘. 근데 물이 따뜻해.
5: 어, 맞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추웠거든요. 네, 발 조심하고요.
4: 근데? 아, 여기 알죠 이거? 전완근 털리는 거.
2: 아, 좀 잘 타시던데요?
4: 아니, 그래도 있잖아. 딱 타야 된다 생각했을 때. 뭔가 내 마음은 약간 살 것 같았거든?
2: 내가 전완근 털려가지고 오늘 수학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망 보러 가야지.
1: 파이팅!
2: 가야지!
5: 파이팅!
4: 파이팅!
0: 틈만 나면 웨이크보드 타고 테니스 치러 다니는 친구지만 실제로 이런 여가 시간은 보너스 아닌 보너스. 고등학교 졸업 후 각각의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뭉친 건 다른 이유입니다.

0: 얼른 가자.
1: 할 거 많더라. 얼른 가자.
2: 가자. 이제 웬만큼 놀았으니까 빨리 가야지.
1: 욕만 벌러 가야지.
3: 사실 두 사람은 일대에서도 유명한 MZ농부. 웨이크보드를 즐기던 곳에서 5분만 가면 두 사람이 농사짓는 농장이 있는데요.
1: 따따. 오, 여기 확실히 온도가 높다, 여기는.
3: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항산화 물질의 함유량이 더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흑방울토마토가 이들의 주 작물입니다.
1: 채연아, 방울토마토 한번 먹어봐.
2: 아, 먹어볼까?
1: 아, 나 이미 먹고
0: 테스트 먹고 있어.
1: 이미 먹고 있었어.
2: 맛있네.
1: 계속 먹어. 그래서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먹는 게 먹으면 안 되는데.
2: 안 되는데 얼 팔아야 되는데.
3: 지난해 머리를 맞대고 농사를 계획했던 두 사람. 오랜 준비 끝에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3개월 차 흑방울 토마토 농부가 됐는데요.
2: 그래서 따는 게 제일 쉽다 이거.
1: 그치. 따을 때는 돈과 직결됐잖아 지금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 사랑으로 바라보잖아.
3: 놀 땐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땐 제대로 일하는 게 MZ식 농법. 연구하는 자세는 필수입니다.
1: 아니 내가 있잖아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잖아 해외여행. 근데 거기서 줄기 하나에 토마토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알이 다 달려있는 걸 보면 약간
2: 더 신선한 느낌이 들겠네.
1: 그래서 와
2: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할까?
1: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항상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알지 우리 항상
2: 사진 찍어서 공유하고
1: 시세 확인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된 것 같아. 마트만 가면은
3: 11월부터 6월까지 수확이니 겨울부터 봄까지가 흑방울 토마토 절정기. 게다가 올해 과일 가격도 좋아서 판매할수록 흥이 난다는 초보 농부들인데요. 돈을 버는 재미만큼 책임감도 생깁니다. 16,000제곱미터 단독 하우스 8개 중 하우스 한 동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수확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3, 4시간씩 집중해도 허리며 다리 아픈 줄 모른다는 젊은 농부들.
1: 많이 떴다 맞지? 네.
2: 어머! 아 땀난다 이제.
1: 아 어머니한테.
3: 그저 농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 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죠.
2: 오늘 수학 끝났슈.
1: 끝났슈.
3: 5,000평 단독하우스 8개에서 일주일에 1톤 정도 수확하는 흑방울 토마토 농장의 진짜 주인은 채은 씨 어머니.
2: 양이 작네.
3: 고은희 씨와 채은 씨는 임대농 정도로 보면 되죠.
1: 오늘요? 조절 좀 했어요.
4: 일부러요?
1: 조금 조절했어요.
2: 잘했어. 우리는 조절
1: 잘하네. 아니야.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조절 안 해도 되니까. 덮치지만 않은데.
3: 젊은 애들 농사 짓겠다는 말이 예뻐 하우스 한동 내주신 채은 씨 어머니. 식당과 철물점을 운영하다 16년 전 귀농한 케이스라 두 사람의 귀농에 관대했습니다.
5: 예쁘기도 하고 잘해요. 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좀 많이 미숙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6: 아 그런 게 또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또 이뻐 보이시는 거군요.
5: 안 이뻐요. 젊은 아들이 오늘 뭐 살기도 있고 오늘 뭐나 뭐든 잘 되면 되고.
2: 그래 맞다.
5: 원래 농사 일이 하루만에 뭐 잘 되고
2: 하는 게
5: 시간이다.
1: 맞아 맞아.
3: 응원은 무한정이지만 계산은 칼 같은 게 이곳의 법칙. 모녀 관계, 친구 관계가 얽혀 있어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1: 토마토 배달 왔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여기 놔두면 안 되잖아.
2: 괜찮아, 괜찮아. 지금.
3: 고은희 씨와 채은 씨가 스마트

0: 스토어로 판매한 수익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눕니다.
1: 이게 토마토는 농산물이라 가지고 배송 중 가다 터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식욕주의를 꼭 붙여야 돼. 그래도 우리 처음 했을 때 진짜 토마토 많이 터졌었잖아. 그래서 계속 방법을 생각하고 하니까
2: 택배박스도 몇 번이나 아
1: 그때 우리 택배박스 크기 못 맞춰가지고 몇 번이고 다 자르고 지금은 제법 익숙해졌어.
0: 3개월간 12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났지만 포장박스며 이벤트 상품 구입이며 초기 비용으로 인해 남는 게 없습니다.
1: 판매는 무조건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리고 일하는 건 어머니한테 받고. 지금 3개월까지 다 적자라가지고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나누고 그럴 게 없어요.
0: 귀한 농법이며 농사일을 배우고 칼같이 아르바이트비도 챙겨주시니 고은희 씨 입장에선 고마울 뿐이죠. 한참 늦어진 점심시간.
3: 여기요.
0: 오늘 점심 식사는 짜장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맛있겠다.
4: 뭐.
3: 아, 근데 이거 좀 했습니다. 토마토.
4: 뭡니까?
3: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주머니 있어. 됐어요. 터지는 거 아이가?
1: 떨어질 거 아니야?
4: 자. 잠시만.
3: 내 가져다 드릴게.
1: 이것도 내 가져다 드릴게. 갑니다.
3: 내 가져다. 다음에 배고프면 여기 살아.
1: 갑니다.
4: 안녕하세요.
3: 맛있겠다.
1: 점심이다.
3: 오늘 좀 푸짐한데. 무리했는데.
1: 일하고 나서 먹는 짜장면이 좀 나는 진짜 맛있더라고.
3: 맞지? 국룰이지.
1: 국룰이다 진짜. 이사하고 짜장면, 일하고 짜장면.
0: 모두가 바쁜 시국, 밥상 차릴 힘은 아끼는 게 좋습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1: 네. 그럼. 적자라서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
3: 도전해볼까요?
1: 이제 흑자 돼서 이제 우리가 또 애기?
3: 감사합니다. 억울하길 바랍니다.
5: 그럴 날이 오겠지.
3: 와야지. 잘 와야죠.
1: 무조건 할 거야.
5: 얼마 안 걸릴 거야?
0: 식성부터 일하는 스타일 모두 잘 맞지만 특히 잘 맞는 게 있다는데요?
1: 삼촌 있나? 삼촌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6: 없다. 지금.
1: 야, 문 닫아야지.
6: 완벽 점심인데?
1: 맛있다, 이가. 와, 맞네. 진짜 맞네. 이야. 아니, 오늘 안 따시나 본데?
3: 삼촌, 이 문자래도.
6: 맞네. 맛있겠네.
1: 와, 씨.
0: 이웃 삼촌의 딸기 하우스.
1: 이거 어때? 겁나 빨갛다. 우와.
3: 밥 먹고, 딸기 먹고, 여기 아주 풀코스인데?
1: 그니까. 난 이렇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3: 이러다 와야지 맛있지 않나? 삼촌이 저랑 친해가지고 맨날 몰래 먹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라 안 하세요.
0: 입이 얼얼해질 정도로 맛있다는 달달한 딸기.
3: 근데 맛있다. 집 앞에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0: 이럴 때도 죽이 척척 맞습니다. 둘이 함께 있으면 교복 입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다는데요.
1: 난 진짜
3: 후식으로 딸기가
1: 후식으로는 딸기가 최고야.
6: 이런 거 떼야 돼요. 작은 거 제일 실제로.
1: 왜냐면
6: 그래야 여기에
1: 맞아.
6: 영양분이
1: 가기 때문에
6: 떼주고.
1: 떼줘야 해.
6: 이렇게 작은 거 눈 감은 것들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데 영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1: 하면서 떼주면서 하나씩 먹고.
7: 토마토랑 같은 거지.
3: 제 서리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하고 먹는 거지. 맞죠?
0: 두 사람만의 합법적 딸기 서리가 끝나고 오후가 되면 택배 준비와 박스 접기 등 부대 업무를 위주로 일하는데요.
3: 내가 박스는 다 적어놨거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너는 닭팔러 가야 돼.
6: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나중에 치킨 먹어갈게.
3: 좋아.
6: 갔다
3: 갈게. 갔다
6: 어, 잘 가.
3: 아, 내일 봐. 아.
0: 채은 씨는 어딜 가는 걸까요?
8: 이제 두 번째 일하러 가야죠.
9: 아, 그러면 몇 시까지?
8: 가게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9: 오, 하루가 엄청 기네요, 채은 씨는.
8: 네, 열심히 살아야죠. 걔도 언니가 있어가지고 좀 빨리 퇴근할 수 있어서 겸업을 할 수 있어요.
0: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싶었지만 아직 수익이 적고 자본을 늘리기 위해 치킨 가게도 운영하는 채은 씨는 매일 3시쯤 이곳에 출근합니다.
3: 다행이다. 포장 박스 없었는데.
6: 오늘 마무리해.
0: 농사와 자영업 둘 다 집중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채은 씨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3: 농사도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기계나 뭐 다른 인력을 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가게도 제가 없어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만 맞춰놓으면 아직 더 제가 더 편하게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치킨 가게를 운영하던 고은희 씨에게 일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고은희 씨와 다시 만났다는 채은 씨. 이후 채은 씨는 치킨 가게를 열게 됐지만 치킨집과 PC방 등 줄곧 자영업을 하던 고은희 씨는 번아웃이 왔습니다. 흑방울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는 채은 씨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에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기로 했는데요. 채은 씨의 엄마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순조롭게 농사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1: 자영업의 끝은 어딜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농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사에서 오는 저는 발전 가능성을 좀 많이 봐가지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또 기회가 어떻게 잘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8: 일은 어차피 힘들고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거고 그냥 서로의 그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는 고은이 가게에서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제 가게를 차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때부터 잘 맞췄던 것 같아요.
0: 채은 씨가 가게 일을 보는 시간.
6: 순, 요거는 봐봐. 요 사이에 나무 지금 여기 꽃이 피가 있잖아. 여기에 여기 순이 날 거야. 근데 요 밑에 거는 따버려야 돼. 그래야 이게 힘이 좋아. 힘도 좋고 탄력, 이게 열매도 가가 커.
1: 그치.
6: 안 그러면 가가 작아져.
1: 맞아.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6: 이거 요리 해놓고
1: 해서 올리고.
6: 이렇게. 이게 커도.
0: 고은희 씨는 채은 씨의 어머니께 농사 과외를 받는데요.
6: 아무것도 아니야.
1: 아니 나는 잘 안 되는데 집게가 안 잡혀.
6: 집게를 항상 요 속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빠지잖아. 여기 집게를 끈을 항상 요 속에다 넣는다.
1: 넣고
6: 이렇게 넣어야 딱 걸려.
1: 야, 와 진짜 빠르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와 이렇게 또 채은이 없을 때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또 따로 또 수업 받고 있어요.
6: 본 경험이 있다.
1: 아, 채은이는 또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
0: 하루빨리 일을 배워 채은 씨 실력을 따라잡는 게 고은희 씨의 목표. 마음처럼 쉽게 늘지 않지만 열정은 만점입니다.
1: 근데 이거 하고 있으면 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맞죠? 어머니도 지금 계속 보이죠?
0: 이렇게 일하다 보면 아침 8시에 시작된 일과도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0: 그러면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퇴근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시계를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퇴근 시간 되면은 해가 알려줘요.
1: 집에 가는 길에도 미션이 있다는데요.
0: 확실히 배송비 좀 절약할 수 있으니까 배달가 더 가고 10개 주고 배송 가야 돼요. 하루가 끝나면 배송 갈 거 가고 하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직접 전해드리고.
1: 밀양에 있는 농장에서 진영읍에 있는 고은희 씨 집까지 닿는 길 곳곳에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주문이나 SNS DM 중고거래 앱을 통해 주문받은 것들입니다.
0: 식사 중이라는데?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해서 2827
2: 아네.
0: 아, 네. 그 지금 식사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2: 아네네.
0: 제가 문 앞에 옆에 놔두고 가도 될까요?
2: 아네. 그 제가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1: 돌고 돌다 보면 한 시간 가까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지만 대면 배달을 통해 얻는 기쁨이 더 많다는데요.
0: 씩. 가져가서 셋, 넷, 네 개씩, 다섯 개씩이니까.
1: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죠.
0: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열 개여가지고 네. 거기서 저 장사하시는 것 같은데.
1: 흑방울토마토 열 박스를 주문한 손큰 고객님.
0: 아, 제가 가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당근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인연이 되는 게 좀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3: 다음 거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4: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3: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전달해드리면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얼굴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약간 더 약간 마음의 애정이 생기고 또 연락 오시거든요. 너무 잘 먹었다고 또 재구매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1: 집에 도착하면 7시를 훌쩍 넘기곤 하는데요.
0: 리뷰가 밀렸어.
1: 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 확인.
0: 난 근데 이렇게 리뷰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댓글 달아주시거든. 그래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어. 진짜 너무 감사.
1: 고은희 씨 옆을 지키는 사람은 2년차 새신랑 현성 씨입니다.
0: 다 5점이시긴 하거든. 근데 딱 두 분이 3점을 남기셨어. 3점이라는 리뷰를 처음 나는.
3: 근데 이게 왜냐면 토마토도 나도 흑방울 토마토 처음 먹어봤을 때 좀 단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울토마토보다 안 달았었거든. 근데 저분도 아마 흑방울토마토를 많이 처음 드시는 분이시면은 왜냐 일반 먹던 토마토랑은 좀 다르니까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0: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점인데 무르지 않은 상품을 보내주셔서 맛있었어요. 하시고 3점을 달아주셨어. 이런 경우에는
3: 선택 안 했을 때 기본 3점으로 시작되는 거 아이가?
0: 그건 아니야.
1: 농사에 온 신경을 집중한 아내 곁에서 늘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는 존재인데요. 고은희 씨와 함께 자영업을 하다 지금은 건설업에 종사 중이죠.
0: 아, 나 이거 다 해간다 이제 좀 있으면.
3: 아니, 물 좀 갖다 줄까? 물 있나?
0: 아, 물 없다.
3: 나 물 좀 갖다 줘.
0: 진짜? 갑자기? 리뷰 답변 완료가 됐나? 아, 다 같이 리뷰가 작성이 되는 거구나. 땡큐.
3: 자.
0: 아! 아니, 뭐야? 웬일이래?

0: 뭘 웬일이야 챙겨주는데.
1: 아니 난 저 화이트 된지도 까먹고 있었어.
0: 근데 이게 그냥 큰 건 아니라도 이런 거
1: 그래 큰 거 먹으면 살찐다.
0: 그래 살도 찌지 마.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다 얘가. 맞지?
1: 나 근데 그거 뭐야 저거 뭐야 초콜릿 데이 그거 안 챙겨줬잖아.
0: 나는 그거 초콜릿 데이 여자가 주는 거 아이가? 남자 주는 거.
1: 아니 내가 안 챙겨줬다고.
0: 아 나는 초콜릿 안 줘서 괜찮아. 네가 안 줘도 난 네 마음 알거든.
1: 무슨 마음?
0: 네가 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알거든. 근데 고모님 내가 안 주면 모르니까.
1: 와 맛은 무슨 밀크 맛이야? 와 근데 좀 감동이다.
0: 해피데이 보이제? 행복한 하루 보내라.
1: 좀 스윗한 사람이었네. 한 1년은 이제 사탕 안 사가지고.
0: 그렇지.
1: 이야기는 안 듣겠다.
0: 괜히 사탕 안 사줬다가 1년 동안 내년 화이트데이까지 혼나는 거야. 사준 그렇지.
2: 고은희 씨의 맞춤 피로 해소제는 바로 남편입니다. 고은희 씨 집에서 밀양에 있는 농장까지 가려면 아침마다 분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혼생활 2년 동안 자영업을 하며 밤낮으로 바빠도 아침 식사는 꼭 챙기려 노력했다는 고은희 씨. 오늘의 아침 식사는 샌드위치랍니다.
3: 아침을 챙겨 먹어야 또 이게 힘이 훨씬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바쁠 때도 웬만하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2: 정성 들여 키운 흑방울 토마토도 빠질 수 없겠죠.
3: 맛있을지 모르겠다.
2: 간단한 샌드위치에도 맛과 멋, 영양까지 빠뜨리지 않는 야무진 성격.
3: 덮어주면 됐어요, 완성이. 이번 건 좀 더 예쁘게 된 것 같아. 오빠! 오빠 샌드위치 먹어.
0: 완전 호텔 조식 같은데? 잘했는데? 오니야, 내 먹는데. 맛있냐?
3: 맛있다고? 응. 맛있는데? 토마토랑 많이 느껴지나?
0: 야채만 많이 나는데? 잘 만들었다.
3: 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2: 마음 같아선 마주 앉아 함께 먹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3: 선크림 무조건 필수적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원래는 진짜 선크림 안 발랐는데 오면 됐다. 살짝만.
2: 농장까지 가려면 20분.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요.
3: 하사 가다 보니까 제가 화분 하나 샀을 때 까먹었어요. 지금 몇 시지? 빨리 가야 돼. 나 키가 어딨지 근데?
0: 차 키? 여기 없는데? 어딨지?
3: 나 진짜 너 진짜 많이 늦었다. 큰일 났다.
0: 왜 또 찾아와봐?
3: 차키 차에서 안 꺼냈나 보다.
0: 아니
3: 아닌가?
2: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주 깜빡하곤 하는 성격. 농산물 택배 보낼 때도 송장을 빠뜨리고 갈 정도랍니다. 늘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친구가 챙겨줬죠.
0: 사이드미러 잠겨져 있어.
1: 아니 얘는
0: 있어. 집에 찾아봐야겠는데.
1: 출근 어떡하지?
2: 고치려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는데요.
1: 이런 상황은 자주 있어요. 딱 제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잘 안 있는데 제가 부수적으로 막 별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가지고.
0: 약통 있는데 있더라. 너 고생하고 오늘 잘하고.
1: 갔다 올게. 간다.
2: 그나저나 많이 늦어지진 않아야 할 텐데. 농장으로 향하는 고은희 씨 걱정이 태산입니다.

0: 그 시간 농장 옆에 사는 채은 씨와 어머니는 벌써 일을 시작했습니다.
1: 채은아, 본인 언제 와요?
2: 본인 지금 오고 있을걸?
1: 농 사질라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2: 그래, 맞지.
1: 그러면 밥 먹고 못 사는데.
2: 그래서 적자가 났나?
1: 회사라고 생각해봐. 잘리는 거야, 너는. 회사에 뭐 맨날 늦게 오고 막 그러면 되나?
2: 안 돼?
1: 정시에 따고 가. 정시에 뜨거나고. 어? 본인 이제 오면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다녀.
2: 죄송해요.
1: 빨리빨리 뺏겨.
2: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전입되는 거예요?
1: 네, 일찍 일찍 다녀요.
2: 띵.
0: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에 말을 돌려보는데요.
2: 아, 전입될 거 맞네. 일 진짜 천지다, 천지야.
1: 그러니까 일도 늦고 출근도 늦고 이러면
2: 출근도 늦고.
0: 딸 채은 씨든 딸 친구인 고은이 씨든 실수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짜. 어머니. 농부의 기본은 성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1: 밀리기 싫어하는데 고은 씨.
2: 저요? 지금 제가 제일 빠른데 지금.
1: 일찍 일찍 출근하고.
0: 고은이 씨 또한 채은 씨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진 않습니다. 성실함은 고은이 씨와 채은 씨가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강조해온 부분. 다만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온 터라 정해진 출근 시간이며 일량이 익숙하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기죽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 되는 일. 그것이 MZ식 마인드라는데요. 문제는 일을 해도 해도 줄지 않는다는 것.
1: 아직 사실은 왔다 이거? 아직 사실은 딱 이건 너무.
2: 아, 그거 다 썼어?
1: 어.
0: 도전하고 싶은 일도 많고 시작한 일도 많은데 수확과 선별 그리고 택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흐릅니다.
2: 바쁜 기라 바빠.
0: 어머니의 농장 일까지 하려면 흐르는 시간을 잡아두고 싶을 정도. 아직 배달도 못했는데요.
1: 얼마가 보내?
2: 안녕하세요. 됐어.
1: 오늘 택배 기사님 오셨네.
3: 누나 배달하러 왔는데.
2: 아니 이거 갖다 줘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4: 오빠가 너무 힘들겠는데.
3: 어차피 근데 나왔어야 돼가지고.
2: 아 그래요?
3: 자제가 지나가요.
1: 발진한테 10원짜리도 못 벌면서 이 맨날 나 뭐 스파킹까지 일 시켜 이래야 되겠다. 버려도 싫어. 아 문제야.
2: 아니야.
1: 뭐? 문제 왜 맞지?
3: 두 바스 가는 거 아이가?
1: 아 맞아.
0: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 휴가 땐 배달을 도와줍니다.
2: 이거 오늘 딴 거야.
3: 나중에.
2: 아니 지금 먹어.
3: 맛있냐? 야.
2: 오빠 너 따야 돼 곧.
3: 어? 왜? 뭘 따? 토마토 따가야 된다고?
2: 장난이지 오늘 다 땄는데.
1: 마트 왔으면 일을 해야지.
2: 마트 왔으면 일을 해야지 그래.
1: 천에는
3: 뭐는
1: 일손이 몰려있기 때문에
3: 저는 그거에 딴 거 내 갈게. 배달가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2: 급
1: 일 안 시킬게요.
3: 배달한대?
2: 다음에 새참 들고 온대.
1: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3: 네.
2: 안녕.
3: 네.
0: 이렇게 든든한 남편 덕분에 고은이 씨는 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데요.
2: 내가 일 들고 살살 흔들게 꽃대 잡고 그러네.
0: 농사 일상을 담은 짧은 동영상으로 SNS 홍보를 해온 두 사람.
2: 해서?
4: 얼굴 나오게 찍어요?
2: 네, 옆모습 나오게 찍어가지고 되게 살살 흔들게 이렇게.
4: 아, 노래 있으려고?
2: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4: 너무 좋네. 근데 아가씨 맞아요? 아줌마 아닌가요?
2: 꽃대 있는 아가씨 해가지고 조심히 힘들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줘. 붙어줘.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흔들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다시 미안해.
4: 자기다 이거.
2: 미안해. 일수도 조심히 찍어야 돼. 혼자야지.
5: 응급처치.
2: 응.
6: 이렇게 말 올려가지고 붙을 때까지
2: 올라갈 수 있게 붙을 수 있게
6: 엄마까지 비밀.
2: 붙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다.
4: 근데 이거는 붙는다. 이거는 완전 꺾인 게 아니라 가지고 붙을 것 같아.
2: 좋았어. 오늘 리스
0: 가지가 부러져도 몇 시간 붙여두면 티 안 나게 붙을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흑방울 토마토라 다행입니다.
2: 택배 작업하고 마무리해가지고

0: 알려줄게요.
1: 네. 오늘 더 마음이 급한 이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라이브 커머스 준비가 잘 돼가고 있어요.
0: 아, 미안하다. 저희 이거 택배만 다 하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2: 몇 개 남았어요, 택배?
0: 택배? 한 세 개? 네 개?
2: 아, 다 했네요. 네. 그럼 라이브 이거 끝나고 나면 라이브 커머스 바로 네. 바로 해볼게요.
0: 좋아요.
1: 이웃마을에 사는 또 다른 청년 농부 귀농 선배의 도움을 받아 오늘 라이브 방송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2: 약간 그런 느낌 좋다.
0: 사주세요. 아,
4: 가볼까 일까? 아, 따뜻해. 너무 따뜻하다.
0: 여기는 괜찮죠?
2: 괜찮은데 여기
0: 여기가 오, 물이 넓어가지고
2: 좋은데? 한 번만 서.
0: 아, 여기 앞에 서고?
2: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명이 앞에 서고 넌 약간
4: 저 솔직히 100개 팔고 싶어요 지금.
0: 아니 근데 많이 팔면 안 돼. 왜냐면 2,000원 할인하면 돈 남는 게 그러니까, 거의 없어.
2: 타임 세일 한다.
0: 그렇게 해야 돼.
4: 멘트 이거 어떡하지?
2: 아니 내가
4: 뭐 준비 안 했는데
2: 뭐 처음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내가 물어봐 줄게.
0: 너무 좋지.
2: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 그냥 그거에 대해 답변만
0: 하는 되니까. 것처럼
2: 그냥 인터뷰.
1: 첫 라이브 방송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0: 짜라. 네.
2: 자 시작합니다. 오, 두 명.
0: 안녕하세요.
2: 인사.
4: 안녕하세요.
2: 세 명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니까.
4: 우와,
0: 저희 농장이에요.
2: 먼저 소개 한 번만 농장에 대해서.
4: 친구고요.
0: 농부.
4: 농부예요.
2: 요즘 그럼 근황 한번 깔끔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의.
0: 아침에 일어나서 토마토 따고 선별하고 박스 접고.
2: 안녕하세요. 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어요라고 글 남겨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세요.
4: 엄청 달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 달아요. 이게 기준에
0: 최고의 단도.
2: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이렇게.
4: 진짜 감사합니다.
1: 이웃 농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라이브 방송.
4: 도와줘 사랑해 주셔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2: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4: 아 떨린다.
2: 16명 밖에 안 봤는데 4명이나 결제하셨어.
0: 와 대박이네.
4: 그럼 거의 몇 프로야? 대박이네.
2: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만 좀 하면 이건 금방 확 올라온다.
0: 아 진짜 그 신기하다.
2: 그때 주말에 할 때 2,000명? 그때 2,000명이었나? 그렇게 들어오시거든?
4: 도와주셔서 그렇지 저희를 힘으로는 좀 힘들어요.
2: 아니, 가능하다.
5: 저희 친구.
2: 이렇게 확대해서.
5: 그런 분이 제일 많다. 그럼 다른 분과 혹시 한 번도 했던
1: 모니터도 꼼꼼히 해야 다음에 더 나은 방송을 준비할 수 있죠.
4: 다음에 우리가 100개까지 팔 수 있도록 한번 파이팅 하고 하자.
0: 아, 그래. 100개?
4: 파이팅 해주세요.
2: 아, 나도 파이팅.
4: 아, 같이 하자.
0: 100개!
4: 100개!
2: 파이팅!
1: 하루 일정을 마치고 고은희 씨가 찾은 곳. 밀양의 한 지역에 사놓은 땅입니다. 귀농 전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어 매입한 9,000제곱미터 땅이라는데요.
4: 밥이랑 해서 땅 분석을 좀 해봐야겠다. 무슨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1: 청년 창업농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0: 되면서 이 땅에 블루베리를 심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수업을 들으며 무료 토양 검사를 알게 됐습니다. 농지에 흙을 퍼서 가지고 가면 과학적 분석을 통해 토양의 상태와 전문적인 견해, 토지 성질에 맞는 비료를 알 수 있다는데요.
1: 저 진짜 열심히 지금 힘주고 하고 있는데 흙이 안 나와. 근데 이거 진짜 돌인가? 왜 안 퍼지지? 다시 좀 깊게 봐야 되나?
0: 힘이면 장정 부럽지 않은데 땅에 삽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1: 와, 이거 팔 수 있는 거 맞나? 살짝 고민이 많이 되는데.
0: 다른 위치에 가서 재도전.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은데요.
1: 와, 이것도 돌이다.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땅을 처음 봐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봐야겠다. 들고 가봐서 조언들을 많이 하죠. 당황해서 그래요, 지금. 돌도 하나 챙겨가고 요 정도 되겠지. 가지고 느낌이 심상치 않아. 여긴 더 심상치 않아. 이게 좀 다른 흙인데?
0: 농사 3개월 초보지만 들은 풍월은 많습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데 어느 곳은 돌땅이고 어느 곳은 지른 땅. 균일하지 않은 이곳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1: 됐어.
0: 만에 하나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큰일. 마음 급해진 고은희 씨, 그 길로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는데요.

0: 신우이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향한 고은희 씨.
1: 똑같은 흙처럼 보이긴 한데 색깔이 묘하게 다르단 말이지.
2: 아니, 이거 분석해봤는데
1: 지금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작물을 선택해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거네요.
3: 이 땅을 분석을 해. 이제 모기 성분 같은 걸 분석을 하고 이제 비료를 처방해 주는 거지.
1: 아, 어떻게 할 건지.
0: 비료를 처방하면 된다는 말에 한결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제가 블루베리 작물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6: 요거는 한 필지에서 요렇게 네. 넣었어요?
1: 한 필지에 나눠서 이렇게 왼 저기 가서 한번 하고 여기가 오른쪽 한번 하고.
0: 농지를 크게 나눠 열 군데 흙을 퍼서 섞은 후 시료를 준비해가면 분석해주는 토양 검사.
6: 작물은 블루베리.
1: 네.
6: 알겠습니다.
1: 이거는 언제쯤?
6: 실험하는 데 3일 걸리니까 목요일 오전 중에 카톡으로 일단 문을 갈 거예요.
1: 아, 네.
6: 하고 한 2, 3일 있다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결과지를 보고 난 후 밭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7: 아, 근데 이 팩 한번. 잠이 너무 수면팩 아이가?
1: 아니요, 이거 그냥 얼굴 이거 열 받으면 얼굴이 노화가 빨리 온단 말이야. 내가 요새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바른다? 일단 볼 부분에는 두껍게 발라야 돼. 왜냐면 나중에 뗄 때 두껍게 발라야 잘 떼져. 저희는 약간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계속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제가 한번 팩 해보고 있어요.
7: 아니, 지금 그래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고 그렇잖아. 예전에 맨날 밥 혼자 먹었는데 지금 밥 같이 먹잖아 이제.
1: 그건 그래.
7: 그래, 그것만으로도 난 엄청 크다 생각하지.
0: 배달해준 것이 고마워 시작한 팩인데 남편과 있으면 장난기가 발동.
1: 원래 팩은 입을 막고 안

0: 거야 이렇게. 어때? 괜찮아?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해봐. 뭔가 불안한데 벌써? 입 닫으라고? 나 입에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바르기 쉽지 않은 걸 오빠도 느낄걸?
1: 함께 있으면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0: 잠시만.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아니 이렇게 바른 거 맞아? 시원하네. 얼마 걸 정도 남았어?
2: 응?
0: 다 했다.
1: 자영업 할 때는 바빠서 못 누렸던 신혼의 달콤함. 요즘 못다한 신혼 생활을 더 재밌게 즐기고 있다는데요.
0: 저 어때? 여기 숨었다, 여기 숨었다. 온다.
2: 아 이제 말했어.
0: 거기만 떼면 되겠다. 많이 떼야겠다. 잘 떨어지는데? 개운하구만.
2: 아프리카 족장 그거 원주민 화장해 놓으라던데.
0: 내 얼굴 좀 웃겨? 아니 오빠가 눈썹 밑에 발라서 그렇잖아.
2: 아니 거의 니 다 떼졌다.
0: 내가 예쁘게 발라달라고 했는데 눈썹 밑에 발라서 가지고.
2: 완전 미스코리아처럼 발랐는데.
0: 미스코리처럼 발랐다고?
2: 이렇게 좋았던 판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좋네.
0: 아니 캐리나인을 좀 알아본 것 같지 않아?
1: 모든 게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여유랍니다. 쉬는 날을 맞아 오일장을 찾은 고은희 씨와 채은 씨. 시골의 오일장은 보는 것만으로도 생동감을 주는 곳이라는데요.
0: 와, 신기하다. 역시 뻥튀기가 뻥해야 이게 시장에 온 기분이 난다니까.
3: 저기 토마토는
0: 진짜네? 토마토. 아니.
3: 큰 건 있는데.
0: 그러니까 큰 건 있는데 방울 없다.
1: 시장 조사를 나온 걸까요?
3: 사장님 저희 방울토마토는 없어요?
4: 방울 이게 너무 비싸요.
0: 아 비싸가지고.
4: 2kg야 지금 2만 원가 2만 원. 시장에는 안 맞아. 지금 가격이 전체로 다 비싸니까.
0: 맞죠.
4: 재래시장 살 가격이 안 돼.
3: 사실 요즘 다 비싸.
0: 그러니까 비싸긴 해.
4: 올해는 작가기 때문에 안 좋아졌어요.
0: 맞아요. 네. 2kg에 2만 원이면은
3: 우리가 거의 거의 원가에 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지.
0: 이 적자에 대한 이유가 있었네. 근데 이게 최고 아니야?
3: 이걸 제일 큰 당근 좀 주세요.
0: 3,000원이에요?
1: 시장 물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일이며 채소며 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작황도 안 좋아 농부에게도 시련인데요.
0: 안녕하세요.
1: 열심히 농사를 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0: 체린 것 같아.
3: 이거 어때? 할머니 같나? 와 이게 진짜 그거다. 박지민 같지? 맞지?
0: 그럼 앵두 커플 하자.
3: 앵두 커플 할까?
0: 근데 이게 꾹꾹 내 머리가 큰 거가.
3: 나도 더 잘 안 들어가. 원래 이런 건데.
0: 반대로 낀 거예요?
5: 마스크 있어 안에. 머리 마스크 다 낀. 머리 걸고.
0: 나는 마스크 안 필래 안 쓸래.
3: 개안나는데? 개안나. 개안나.
0: 아니.
3: 절대 짜는 거 보였다.
1: 사실 오늘의 목적은 캠핑입니다. 함께 농사짓고 있지만

0: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곤 한다는데요.
1: 당근 좀 넣고.
2: 와, 야, 진짜 맛있는데?
1: 다 먹을 수 있지?
2: 당근은?
1: 당근 넣고.

0: 먹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하자. 계속 이야기하게.
1: 아이, 사크. 사크.
0: 고기 많이.
1: 감사합니다.
0: 예.
1: 발 바뀌었네요. 혼자 한잔 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2: 동갑내기가 함께 일하면 싸우지 않는 건 이런 시간을 가지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겁니다.
0: 와, 진짜 맛있다.
1: 준비자.
0: 응.
1: 와. 혼자 선택 준비자.
0: 픽 너무 좋았어.
1: 요즘에 진짜 나왔거든요.
0: 와.
1: 이거 어제 다 먹어봐. 진짜 맛있지.
3: 맛돌인.
0: 감정 안 익었어.
1: 조금 덜 익으시지.
0: 아니. 진짜 많이 익혔는데 감자 안 익었지?
1: 원래 감자 좀 익혀.
0: 근데 약간 설레는 게 맛있는.
2: 같은 목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1: 우리 다음 달에 캠핑 올 때는 돼지고기 말고 소 먹어야지. 흑자 전환해야지.
0: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 소고기 먹자.
1: 맞아, 소고기 한 모금.
0: 여기 소고기 쫙 구워가지고.
1: 맞다.
0: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 무조건 플러스 가야 돼.
1: 소고기 카레로 이제 바꾸자. 흑자 돼서 소고기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0: 화이팅! 1등하고 싶다!
2: 17에 교복 입고 만났던 고은희 씨와 채은 씨. 그때는 각각의 꿈을 응원했지만 지금은 함께 꿈꾸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1등을 달성하고 다양한 작물로 농사를 늘려가겠다는 당찬 목표. 29살이 된 두 친구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4: 팔로가 좀 좋아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잘 팔아야 되는데 우리 딸 부자 되게. 하우스 가서 일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되겠네. 살이 은근히 쪄가지고.
5: 또 한번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어.
0: 근데 이번 달에는 흑자가 될 것 같아. 엄마는 날 응원해줘야 해.
4: 아무튼 시작했으니까 방울토마토 열심히 팔아서 성공하길 바랄게.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4: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Hey!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무용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4: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생명, 호흡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를 제 인생에서 배제시키면 아마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시에서는 주로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생에 아마 가장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내면의 상처일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시도 쓰게 되고 그 상처라든가 고통이나 불행이 없었으면 예술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쓰는 거는 우선은 나를 치유하는 일이고 내 상처를 다독거려 주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내가 만약에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되어서 상처의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쓴 시가 보람이 있는 거겠죠.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파도가 울렁대는 삶을 살다 보면 따뜻한 시 한 편이 토닥토닥 등을 다독여줄 때가 있습니다. 또 시는요, 예리한 성찰의 죽비가 되기도 하고 번뜩이는 해악과 풍자가 내 안에 숨어있는 맨얼굴의 나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삶의 고뇌를 섬세한 여성적 감성으로 표현해온 시인이 있습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 시인의 길 반세기. 예. 일상에서 길어올린 찬 우물 같은 시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분이죠. 시인 신다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인가요? 2020년 만해 문예 예상. 대상을
1: 네.
0: 받으셨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렇습니다. 예. 네. 만해 대상은 뭐 세계적인 분들에게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던 그 오현선님이라고 시조 시인이신데요. 그분이 만든 겁니다.
0: 네. 그분이?
1: 네, 그 상을 만들고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세계 속에서 그렇게 주시던 상이었어요. 오. 그런데 이제 제가 받기는 좀 너무 과분한 상입니다.
0: 아닙니다. 네. 그 세상에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신다재 선생님을 찾게 되셨겠죠. 네. 그동안 그 문학계에서 상을 여러 번 수상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작가에게 있어서 네. 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1: 좀 재충전이 되지 않을까요?
0: 아, 맞아요.
1: 네, 네. 네. 이게 시인들도 슬럼프에 많이 빠져요.
0: 그렇죠.
1: 내 시가 과연 뭐가 될까? 또 내 시를 누가 과연 읽어줄까? 뭐 이런 외로움을 많이 타죠. 그런데 상은 그것이 적건 크건 뭔가 재충전이 되고 힘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0: 위로해, 네, 위로해, 네. 응원해.
1: 뭐 뭔가 좀 등을 토닥거려 준다고 할까 뭐.
0: 네. 제가 오프닝에서 선생님 시가 우리 등을 토닥토닥 해준다는 선생님 등을 토닥토닥하는 게 네. 바로 상이군요.
1: 네, 네.
0: 아니 이제 이 우리 국악방송 TV에 이제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가워하실 텐데 왜냐하면 네. 네. 국악방송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1: 네, 그게 아마 10년 가까이 됐나요? 예, 예.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6개월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0: 신달자의 문화사랑방.
1: 사랑방, 예. 네, 네.
0: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1: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때가 그립네요. 네, 네. 근데 제가 경상도 발음이라 네. 뭐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밀고 갔어요.
2: 요즘 저는 펜으로 잉크를 찍어가면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전체를 다시 써야 하고 뜻하지 않게 잉크가 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글씨를 적어가다 보면 뭔가 더 진하게 마음을 바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함마저 정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편했던 옛날이 그리워지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불편함 속에는 따뜻한 고향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 저로서는 참 오래 한 거예요.
0: 6개월.
1: 네,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새로운 체험을 하느라고 참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네, 네.
0: 등단을 참 일찍 하셨더라고요. 1964년.
1: 네,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0: 네. 어떤 계기로? 네.
1: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 김남조 선생님이 너 시인 되고 싶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두지 않고 아, 저 되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말했는데요. 그 여상이라는 전봉근 선생님이 하시던 여상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상을 접고 현대시학이라는 지금 아주 좋은 잡지인데요. 그걸 이제 하셨어요. 근데 여상을 할 때 이제 신인 여류문학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0: 신인 여류문학상.
1: 여류문학상. 그때는 여성들을 여류라고 했어요. 여류 미술가, 뭐 여류 뭐 성악가, 뭐 이렇게 부르던 때예요. 그래서 신인 여류 문학상 예, 그런 것을 이제 그게 작품을 내서 이제 그 당선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당선을 하면 이제 신으로 등단을 하는 거였어요.
0: 1964년 숙명여대 국문학과 네, 재학 네. 당시에.
1: 네, 네.
0: 이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를 쓰셨으면 네. 거의 선생님 몸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특이하세요. 시뿐만이 아니라 수필, 게다가 소설까지 네. 쓰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이게 이제 시랑 수필 소설은 이 접근 방식이부터 다르잖아요.
1: 이제 산문은 네. 이제 원고지에다가 연필을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써는 형식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글을 만들거나 그 멋지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복사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 이제 그것이 마음이 나쁠 때는 나쁘다고 쓰고 그 죽고 싶다면 죽고 싶다고 쓰고 이런 형태의 글이에요. 제 산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폼을 안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자들이 오히려 또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1: 근데 시는 그렇지 않아요. 딱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시는 굉장히 질투심이 강해요. 내가 다른 거 하고 놀다가 오면 안 받아줘요. 수필 쓰고 소설 쓰고 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많고요. 산문은 그냥 저는 갖다 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0: 그렇죠. 응축적이고 네. 함축적이어야 되니까. 네.
1: 근데 그 이제 제가 한 50몇 년이 됐죠. 그러면 달인이 돼야 되잖아요.
0: 달인 아니십니까?
1: 초보예요.
0: 이렇게 겸손하시죠?
1: 아니요. 네. 절대 겸손이 아니고 옛날에 서정주 선생님이 그 86세 돌아가셨는데 네. 병원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를 쓴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원고지에 손이 가면 떨린다. 네.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이렇게 시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 많이 기다리게 하고 또 많이 뉘우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네. 그래서 시는 어려워요. 네.
0: 그 특히 이제 신달자 선생님 하면은 나에겐 백지애인이 있다.
1: 예, 예.
0: 예, 수필집 백지애인을 떠올리시는.
1: 그거 제 책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0: 아, 그게 처음이었어요?
1: 처음입니다. 그게 88년도.
0: 아, 30년이 넘었네요.
1: 네, 네. 그 백지애인은 저한테 이제 효자 상품인데요.
0: 네.
1: 그냥 그것이 제가 78년도에 네. 첫 수필집을 냈습니다. 첫 수필집을 78년도에 냈는데 다시 부는 바람이라는
0: 다시 부는 바람
1: 네, 그게 첫 수필집이에요. 근데 크기에 있는 원고입니다. 백지애인은 그러니까 원고지 한 8매 정도 되는 그 안에 있는 원고인데 저는 쓰고도 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책받침에다가 뭐 막 시가 있고 이런 걸 많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에게 이제 생일이라고 친구가 했는데 그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근데 밑에다가 이 문둥이가 된 어떤 남자가 애인에게 쓴 편지다 뭐 이러면서 썼어요. 근데 어디서 본 듯한데 뭔지 몰랐고 다음에 이제 둘째 딸에게도 뭐

0: 친구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막 중고등 학생들에게
1: 많이
0: 너무나
1: 알려진
0: 많이
1: 거예요.
0: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돼 보니까 제 글이더라고요, 그게. 예, 그게 백치의 인형 중에 한 하나. 대목이에요. 그때 레이디 경량인가 뭐 그런 데가 있었고 있었죠. 또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1: MBC에서
0: MBC인가요?
1: 하는
0: 예, 라디오 네,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런 데서 많이 했습니다. 백치예인은 신달자의 글이다 뭐 이런 거. 제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해서 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되니까 출판사에서 백치예인을 제목으로 책을 낸 거. 네, 88년도에.
1: 88년도에.
0: 네, 네.
1: 30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제 그 나에겐 백치예인이 있다. 네. 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그리워하는지를 그는 모른다.
0: 그 짝사랑하는 형식으로 쓴 거예요. 네.
1: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을 피사는 청춘들도 그 당시 많았고요. 또 백치예인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0: 영화도 있으시죠? 만들어졌습니다. 백치예인.
1: 아, 백치예인도요?
0: 네, 네.
1: 맞아요.
0: 그게 하히라가 주인공을 했어요.
1: 네. 예. 그다음에 소설 무리를 걷는
0: 무리를 걷는 예, 여자도
1: 그 얘기 좀 있어요.
0: 이제 무리를 걷는 여자는 첫 소설이죠. 근데 백치예인을 읽은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 저를 밤에 예. 늦게 밤 10시쯤 됐는데 안 만나려고 그랬죠. 너무 늦은 시간이다.
1: 예.
0: 그랬더니 제가 집 앞까지 왔는데 그냥 5분이라도 만나달라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갔더니 여자가 굉장히 멋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쟁이가 뭐 어떻게 날 뭐 볼 일이 있을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가게도 문을 다 닫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이 조금 언덕인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우리 동네 빵집이 문을 막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런데 잠깐만이라고 하고 그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두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 여자 이야기예요. 무리를 걷는 여자는. 네. 그런데 그 제가 서문에다가
1: 네네.
0: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제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고요. 석 달 정도 전화를 제가 안 받았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성들이 자기가 쓴 글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러면서
1: 맞아요.
0: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네. 뭔가 하면 이번에는 내 글로 쓰면 무리를 걷는 여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사연이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많았는데
1: 네.
0: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사람마다 참 다 모두 사연이 있구나.
1: 그럼.
0: 그걸 그때 제가 알았죠. 네. 근데 그 사연이 다 아픈 사연들이죠.
1: 그렇죠.
0: 네. 네.
1: 이제 그래서 뭐 시, 수필, 소설 갖고 이제 잘 쓰시기도 하셨고 어마어마한 인기도 누리시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역시 선생님 하면 시.
0: 네.
1: 그 독자들에게 여지껏 사랑받는 시가 꽤 많죠. 네.
0: 글쎄요.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아직도 저는 제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를 못해서 예. 근데 이제 그래도 그 15개 시집 중에 예, 스스로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라 이러면 뭐 몇 개를 고를 수 있을까요? 네, 네.
1: 그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너를 위하여 열애
0: 네,
1: 아가
0: 네,
1: 네. 작품들이
0: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1: 그 중에서 한 편을
0: 네.
1: 직접 낭독을 부탁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0: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네네.
0: 네.
1: 그럼 어느 작품을?
0: 열애를 낭송하겠습니다.
1: 열애. 네.
0: 열애 신달자 손을 베었다 붉은 피가 오래 참았다는 듯 세상의 푸른 동맥 속으로 뚝뚝 흘러내렸다. 잘 되었다. 며칠 그 상처와 놀겠다. 일회용 밴드를 묶다 다시 풀고 상처를 혀로 쓰다듬고 딱지를 떼어 다시 덧나게 하고

0: 군것질 하듯 야금야금 상처를 환하게 하겠다.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 열흘은 그더니 지나가겠다. 피 흘리는 사랑도 며칠은 잘 나가겠다. 내 몸에 그런 흉터 많아 상처 가지고 노는 일로 늙어버려. 고질병 류마티스 손가락 통증도 심해. 오늘 밤 그 통증과 엎치락 뒤치락 뒹굴겠다. 연인 몫을 하겠다. 입술 꽁꽁 물어뜯어 내 사랑의 입 툭 터지고 허물어져 누가 봐도 나 열애에 빠졌다고 말하겠다. 작살 나겠다.
1: 야, 이 시 아닙니까? 이게 네, 2007년도 쯤에 나온 시.
0: 네.
1: 열애 뭘까요?
0: 이제 이 시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아픈 게 있는 거죠. 마음에는 차라리 상처, 이렇게 손에 베인 그 상처와 노는 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인데 뭐 누구나 그런 상처 가지고 있지 않아요?
1: 네. 이 마지막 종장 네. 작살나겠다.
0: 작살나겠다. 네. 네.
1: 오른손도 작살이 나야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0: 여러 군데서 작살 났습니다.
1: 얼마나 그 열애를 해야지 이렇게 관조된 입장에서.
0: 근데 이제 이런 상처를 가지고 노는 일을 넘어가면 그게 이제 또 인생에 하나의 해답을 없고 또 해답을 하나 없고 그런 거더라고요. 네. 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1: 없죠.
0: 있겠어요.
1: 네,
0: 네. 네. 그래서 또 시인도 있는 것이고.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그동안 이제 15권 되셨어요.
0: 네, 네.
1: 뭐 발표된 시만 해도 천여 편이 네. 되는데. 그 정도 내공이면 어떻습니까? 좀 시를 쓰는 데 대해서 자신만의 어떤 방법도 생기고 아니면 뭐 그게 생겨서 좀 수월해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나요?
0: 아, 글쎄요. 수월해진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그러나 보는 눈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쓰는 거는 좀 서툴어도 네, 보는 눈은 인간의 그 본질은 비어있는 거예요.
1: 아,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네.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죠. 근데 우리들이 정신도 이렇게 마음이나 정신도 비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챙기려고 하고 이제 들여놓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 너무 꽉 차서 그 안에 어느 것이 정말 진실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1: 그래서 네. 그 선생님 시를 관찰해 보면 후반기 작품일수록 짧고 이제 간결한
0: 네,
1: 시가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화가들이 이제 뭐
0: 간결하게
1: 되면
0: 하듯이.
1: 간결하게 하듯이 시도 그런가 봐요.
0: 그 요즘 이번에 마지막 시집은 굉장히 짧습니다.
1: 네, 네, 네.
0: 네, 짧은 게 이제 많은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렇게 뭔가 작은 소리로 좀 큰 걸 지적하고 싶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네.
1: 어느 평론가는 이제 신달자 선생님의 문학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든 말들이 시가 된다. 주로 이제 영감 같은 거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0: 저는 아주 작은 일상에서 얻어지는 게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라든가 시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솟아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0: 왜냐하면 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투쟁하고 사는 현장이니까. 그래서 일상이라는 게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뭐 생일, 무슨 국경일 이런 날들이 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사소한 일상생활이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1: 그럼요.
0: 네. 네. 그 안에서 사소한 것에서 찾아내려고 많이 하죠.
1: 그렇죠.
0: 네. 네. 네.
1: 아니 근데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문학 소녀를 뵙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곧 80이 되는 소녀도 있습니까?
1: 아니요. 소녀라는 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녀일 때 싶어요. 선생님 어렸을 적 얘기 좀 들려주세요.
0: 어렸을 적에. 네. 어렸을 적에는 상처도 있어요. 제가 일곱째 딸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10명을 낳았는데 제가 일곱째 딸로 태어났고 또 제한테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6.25 때 전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밑에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유일한 엄마의 생명 같은.
1: 아무튼,
0: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잘 낳지 못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위기도 여러 번 겪었대요. 그러니까 걔는 생명이죠. 근데 이제 나하고 나이 차이가 없지 않으니까 둘이 다 애기인데 엄마는 계란을 삶아도 걔만 주고.
1: 그러니까 옛날에 비남이 호남이 그런 식으로.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를 좀 받았지만은 나이가 이제 들수록 엄마에게 걔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대학 때 걔를 밥에 먹으면서 제가 자취했어요. 걔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해서 엄마가 좀 마음이 놓였다면 좋은 일이다. 제가 엄마한테 또 속을 많이 썩히는 딸이었거든요.
1: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0: 네.
1: 어머님을 생각하실 때 상당히 마음이 좀 깊으시고 그 어머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 같고 그러시다고 들었습니다.
0: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할 회한이 많아요. 저는 엄마라는 존재는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엄마한테 꿈이 있다든가 엄마는 외로움이나 눈물이나
1: 그런
0: 이런 게 잘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 엄마는 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 글도 잘 모르지만은 내 인생으로서 제대로 못 찾으면 딸들이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확실했습니다. 1955년에 셋째 딸을 마산여고 보내고 그다음 넷째 딸을 마산여고 보내고 근데 그 두 딸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달자야 마산은 터가 나쁘다. 너는 부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고등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1학년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부산을.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의 여고를 들어갔다가 전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이제 새벽 3시나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열고 마루 그때 우리가 한옥이었어요. 이렇게 큰 한옥이었는데 나가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쪽을 쪘거든요. 그럼 쪽머리를 풀고 고쟁이 바람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에 이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여태까지 잠도 안 잤어? 이제 걱정해야 되잖아요, 딸이. 그래도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그래도 철이 덜 들었는데 근데 저는 막 화를 냈어요. 막 귀신인 줄 알았잖아 막 이러고 밤에 3, 4시에 눈 뜨고 나면 머리를 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엄마 잠이 안 와?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픔을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도 이렇게 손잡아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한테 여러 가지, 길을 터준 그런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머님이 특별히 강조하셨던 세 가지가 있으시다고요.
0: 네. 바로 이제 그 부산으로 갈 때. 제가 이제 나는 막 여기서 학교 다닐 거야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내일 학교 안 가도 된다. 내가 저 부산에 학교하고 방 얻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고향을 떠나는 새벽 버스가 6시였어요. 첫 버스가. 근데 이제 한 10분 있으면 버스가 떠날 텐데 나오라고 하더니 너 이거 명심해서 듣거라 이렇게 그랬어요. 첫 번째,

0: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1: 아...
0: 두 번째, 내가 살아본게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 너는 돈도 벌어라. 우리 아버지가 그때 부자였는데
1: 네네.
0: 그때만 해도 아버지들이 돈을 썼지 엄마들은 안 썼어요.
1: 그렇죠. 네네. 쓸 수가 없었죠. 네.
0: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그때마다 저고리 하나 사겠다, 돈 받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본 게 여자도 돈이 필요하더라. 너는 돈으로 좀 벌어라.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다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뭐 여자로서도 행복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행복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너무 자기가 무식하고 아들을 못 낳는데 대해서 많은 사람한테 구박을 당하고
1: 그렇습니다.
0: 인간 네. 이하의 취급을 네.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네. 아팠기 때문에 너 출세해라 이거예요. 네. 공부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거는 무슨 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출세해라. 그래서 남들이 나처럼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아.
1: 그 처음에 시인으로 이제 나오셨을 때는 어머님 뭐라 그러셨어요?
0: 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경남 백일장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5만 환인가 뭐 그때 이제 저기 화폐 계획이 안 됐을 때죠. 그 상금을 우리 엄마를 드렸거든요. 그 엄마를 드렸는데 엄마가 그걸 자꾸 막 많이 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1: 네. 예. 아, 그 잘 되셨잖아요.
0: 근데 이제 절망도 많이 드렸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많은 엄마입니다.
1: 그 원래 문학적인 소양도 어머님을 닮으셨나요? 아니면
0: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때문에 시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여서 그 우리 집에는 그 6.25 직후 54년도부터 일본식 목욕탕이 있었어요.
1: 일본식 목욕탕.
0: 네. 예. 그 이제 이렇게 나무로 된 것이 이렇게 떠 있는 뭐 불은 떼지만
1: 네네네.
0: 뭐 그런 목욕탕도 있었고 근산 한옥을 지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목수가 우리 집에 와서 직접 이렇게 책상을 짰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근데 그 가운데 서랍이 늘 이렇게 이만한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미소를 했었는데 정미소 이제 그 일꾼들이 그랬어요. 아유 오늘 사장님 자물쇠나 깨야겠다. 이제 농담으로 돈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 엄마도 오늘 네 앱이 저기 자물쇠나 깨야 되겠다. 옷이나 해 입게.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이렇게 말하자면 화제거리였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한테 이제 그 돈을 타러 사무실에 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 서랍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딱 열고 갑자기 전화를 받고는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아버지는 돈 많은데 그리고 그걸 열었죠. 내가 뭐 몇 장 가져간들 뭐 아버지 모를 거야 뭐 이래. 그 이제 열었는데 거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느냐? 거기는 아버지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였겠어요? 아버지 일기장이었습니다. 거기는 5권의 공책이 있어. 그때는 노트를 공책이라고 그랬어요.
1: 예, 공책. 예. 네.
0: 그 5권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무심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날짜가 있는 거 보면 일기장이에요. 제가 생각했죠. 아버지는 숙제도 없는데 왜 일기를 쓸까? 우리는 그때 일기장을 숙제로 썼어요.
1: 맞아요.
0: 엄마 아빠는 숙제도 없는데 왜 일기를 썼을까? 근데 그 5권을 제가 다 읽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 사춘기 때죠. 근데 그 일기장은 너무나 특이한 게 있었어요. 5장이 뭐 아무튼 뭐 이렇게 1950몇 년 뭐 며칠 첫 줄이 5권이 똑같았어. 첫 줄이
1: 뭐라고 써있던?
0: 첫 줄이 딱 한 줄인데 오늘도 나는 홀로 울었다. 그 아버지가 울 일이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때 어린 딸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진 남자. 아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남자가 하나 있다면 그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0: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도 나는 홀로 울었다. 그래서 이제 막 몸이 떨려요. 집에 와서 이렇게 울었는데 그때 생각이, 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 아버지는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뭐 없는 게 없는데 마음은 울고 있었구나. 홀로 그것도. 아, 사람의 마음을 보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던 것이 문학이었습니다. 그게 또 아버지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8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기를 쓰셨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문학적인 소양은?
0: 아버지입니다. 네. 네.
1: 아버지가 그렇게 홀로 우실 만큼 외로우셨다면 신다차 선생님은 그 우는 여러분들을 달래주는 시인이
0: 나도 되셨습니다. 울고 달래기도
1: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그런 거를 다 보고 아 여기서 내가 할 것은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국문학과를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0: 네.
1: 그렇게 했고 이제 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겠죠.
0: 그럼요.
1: 예. 네. 그 이제 거기다 독특한 또 재능까지. 그러니까 일찌감치 시인으로 대학교 4학년 때 등단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0: 네, 이제 예. 고등학교 때 그때 경남 백일장 1등을 하면 대학을 무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 아~
0: 네, 그때 그 1등을 네네네. 한 것이 네.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숙명여대를 가라고 그래서 아~ 네, 갔죠.
1: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 나온 말이지만 경력 단절요. 그러니까 그 경력이 이제 끊기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0: 글을 안 쓰려고 그랬죠.
1: 왜요? 그렇게 어렵게 그때, 등단하셔서.
0: 네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여상으로 신인 여름 문학상을 받고 어디 글을 쓰면 뒤에다가 시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아.
0: 그 처음에는 뭐 굉장히 설레고 이제 그랬는데 그 별 좋은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 뭐 아 시인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아, 글 같은 거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글이라는 것이 내 몸에 저기 피같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걸 내가 그만둔다고 단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제가 이제 밤마다 집안에 서랍을 막 열어요. 서랍을 열어. 근데 이제 남편이 뭘 찾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뭘 찾는지. 뭐지? 그리고 또 서랍을 열고. 그 이상한 그 병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이렇게 막 광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첫 아기를 아기였는데 그때 눕혀놓고 그러고 이제 밖을 나갔어요. 입은 옷채로. 이게 아주 초라하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린 것이 종로 2가였습니다. 근데 그냥 그러고 꼭 남이 보면은 좀 미친 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1: 네.
0: 누가 딱 앞에서 신군 아이가 그래요. 이게 박목월 선생님이었습니다.
1: 네. 그 전에도 이제
0: 대학 때 이제 여러 번 뵀죠.
1: 예.
0: 근데 나는 내 몰골이 어떤지 전혀 생각도 없고 그 이제 박목월 선생님이 신군 아이가 이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내가 요 YWC에서 주례가 있는데 아직 30분이 남았다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갔어요. 그 이제 이런 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의자에 선생님이랑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즘도 글을 쓰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 내가 밤마다 찾는 것이 글이었구나.
1: 아.
0: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그때 그냥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길이 생기는 것 같은
1: 환영 같은 거.
0: 예, 그런 게 막 생겼어요.
1: 네.
0: 그 이제 선생님이 나를 보더니 아, 얘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아직도 글을 쓰고 싶으면 일요일은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가지고 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인연이 돼서 글을 쓰게 됐죠.
1: 그럼 박목월 선생님이
0: 제 문학의 아버지라고 저는 지칭합니다.
1: 아, 오늘 그 박목월 선생님의 네. 시를 한 편 갖고 나오셨는데 나그네.
0: 나그네 한번 네네네. 읽어볼까요?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선생님 시를 오랜만에 읽으니까 좀 감동하게 되네요 예, 예. 근데 이 나그네에 대한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 아, 예, 들려주세요
0: 네, 박목월 선생님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처음에는 뭐 어려워서 말도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대표작은 나그네지요? 그때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까지 다 아, 이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 그럼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 대표작은 나그네지요? 이랬더니 아니다. 내 대표작은 오늘 밤에 썰기다 그러셨어요. 그것도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1: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를 다시 쓰셨을 때 진짜 기뻐하신 분은 또 어머님 아니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제가 이제 그 엄마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왜 옛날에 어른들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나는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인데 그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죠. 근데 시인이 되고 73년도에 이제 첫 시집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와요. 대개는 그 당시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주인공을 막 띄워주죠. 예, 무슨 우리 문단에 막 정말 중요한 인물이 나왔다든가 또 뭐 이제 그런 이제 덕담을 해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다 들은 거예요. 아, 내 딸이 이 문단에서 제일 귀한 존재구나 이렇게 아시는
1: 어머님은 다 그러기 네, 마련이시고.
0: 그런데 네. 예. 그걸 자랑하시기 위해서 시골에서 친구분을 세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1: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0: 네, 봤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일생 가장 기쁜 날이 어머니는 이렇게 자랑 많이 하고 싶은 여자였어요. 우리 남편이 나 뭐 이거 사다 줬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데 한 번도 자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자랑할 게 없었어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그걸 못 해보다가.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1등 했을 때 내가 돈 5만 원인가 드린 거 네네네. 하고 우리 출판 기념회 때 오신 거 그 두 가지가 어머니 인생에서 그나마 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네. 네.
1: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님께서 박명록에 쓰신 글을
0: 뭐 한마디 쓰셨어요.
1: 뭐라고 쓰셨습니까?
0: 뭐 잊지 못할 날일세 엄마의 기쁨이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뭐 글자는 다 틀려요.
1: 아, 그 글을 못 배우셨으니까 그럴 수 아니,
0: 기억력도
1: 있죠.
0: 기억력도 못했는데 그거 예. 쓰려고 연습을 얼마나 하고 오셨는지. 아, 예,
1: 예. 여기 보니까 인생의 잊지를 시옷받침으로 네, 네. 쓰셨고 엄마의 기쁨이다. 예. 예.
0: 글자는 틀렸는데 그래도 참 진솔한 한마디예요. 내 인생에 잊지 못할 날일세. 엄마의 기쁨이다 이렇게 쓰신 건데요.
1: 예. 이게 첫 시집 발표할 때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어머님 눈에는 언제나 이쁘고 훌륭한 따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뭐?
0: 아니죠. 저를 못 믿어했어요. 늘 왜냐하면 제가 게으르고 엄마 마음에 드는 딸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셋째 딸부터. 1955년도에 그 마산까지 가서 하숙시키면서 고등학교 보내는 거는 우리 고향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교육열이 높았는데 그거는 교육열이라기보다도 엄마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하나 갖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 넷째 딸, 다섯째 딸, 내 밑에 동생들 다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네. 제가 그 이제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원 박사하기까지 했으니까 서성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서성이 다 치면 아마 뭐 많을 텐데 그 중에 네 인생에서 서성을 하나만 꼽아라 이러면 저는 우리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오늘

0: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제가 35살 때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는데, 그때 중환자실 산소호흡기가 하루에 100만 원이었던가, 아무튼 무지하게 비쌌어요. 그때 막 그게 아마 들어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며칠 있으면 막 몇천만 원이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 어머니한테만 말을 안 했습니다. 언니들도. 엄마가 알면 이제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엄마한테 저는 하나의 등대지기 같이 얘가 뭐가 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연히 알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중환자실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70년대. 근데 그 초라한 중환자실 그 저 구석에 자기 딸이 정말 죽을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못 걸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올케에게 딱 그렇게 말했대요. 아이고야, 달자도 이제 틀렸더라.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누가 그 당시 그 대표 전화 받는 여자분이 중환자실 보호자를 바꿔주겠어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그렇죠. 일이죠. 네. 우리 올케 말에 가면 언니 100번은 더 했어.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해도 또 굴고 또 굴고.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지금 숨이 거두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면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에. 누굴까?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이랬더니 나다 이러시더라고. 엄마예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정말 여기 모든 게 우글거리고 있던 말이 막 한꺼번에 막 왜? 왜 전화했어? 막 이러고 엄마한테 다 그냥 그걸 쏟아 놓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차분한 말로 천천히 그래도 니는 꼭 될 기다 요 말 한마디 하고 전화를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더라도 니는 꼭 될 기다 그 말을 접고 꽉 쥐어서 가슴 속에 집어넣고 그걸 지팡이로 삼아서 어떤 모욕도 다 견디면서 굴욕도 다 견디면서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그때 마지막 목소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석박사도 하고 교수도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오늘 제가 국악방송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인데 그 시련이 자서전적인 에세이 나는 마흔의 생애 걸음마를 배웠다.
0: 네네. 네. 크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썼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막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뭐 우아하게 아줌마 바꿔줘 막 이러고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아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막 놀랬는데 사실은 선생님 그게 제 이야기에 20%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1: 책을 보면요. 그 힘든 시기는 이제 거의 그 이제 뭐 초인과 같은 힘으로 이겨내셨는데 이 더 놀라운 건 그 시기에도 시를 쓰셨다는 거예요.
0: 그럼요.
1: 예. 네. 그 선생님께 그 당시 시와 문학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시는 제 호흡이나 같을 거예요. 그걸 중단하면 생명도 중단될 수 있는 그게 오직 하나의 탈출구였으니까. 네. 뭐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오직 그것만이 내 마음의 탈출구였으니까 그거는 제 호흡이나 마찬가지였죠. 제 삶에서 찾습니다. 제가 주로 노래하는 거는 그냥 제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늘 강 건너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안 아프고 싶고 또 다치고 싶지 않아요, 내면도. 그런데 다치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죠. 시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지 않았을까. 적막함. 너무 쓰다듬어 적막이 비단이 되었어. 몇 년 더 쓰다듬으면 더 얇아져 지금 내가 목에 두른 실크 목도리가 되기도 하지. 정막을 잘 길들이면 허공을 깎아 계단을 만들기도 할 거야. 정막을 다 쓸어모아 손에 꽉 치면 대못 하나가 될 수도 있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특히 여학생들은 늘 이제 손에다가 시집 한두 권씩은 다 들고 다니죠.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시하면 그냥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0: 예. 요즘 사람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는 또 우리가 잘 모르겠는 시를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시가 많이 이제 풍경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야죠. 뭐 지금 인터넷 시대고 네. 우리가 살았던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저도 안 되죠. 네, 그런 이제 변화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 변화에 대한 것은 수용을 하되 그러나 시의 본질에서
1: 달라지는 거네.
0: 네. 그거는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반찬도 누구는 뭐 깍두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뭐 열무를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아 그냥 다 다르게 맛을 느끼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안 돼요.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1: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2019년에 나온 15번째 시집 간절함. 네. 제목처럼 유난히 감정에 대해서 다른 시들이 많아요. 뭐 간절함, 아득함, 심란함, 적막함, 네. 불안함.
0: 네, 네. 예.
1: 그럼 그 당시 선생님이 느끼셨던 간절함의 대상, 의미?
0: 아마 그때는요, 종교적인 게 가장 컸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 약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톨릭인데요. 예. 아마 그때 모든 제 몸에 그 전체는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는 모든 환경 정말 돌멩이 하나도 감사하던 네, 그 내가 살아있어서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존경.
1: 존경.
0: 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게 정말 이렇게 빈둥빈둥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
1: 와. 네. 그래서 이제 글로 또 시로 예, 또 강연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긍정의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편이세요?
0: 누구나. 누구나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을 만들기도 한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나 길을 잃기도 하고 길을 만들기도 한다. 그 한번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그걸 뚫어야 또 길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죠. 방황하고 길을 잃지만 또 길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늘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죠.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예. 묘비.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느니 여기 잠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고쳐서 제가 글씨로 우리 집에 액자를 하나 그렸는데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0: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썼어요.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화음이라는 게 되고 화합이라는 게 되는 거죠.
1: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특히 요즘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 네. 주변의 분들 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
0: 아, 네.
1: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고절을 겪으신 인생 선배로서 그분들.

0: 고통을 이렇게 건너온 사람인데 고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늘 행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지나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1: 불행은 반나게 향기로 이 시대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신달재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이제 16번째 시집은 언제쯤?
0: 글쎄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쓰고는 있습니다.
1: 아, 네. 곧 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0: 네, 선생님, 노력하겠습니다.
1: 늘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네. 네.
1: 위대한 예술은 결핍과 고통 속에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맞닿아 있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물도 기쁨 근처에 있고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항상 행운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절을 노래하는 가객 장명서입니다. 제가 시를 노래하는 우리 노래, 정가를 부르다 보니까 평소에 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던 중에 신달자 선생님의 시를 읽게 됐는데요. 선생님의 시를 정가로 부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을 위한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시는 선생님의 시집 간절함에 수록된 선마을 봄날인데요. 어디에도 아픔 없고 마구 웃고 싶은 햇살 아래 이런 세상이라는 구절이 특히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 시와 노래를 들으시면서 봄날 같은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세안도 잘 그렸습니까? 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 최고의 문인어로 평가받는가? 고려첨자를 1000년 전에 만들었을 때 밥그릇, 국그릇

그릇이 아니라 전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상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 미술품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 다양한 스토리와 감동이 축적되어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의 이광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전통미술 속에서 우리가 명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명작으로 대접받고 우리가 명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소장자가 세안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뉴스를 들으셨죠? 자, 여러분 세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세안도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셨나요? 우리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썰렁하기 짝이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세안도를 우리가 언제부터 명작으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에게 자,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통미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열의 일곱은 고려청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청자를 천년 전에 만들었을 때 고려청자는 밥그릇, 국그릇이었습니다. 천년 전에 고려청자를 만든 도공이 야, 이거 미술품이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전통 최고의 미술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려청자를 꼽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고려청자를 밥그릇이나 국그릇이 아니라 술병이 아니라 우리 전통미술을 대표하는 한국미의 대표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백자다랑아리,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이 다랑아리라고 하는 저 백자를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혜원 신윤복이라고 하는 화가 다 아시죠? 혜원 신윤복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미인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인도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자,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경주에 가면 경주에서 출토된 문화재 중에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얼굴무늬 수박새라고 하는 게 있죠. 흔히 신라의 미소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하는 이 작은 기와 조각 하나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재들은 사실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명작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명작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명작, 명품들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청자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국보로 지정된 청자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한국미를 대표하는 최고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열의 일곱 대부분 고려청자를 떠올리게 되죠. 자, 그런데 고려청자는 주전자든 사발이든 찻잔이든 사실은 천년 전에 고려 도공이 만들어서 고려시대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냥 그릇이었습니다. 실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0: 지금 우리는 미술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1: 자, 여러분, 조선시대가 되면 고려청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0: 네.
1: 고려 때는 사용을 했지만 조선시대가 되면 주로 분청사기와 후기로 넘어가면 백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청자는 조선시대에는 존재감이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고려청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려청자를 실생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고 백자를 사용을 했는데, 물론 지극히 일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추사 김정희 같이 학문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은 청자를 감상하고 선물하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면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자를 사용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조선 500년 동안 청자에 대한 존재감이 뚝 떨어져 있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고려청자 하면 한국미를 대표하는 전통미술의 최고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자,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그 역사적인 뿌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교토에 가면 대덕사라고 하는 절에 고호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 막사발이 있습니다. 일본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막사발인데요, 이 막사발은 16세기에 우리나라 경상도 사천에서 제작한 막사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잘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청자 백자를 만드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라고 해도 저 막사발은 막 만들었다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건데요, 저것을 일본 사람들은 국보로 지정해놓고 있어요. 자,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본은 한 13세기 정도부터 차 마시는 걸 대단히 즐겨했습니다. 자, 여러분, 차를 마시는 걸 즐겨하다 보면 관심이 가는 게 뭐가 있죠? 그릇이죠. 자, 찻잔에 대한 관심이 가는데, 자, 차를 열심히 마시는 분들은 좋은 찻잔을 갖고 싶어 하죠.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우리 도공을 3만 명을 잡아갔죠. 자, 왜? 자기를 만들고 싶어서 잡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는 토기를 먼저 한번 구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한번 더 굽는 건데, 이게 1200도,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됩니다. 이게 보통 경험과 기술이 없으면 그 높은 온도에서 그릇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릇이지만 그 옛날에는 대단히 고급스러운 하이테크 그릇이었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을 3만 명을 잡아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 일본 규슈에 가면 아리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정착한 이삼평이라고 하는 도공입니다. 이 도공이 일본으로 잡혀가고 나서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규슈 아리따에 가시면 거기는 이제 일본 도자기의 메카입니다. 자기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우리 조선 도공 이삼평이라고 했죠. 그래서 규슈 아리따에 가시면 이삼평을 그야말로 도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우리나라 자기를 선망했던 것이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자기, 최고 수준의 한국 자기를 선망을 했었고, 또 그것을 결국 만들어준 사람이 조선에서 건너간 이삼평이라고 하는 도공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자기에 대한 엄청난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닌 거들떠보지도 않는 막사발을 일본인들은 국보로 지정해서 지금 보존을 선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한국의 자기를 선망하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인들이, 자,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가 일본의 거의 식민지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죠. 그때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옵니다. 그때 도자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골동상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자기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특히 자기 중에서도 고려청자. 왜냐면 고려청자

자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개성에 가서 무덤을 도굴을 해서 고려청자를 약탈해 가죠.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19세기 말 한국을 식민지와 침략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려청자를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190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창경궁에 제실박물관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제일 인기 있는 수집품이 고려청자였어요. 또 일본인들 골동상들이 모여서 경성미술구락부라고 하는 미술품 경매회사를 만드는데요. 그 경매회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장르가 고려청자였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에게는 별 존재감이 없던 고려청자였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고려청자를 수집하고요. 매매하게 되고요. 또 전시를 하게 됩니다. 창경궁에 있는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유리 진열장 안에 청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그냥 별로 거들떠보지 않던 일상적인 그릇이었는데 창경궁에 새로 지은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고려청자가 그릇이 아니라 전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감상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 이렇게 청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히 커다란 인식의 변화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청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미술로 달리 인식이 되고요.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요. 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고려청자는 그릇이 아니라 미술품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다랑아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백제 다랑아리 참 좋아하시죠?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 다랑아리에 아무런 무늬도 없이 뽀얗게 그러면서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약간 좌우가 불균형 상태인 자연스러운 상태의 다랑아리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 다랑아리도 그릇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용했던 커다란 그릇. 자, 다랑아리는 보통 높이가 45cm에서 50cm 되는데요. 높이와 폭의 비율이 1:1쯤 됩니다. 저 다랑아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 때 물레를 돌려서 흙으로 성형을 한꺼번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절반 절반 만들어서 붙입니다. 근데 그 붙이는 과정에서 그 접합 부위가 약간 뒤뚱하게 되거나 어긋나게 되죠. 자, 여러분 청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기를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도공들이 저 백제 다랑아리를 완벽하게 둥근 형태로 만들 수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도공들은 억지로 일부러 둥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거죠. 약간 불균형 상태에 빠져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은 어떤 소박함, 절제, 겸손의 미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도요 다랑아리를 제작하는 그런 도예가 또 다랑아리를 가지고 다른 예술품으로 변주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에 런던에 가시면 빅토리아 앤 엘버트 박물관 미술관이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나라 박영숙 선생이라고 하는 현대 도예가가 만든 현대 다랑아리가 있어요. 높이가 거의 60cm에 달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웅장한 다랑아리인데요. 그게 전시실에 전시돼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때 빅토리아 엘버트의 대표 컬렉션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랑아리인데 자 여러분 저 다랑아리는요 사실은 조선시대에 18세기 100여 년 정도 기간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랑아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18세기 다랑아리는 약 20여 점에서 30여 점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양이 너무 적

없다 보니까 학술적인 다랑아리만 다룬 본격적인 논문도 대단히 드물 정도로 옛날에는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중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백자다랑아리 너무너무 좋아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다랑아리를 과연 언제부터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을까? 다랑아리는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백자 호로 불렸어요. 호. 항아리 호자를 써서, 그리고 백자 항, 항아리 항자를 써서, 또는 백자 대항,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가 되면 일부에서 둥글다고 해서 백자 원호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둥근 모양의 커다란 이 백자 항아리를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다랑아리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랑아리라는 이름을 과연 언제 붙였을까? 누가 붙였을까? 쭉 좀 조사를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다랑아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1953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김환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최근에 미술시장에서 제일 비싼 값에 팔리는 그 점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 그런데 이 김환기라고 하는 화가가요, 여러분, 1940년대, 50년대에 김환기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종로에서 골동상을 잠깐 운영했을 정도로 도자기를 좋아했어요. 골동품을. 그 중에서도 백자를 좋아했고 백자를 엄청나게 수집을 했습니다. 김환기가 서울 성북동에 이제 작업실이 있었는데 성북동에서 종로로 나와서 매일같이 백자를 사가지고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약에 빠진 듯이 백자에 미쳐 살았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백자를 좋아했고 다랑아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그 김환기가 항아리와 매화와 달을 함께 그리면서 1953년경에 김환기가 백자대호, 백자원호라고 불리던 이 조선시대 그릇을 백자 다랑아리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김환기가 이 커다란 그릇에 다랑아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제가 보기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 대호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호. 아, 그릇이 큰 항아리구나. 크다라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자, 원호. 아, 이 그릇이 둥근 모양이구나. 그 정도 형태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감동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김환기라고 하는 이 빼어난 예술가가, 열정적인 백자 수집가가 이 그릇에 다랑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랑아리라고 이 그릇을 우리가 부르는 순간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떠오릅니까? 달에 얽힌 이태백 얘기, 또 저 달에서 절구질하는 토끼의 어떤 전설 같은 스토리들, 내가 가졌던 어떤 달에 관한 추억, 낭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분위기가 다랑아리라고 부르는 순간 쫙 밀려오죠. 백자대호, 백자원호라고 불렀을 때는 전혀 느낌이 없는데 백자 다랑아리라고 부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대단히 낭만적이고 대단히 매력적이고 대단히 아름답죠.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백자 이 커다란 그릇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형태도 형태고 뽀얀 모양도 뽀얀 모양이지만 다랑아리라고 하는 명칭이 주는 엄청난 분위기와 감동이죠. 자, 이거는 이름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있죠?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저게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이 그릇도 그 전에 대호나 원호라고 불렀을 때는 그냥 그릇이었는데 김환기에 의해서 다랑아리라고 이름을 새롭게 얻었을 때 그 존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부터 이 그릇은, 뽀얀 그릇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 다랑아리는 우리에게 한국미의 명작으로 다가오게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안도를 소장하고 있는 손창근 선생이 엄청난 저 가치에 저 세안도를 아무 조건 없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여러분, 세안도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르는 분 거의 없죠. 세안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추사 김정희, 세안도, 아,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세안도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썰렁하죠? 잘 그린 그림인가요? 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세안도 잘 그렸습니까? 세안도에 집이 나옵니다. 자, 집이 나오는데 지붕선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지붕선과 뒤쪽에 보이는 지붕선의 비례감이 맞지 않아요. 네, 미술의 기본이 안 지켜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붕은 오른쪽에서 바라봤는데 창문은 왼쪽에서 바라본 걸로 그려져 있어요. 아, 관찰자의 시선이 어긋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농담을 약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못 그린 그림이죠. 자, 여러분, 추사 김정희는 냉정히 말하면 선비화가, 문인화가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전문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럼 저 썰렁하고 못 그린 것 같은 저 세안도를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아하나요? 잘 들여다보면 썰렁한 그림인데, 자,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안도가 조선 최고의 문인화로 평가받는가? 1844년에 유배지에서 추사 김정희가 자신을 잊지 않고 책을 구해서 보내주는 제자, 이상적이라고 하는 역관 제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그려준 게 바로 이 세안도입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를 이제 써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이 이 그림을 들고 1844년 10월에 중국으로 사절단으로 떠납니다. 들고 가서 이듬해 초에 중국에 있는 추사 선생을 흠모하는 젊은 학자들 19명을 불러 모아서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이 추사 선생의 새 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사 선생을 흠모하던 젊은 학자들이 아, 이게 바로 추사 선생이 유배지에서 그린 그림입니까? 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이 그 글을 저 우리가 흔히 보아온 새한도 왼쪽에 표구를 해서 덧붙입니다. 요즘에는 장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장황을 해서 뒤에 붙여서 그거를 들고 서울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상적이 1865년도에 세상을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자, 김병선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의 아들, 그리고 휘문학교를 세운 민영이, 또 민영이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1930년대가 되면 서울에 와 있는 일본인 학자, 이 학자의 손에 이 세한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지스카 지카시라고 하는 학자는 당시 경성제대 교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사 전문 연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사의 글씨나 그림이나 관련된 자료를 열심히 수만 점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세한도를 입수를 하게 됐는데 이 후지스카 지카시가 1943년에 박사 논문을 완성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세한도를 갖고 돌아가게 돼요. 자, 이렇게 당시에도 세한도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는데 이 세한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서울에 손재형이라고 하는 컬렉터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손재형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인데요. 진도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입니다. 서울 양정학교로 유학을 와서 열심히 서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서예를 하다 보니까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추사 김정희예요. 그래서 이 손재형도 열심히 추사 김정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씨와 그림과 자료들을 수집을 했죠. 자, 여러분, 이 손재형은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중에 한 명입니다. 독특한 서체를 만들어낸 서예가고요. 이 손재형이 1944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수집하려고 했던 세한도가 후지스카 선생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죠. 동경에 가서 후지스카 선생의 집 근처에 방을 잡아놓고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극적으로 세한도와 몇 개의 작품을 더 찾아오는데요. 아, 이게 대단히 드라마틱한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손재형 선생의 장남 지금 살아 계신데요. 그분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그런 걸로 봤을 때 한 석 달까지는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매일 찾아가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받아온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거액을 주고 사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한도를 포함해서 일곱 점의 그림을 이제 사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죠. 찾아오고 나서 얼마 뒤인 이듬해 봄에 그 당시가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죠. 그 후지스카 선생이 자기가 수집한 물건들을 보존하고 있는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이 45년 봄에 폭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있던 그 많은 자료들의 상당 부분이 불에 타 없어지게 되죠. 손재형이라고 하는 컬렉터의 열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세한도는 폭격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본에 남아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손재형 선생이 그렇게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세한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1949년이 돼서 이것을 공개합니다.
세 분에게 보여주는데 위당 정인보, 오세창, 이시영 이 세 분은 당시에 1949년 당시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어떤 문화계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분에게 선생님 제가 1944년 45년 요 무렵에 세안도를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씁니다. 예. 중국인 학자 16명이 글을 쓴 것처럼 이 세 분이 또 글을 써요. 그래서 손군 자네가 드디어 일본에 가 있던 세안도를 찾아왔구나. 세안도를 그린 건 김정희인데 세안도를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동을 주는 건 손군 자네구나. 이런 글을 써요. 그 글을 받아서 손재영 선생이 중국인 학자 16명의 글 뒤에 또 붙이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세안도는 개성 출신의 사업가이자 수집가인 손세기 선생이라는 분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세기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손창근 선생이 이 작품을 물려받게 됐고요. 이분이 바로 올 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작품을 기증을 했죠. 여러분 이 세안도는요. 추사 김정희가 그림을 그린 뒤에 10명의 소장자를 거쳤습니다. 중국을 갔다 오기도 했고요. 일본인 주인을 따라서 일본을 갔다 오기도 했어요. 국보 180호로 지정된 세안도의 가치는 1844년에 그려진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흘러온 170년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함께

이게 축적이 돼서 그게 스토리가 되고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국보 새한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윤복의 미인도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인도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여 년 남짓?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재산을 투자해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수집했죠. 그것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곳이 서울의 간송미술관인데, 이 간송미술관이 2014년, 13년 정도까지 매년 봄가을에 2주씩 특별전을 열었어요. 근데 그때 2008년도 요 무렵에 신윤복의 미인도가 몇 차례 전시가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매니아들이나 전문가들이 찾긴 했지만 일반적인 보통 대중들까지 이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에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정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팩션 소설인데요. 역사적인 사실과 상상력을 가미해서 쓴 그런 소설인데, 바람의 화원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끄니까 바로 TV 드라마에서 이 바람의 화원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TV에서. 이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소설이 주인공이 김홍도와 신윤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윤복이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남장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똑같이 남장 여자로 등장을 하는데,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미인도도 그렇고 다른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대단히 섬세하고 색이 사치스럽지 않으면서도 화려하고 아름답죠. 야, 어떻게 조선시대 화가 중에 이렇게 색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혹시 여자가 아닐까? 신윤복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림을 놓고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을 하죠. 남장 여자로 나오는데, 이게 대단히 과감하고 도발적인 상상력이었으면서 동시에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물론 신윤복은 남자입니다. 자, 이렇게 신윤복을 여자로 설정한 소설, 드라마, 영화가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인기를 끄니까 그 이듬해 2008년에 간송미술관에서 미인도 전시가 될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린 거죠. 그 전에는 전문가들 정도, 고미술을 좋아하는 마니아 정도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이런 도발적인 상상력의 작품과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수집가의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미인도가 완전히 인물화의 명작으로 대중들에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경주는 신라의 수도고 우리가 천년고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경주에 가면 너무 많은 귀중한 문화재,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즐비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경주에 가서 여러 그 시내를 한번 쭉 돌아다녀 보십시오. 우리 눈에 띄는 경주 전통 미술 문화재의 이미지, 우리에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뭘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일 이미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얼굴무늬 수막새예요. 여러분, 경주 갔다 오실 때 경주에서 빵 사오시죠? 빵. 빵살때빵 봉투에 얼굴무늬 수막새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도블록에도 있고, 뭐그 경주 시민들이 애용하는 야구장 더그아웃 벽에도 얼굴무늬 수막새가 그려져 있고, 오래된 자전거 포에도 그려져 있고,
분식집 간판에도 그려져 있고 도처에 얼굴무늬 수박새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첨성대, 뭐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성속대왕 신종, 너무너무 유명하고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많죠. 더 고급스러운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경주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이 얼굴무늬 수박새를 생활공간 곳곳에 이미지로 집어넣어서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수막새는 지붕에, 기와 지붕에 처마, 수퀴화골 끝을 마감하는 그런 기와죠. 막새라고 하는 마당에는 주로 연꽃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넣었는데 특이하게도 얼굴을 디자인해 넣었어요. 그것도 여인의 얼굴을 부드럽기도 하고 소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살짝 관능적인 면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인의 얼굴이 디자인된 이런 기화는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이 얼굴무늬 수막새 단 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더 귀하고 저 표현도 대단히 매력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우리가 언제부터 좋아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굴무늬 수막새가 처음 발견된 거는 1932년 경주에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1934년에 이게 경주의 골동상으로 넘어갑니다. 정확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골동상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당시 경주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일본인 다나카 도시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 문화재를 많이 수집하고 있던 그런 의사였는데 이 존재를 확인하고 바로 사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일부 소개가 됩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특이한 아주 귀중한 신라의 기화다. 이렇게 이제 몇 번 소개가 됩니다. 1934년 요 무렵에. 그리고 나서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뭐 전시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더 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흐르다가 1940년에 이 소장하고 있던 다나카 도시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할 때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갖고 갔어요. 자, 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25년 정도 흐르다가 1960년대에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장이었던 박일훈 관장이 이 얼굴무늬 수막새의 존재를 기억해냅니다. 아,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무늬 수막새가 있었어. 이게 어디 갔지? 그때 수집한 사람이 일본인 의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추적을 하게 되죠. 자기가 아는 일본인 사람들을 다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이 다나카 도시노부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일본 규슈 지방의 북규슈, 기타 규슈 시에서 병원 개업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다행히 이 얼굴무늬 수막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 아는 분들을 통하고 직접 편지도 보내고 해가지고 오랜 노력 끝에 이 일본인 소장자 다나카 도시노부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 다나카 도시노부가 이 기화는 원래 고향인 신라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972년 10월에 국립경주박물관에 흔쾌히 기증을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너무 소중한 유물이 돌아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 유물을 국립경주박물관 전시실에 아주 눈에 잘 띄는 중요한 자리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무늬 수막새는 지름이 한 14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리고 일부가 약간 깨져 있죠. 그 작은 기화인데 그 기화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경주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게 신라의 미소구나. 그때부터 신라의 미소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경주 사람도 좋아하게 되고

친구를 찾는 외지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하면서 7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불과 50년 만에 최고 인기 있는 미술품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죠.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대표적인 우리나라 명품들에 대해서 이게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명작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나리자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 모나리자를 다빈치가 16세기 초에 그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였을까요? 아니죠. 자, 물론 다빈치는 유명한 화가였고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모나리자는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19세기 말까지는 상류층, 전문가들만이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나리자를 실물로 보고 싶어 하죠? 자, 언제부터 이런 과정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1911년 8월 21일에 놀랍게도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합니다. 도난이 되고 나니까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했어? 자, 모나리자가 전시되어서 걸려있을 때는 루브르 박물관 찾지 않던 프랑스 사람들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고 나니까 모나리자가 사라진 빈 자리에 가서 관람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 우리에게 모나리자가 있었구나. 왜 우리가 모나리자를 제대로 몰랐지?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모든 프랑스 사회 전체와 세계에서 모나리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모나리자의 뭐 그 추적기를 막 언론에서 열심히 보도하고 이탈리아로 이제 가서 1913년 12월 31일에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올 때, 도난당했을 때 프랑스에서는 열광을 했습니다. 모나리자에 관심도 없던 보통 사람들까지, 아, 우리에게 모나리자가 있었어. 모나리자가 돌아오는 날 프랑스 파리역과 루브르 박물관 이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모나리자의 귀환을 반기고 노래를 작곡해서 모나리자 노래를 만들어서 틀고 기념품을 만들고 엽서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하면서 모나리자 이미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나리자를 잘 몰랐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까지, 아, 모나리자야, 모나리자는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미술품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됐죠. 프랑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 전 세계인들이, 아, 이게 모나리자였구나, 우리가 모나리자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그립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 이 도난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모나리자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 전까지는 전문가들과 상류층에만 국한된 인기가 이제는 도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 인기 작품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점의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몇 점의 미술품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 저마다 사연들이 있죠. 네, 저마다 내밀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런 미술품들은 만든 작가나 장인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큰 인기가 있는 게 전혀 아니죠. 네, 심지어는 미술품이 아니라 일상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로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서 명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각각의 이런 내밀한 역사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미술을 명작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은 단순히 조형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다양한 스토리와 감동이 축적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명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명작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명작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술품을 감상할 때 겉으로 드러난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미술품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함께 담고 있는지 이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미술품을 감상을 하면 훨씬 더 재밌고 풍요롭게 체험을 하거나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명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화도 아무 걸떠보지 않던 그림이었는데 헌신적인 노력의 수집과 전시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화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조각보도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요새 외국 나갈 때 외국 문화계 사람들에게 조각보를 사서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일상용품이었어요. 고려천사처럼 일상용품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그 디자인을 우리가 미술로 받아들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떤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형태의 미술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100년 뒤에는 인기 있는 미술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아, 미술이 어려운데 미술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너무 미술을 조형적으로 미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미술을 약간 역사로 집어넣고 사람 얘기로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미술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측면들을 재밌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미술 내적인 걸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조금 미술과 얽혀있는 스토리, 사건, 사고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책을 보시면 미술이 조금 재밌죠.

0: 함께 잡아드렸소.
1: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터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2: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1: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

0: 우리나 대산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은 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궁아 나이기로 비가 는 배를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이고 공기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요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나오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넘어서서
1: 비노 치않는 말이로구나 의사의 이르기를 피수병죽 꿈을 응시고고 탕수병죽 설능어노 신수병죽 기불능 정오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로 아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0: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 원련청기로 삼겹쌌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챙챙돌며 의조석상 개수나무늘은 매고 봉하유수 벗개변에 탁주가로 내려왔다.

0: 뭘 헌단 말이냐.
1: 대왕 터냐.

0: 예거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지요.
0: 어디 보자.

뿅뿅 뽀뽀 뽀땀 궁금해.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본관은 생지지 않지 칼대로 가라 우호고 주도 제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4: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5: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6: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5: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4: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5: 맞아요.
7: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8: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4: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8: 아지트니까. 아,
4: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 노래 들어볼래?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나. 연불이자.
1: 옛날 서울가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 백차례 불공 빌어가지고 아들 딸 나가서 명산 대차를 찾아가는데 뭔가 대결을 올하고 세조 같은 간을 허리 한일물 덮붙이고 명산 대차를 찾아간다. 이때 아이들 어른 빼고 양촌 간절 보내놓구나. 온갖 장벽이 무성하구나. 얼씨구도 가절씨구도 이렇게 정치 좋은 데 가서 큰 조로에 가서 매일같이 아들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년 간철이라고 산부인이 뭐 하나씩 낳게 됐어요. 애를 하나씩 낳아요.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제 집을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2: 많이도 불렀네. 70여 년 변치 않고 이 젓가락을. 많이도 변했네. 그때 그 19살 소년이. 평생 베베이굿에 웃고 울던 버시여. 평생 베베이를 노래하던 버시여.

참 많이도 달라지지 않았나. 갈수록 더 분주하고 빨라지고 복잡해진 세상. 사람들은 자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의 얘기를 알고는 있을까?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 오늘 나는 여기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서 자네의 얘기 그리고 자네와 나의 소리를 노래하려고 하네. 왔구나. 왔어. 베베이가 왔구나. 이은관이 왔구나.

0: 서울시 서대문구 장구 소리와 함께 흥겨운 가락이 문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1: 두근두근 설레지
2: 예? 살랑살랑 봄바람이 난천에서 불어온 시작.
0: 그리고 여기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 올해 나이 98세인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이은관 명인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선 이렇게 이은관 명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국보급인 스승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놓칠까 제자들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소리를 배웁니다.
3: 항상 녹음을 해서 이 자료를 보관해야 돼요. 그래 항상 어느 때고 또 들으면서 공연이 있으면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 또 가르쳐 주실 때마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관, 항상 보관을 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끔. 그나마 이제 매주 와서 받는 수업은 잊어버리고 날려버릴까봐 선생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배워서 10분 1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도 또 다음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2: 합창! 살랑살랑 신랑! 살랑 합창 신랑! 봄바람이 나
0: 1917년 강원도 이천에서 태어난 이은관. 그는 우연히 죽음 뒤에서 흘러나오는 당대 최고 명창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갖게 되는데요. 소리 듣는 것을 넘어 소리를 부르고 싶었던 소년. 소년 이응관은 신문사 주최로 열린 콩쿠르에 참가하게 됐고 서도민으로 1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소리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0: 반성스러운
1: 소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컸던 소년 이은관. 그는 결국 고향을 떠나 한 스승을 찾아가는데요. 바로 이은관 명인에게 서도소리 배배이 구슬 사사한 황주관.

0: 한번 이인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왔구나! 왔어! 왔소.
0: 베베이굿은 상사병으로 죽은 딸 베뱅이를 위해 넋풀이를 하는 최장성 내의 소문을 듣고 엉터리 박수무당이 거짓 넋풀이를 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간다는 내용인데요.
2: 베뱅이굿은 지금 서도소리로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인데요. 옛날 그 엉터리 무당이 그렇게 배뱅이 혼을 달래주고 돈을 벌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교훈적인 것도 있고.
0: 배뱅이굿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황해도 출신의 소리꾼 김관준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 황해도의 용관에 살던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거의 만들다시피 했단 말이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토막 소리들을 김관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부 그 이제 모아서 오늘날의 베베이 스타일로 그의 아들 이제 김종조한테 전해주고 또 김종조뿐 아니라 최준영이라든지 뭐 이인수 같은 사람들한테 전해줬다고 그래요.
0: 그렇게 김관준을 시작으로 아들 김종조 그리고 최순경, 이인수 선생에게까지 이어진 베베이굿 그리고 다시 이인수 선생과 이은관 명인이 사제로 만나면서 이은관과 베베이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인관은 알기나 했을까요? 베베이와의 인연이 이토록 길고 질길 거란 걸 말이죠. 우리의 소리는 각 지방에 따라 나누는데요. 우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불리던 남도 소리. 서울과 경기 지방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 소리.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불리던 서도 소리로 구분합니다. 그렇다 보니 각각의 소리에는 각 지방의 특색이 묻어나는데요.
3: 지역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환경이 첫 번째고 언어고 생활 습관이고 또 뭐 취향, 풍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4: 헌신구 던시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0: 평야가 많고 대체적으로 풍요로웠던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는 가락이 화려하고 흥겨운 것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예술이 많이 발달했던 남도 지역의 소리는 떠는 음, 꺾는 음 등 표현이 세련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대부분이 바로 이 남도 소리에 포함되죠. 반면 베베이굿의 뿌리이기도 한 서도 소리는 외적의 침입이 작고 추운 지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길게 떠는 장식음이 많고 구슬픈 노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0: 봐.
1: 푸념조 무슨 원망조에 그런 그 가락이 나오기도 해요. 이 소리를 이렇게 중간음을 아주 그 목을 조여가면서 이물을 떤다든지 또 내려올 때 이렇게 그 흘려 내려오면서 떨어져가지고 또 떤다든지.
2: 세대가 시집 가려고 할 적에 예장 받아둔 비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예요. 다리도다 월광단 해가도다 일광단 길주먹진 호동진 면지수들 삼동진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우르무단 최경동 화령단 여남자지 친자지 해들자지 남자지 그리고 또 이제 대대 세 살 중에 대대 할아버지가
3: 하지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죠. 서서 소리의 기본은 지키되 슬픔은 조금 걷어낸 이은관만의 베베의 웃. 남도 소리인 판소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가 않아 오랫동안 국악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던 서도 소리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4: 서도 창으로 하는 배뱅의 곳은 이은관 선생 한 사람뿐입니다. 이은관 선생님이 본인의 문화재 지정받은 종목이 서도소리이기 때문에 그 판소리식을 다 빼고 서도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5: 서도소리는 사실은 그 남도창과 비교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인기를 누렸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나고 38선이 막히면서 서도소리는 죽은 겁니다. 분단의 비극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 배빙희 선생이 나와서 서도창이 아 저게 서도창이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부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밀물처럼 터져나온 그 인파, 그 함성, 대한민국 만세. 해방과 광복의 새 역사를
3: 1945년 광복 이후 오랜 전쟁 후유증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이은관의 베베의 웃은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7: 수록한 영화와 재미있는 만담으로 가는 곳마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 급기야 라디오와 TV가 보급되기 시작한 60, 70년대에는 영화, TV쇼 등에 출연하면서 소리꾼으로서는 드물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0: 팔만 구함장 좀 사업장
1: 여 소리 좀 듣고 갑시다. 알차봤지.
2: 잘한다.
3: 이 사람이 바로 이은관 명인입니다. 참 새롭죠?
4: 어떻게 먹어도 저렇게
3: 1978년 평생 소원이던 베베이 굿 앨범이 첫 발매된 잊지 못할 해이기도 합니다. 당시 6만 장이라는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당시 이은관과 베베이 굿의 인기를 기억하고 있는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0: 바로 재단 명인 김뻐국 씨. 그의 연기술에 들어서자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수많은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윗줄 이은관 명인의 사진도 쉽게 보이네요.
1: 이 양반 나도 그 시절 있었다고. 김혜갑 씨, 서영준 씨, 너 장수팔이 이은관 그러고 여기는 70일 사직공원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매일 한 5,000명, 4,000명 이상 왔으니까
0: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당시 수많은 관객들을 몰고 다녔다는 스타 이은관.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유일한 소리꾼이기도 했는데요. 김뻐국 씨 얘기론 이은관 명인은

0: 누구보다 노력하고 또 무대에선 굉장히 유쾌한 소리꾼이었다고 하는군요.
1: 무대에서도요 한참 패배행 하다가 방구 나오면 방구 숨기지 않네 빵 끼고 방구 나왔네 그러거든. 그 객석에서 꽉 웃고 좋다고 조금 더 하라고 그랬거든. 요만큼 요거 이어가지고 혼자서 3, 40분씩 했어요. 앵콜 앵콜 하는 바람에 앵콜이나 안 나면 에이 하고 그냥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요 그 양반을 좋아하는 양반이 전부니까는 앵콜 나오게 되었어요.
0: 이응관에게 물었습니다. 한평생 소리꾼으로 살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예전 그 모습,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처음 무대를 밟았던 곳,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1극장이라고 합니다.

0: 유명인이 되고자 무작정 서울 종로 땅을 밟았던 그때 하지만 무명 소리꾼이 무대를 밟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느 날 그의 소리와 재주를 알아본 공연 기획자 김두치 씨는 이은관 명인에게 아주 특별한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베의 구슬로 말이죠. 당시 한 여성 소리꾼에 의해서 객석을 울음바다로 만들며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었던 베베의 굿. 그랬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느낌. 신인 소리꾼 이은관의 베베의 굿은 뭔가 달라야 했던 거죠. 이은관만의 베베의 굿으로 드디어 오른 데뷔 무대. 그런데 좀 전까지 울던 사람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기 시작했던 겁니다.
1: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렇게 세 집에서 나가지고서 이름을 짓되 세월래 네월래 베베이라고 쳤죠. 그 왜 해필이면 베베예요?
2: 그때만 해도 그 소리만으로는 공연인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베뱅이 굿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익살 좋게 풀어내는 그런 독특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크게 얻고
1: 먹고 싶은 건 시큼털털한 호박장
0: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이응관의 베뱅이 굿은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1: 3분이 택에서 한두 달에 비가 되어 다소이 요소 달에 오장육부 생겨서 아우 10달 만에 세상 밖에 나올 적은 3분도 배고 안

상자주의 어디가

명년이 3월이면 오마든 상자룡아 어디를 가구서 태백이가 죽는 줄 몰라주나 으이여.

0: 그래서 일직사자 월직사자 배배이 잡으러 나오니 불쌍하게 죽은 배배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적에 이때에 배배이 거지거린 죽어갈 무렵 배배이 오마이 혼자 병세를 보고 배배이 아버지 약지러 간 후 배배이 어머니 어머니 나는 가요.
1: 타고난 소리와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훤칠한 큰 키에 호남형 외모. 하지만 관객을 사로잡은 소리꾼 이은관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몇해 전 연극으로 재탄생된 서도소리 배배이군. 배배의 구슬을 각색해서 연극 굿모닝 배뱅이를 직접 연출한 최강지 감독은 이은관 명인의 매력으로 뛰어난 관객 흡입력과 연기력을 꼽습니다.
2: 이은관 선생의 특출하고 천재적인 재주죠. 그리고 그 재주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신바람의 기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바람의 기질을 아마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국악인 중에서 성악가 중에서 가요하는 모든 예능인들을 통틀어서 첫 번째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이 배뱅이 구슬의 이은관 선생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 유명하게 만든 원인 같습니다.
1: 박수무당, 배뱅이의 어머니, 상자중, 배뱅이의 아버지 등 총 1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배뱅이군. 이은관 명인은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 19명의 인물을 혼자서 모두 소화해내죠.
2: 연극에서는 1인 19역인가 그렇게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할 텐데 거기서의 하이라이트는 각 도의 무당마다 소리를 바꿔가면서 창법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6개 도의 그 박수무당 흉내를 다 내십니다. 그 부분이 학군이죠. 아마도 이은관 선생님 같은 분은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 그런데 배배의 부모님은 배배의 집은 넋을 느꼈다고 이제 각도 무당을 불러 이제 굳었는데 제일 먼저 어딘 무당이냐 저 강원도 두메 산골손 무당이 한마디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황해도는 무당이 이제 황해도에 이제 그 보혈이 구슬 한번 해보죠. 보혈아 보혈아 요번 무당 서울 무당에서 한마디 해봐요.

0: 여기다가 그만 찍 나갔으니 나는 들어가서 번.
1: 베베이굿의 또 다른 매력. 명인이 직접 정립한 베베이굿 악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악보로 표기된 소리 부분과 글로만 표기된 이야기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0: 소리면 소리, 얘기면 얘기, 소리꾼과 재담꾼 두 역할을 명확하게 오가며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힘.
1: 베베이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베베이 넋이라고.
0: 이은관의 베베이 굿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1: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0: 어느 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반가운 얼굴이네요. 바로 오빠의 이상용 씨입니다.
1: 형도 고대로네.
2: 아유 고대로 뭐 어? 나이가 있잖아.
1: 어, 그래 형님 뭐
3: 형님 요새 몇 시에 일어나셔?
2: 뭐 나는 늙었으니까 뭐 밤에도 뭐 그 시간이 없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자서.
1: 나 형님이라고 그래요. 막 아버지 이상이신데도 왜냐 그만큼 안 늙으시고 내가 무대에서 맨날 소개하면 예, 보통 사람 걸어나오는데 이은관 선생님은 튀어나와요. 그런 정도로 스프링 같은 그런 분이신데 지금도 아마 얼굴 오늘 오래간만에 뵀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연했죠? 얼마 전에. 예.
0: 인연을 맺은 지도 언 40여 년.
4: 어디서 그런 일이 있어?
5: 뭐?
4: 어디서 그런 일이
5: 아, 있어? 저 어딘가요? 네, 저
4: 뭐야?
5: 네. 잊어버렸지만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6: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약주라도 좀 대접해야 될 텐데요.
0: 당시 한참 후배였던 이상용 씨는 당대 최고의 입담가들과 함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은관 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7: 정신 바짝 차리는데 이분은 안 되고
8: 아, 제가. 그러지 말고 둘이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목소리 내고
4: 네, 예, 예.
8: 소리가 들 거야.
7: 네, 네.
8: 바꾸라!
1: 우리 참 이은관 선생님하고는 제가 40년 전에 사회를 볼 때 그때 출연하셨어요. 출연하는데도 펄떡펄떡 뛰어댕겼어요. 뛰어댕겨. 정말 날려댕길 정도로. 그리고 또 잔구만 한번 땅 치고 그냥 바로 소리가 나오거든요. 시장이나 시골 나타나기 전부터 난리죠. 예. 그리고 혼자 신명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신명나게 했던 그런 분들이고 나 역시 무대 사회 보면서 뭐 이은관 선생님 나오시면 신나고
9: 100살 된 사람 집을 100명 찾아갔는데 70명이 집에 없어. 가면 밭에가 있어.
2: 밭에가 이러고
9: 네. 그게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2: 마라톤 대회가
1: 있거든요.
9: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 예, 그만해도 돼요.
2: 아니 하는 거죠.
9: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1: 지금 연세 저렇게 창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유를 하고 싶어서 한다. 진짜 아끼고 진짜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0: 무엇보다 관객의 즐거움이 우선이었던 형과 아우. 앞으로도 그 마음 그대로 함께 무대에 오르길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 사람들을 웃기던 배배이 이은관. 요즘엔 또 다른 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2: 앞으로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저 생애지만서도 우리 배배구 전통 배배구 계승 발전에 열심히 내가 불러야 되고서 이제 후학들 많이 배워야 될 가르쳐야 되고 내 창작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것은 내 뜻이에요.
10: 우리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음악처럼 작곡자가 있어서 그거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이 항상 현재화를 해요. 현재에 맞게 변형되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인데 전형적인 현재화의 모범이 이은관 선생님의 배뱅이 곳입니다.
0: 바로 이은관의 배배이를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배배이 구수로 진화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승 이은관의 뜻인데요. 서도소리 배배이굿 이수자이자 이은관 명인의 제자인 김경배 씨. 제자는 스승이 정립한 배배이 굿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가 본 이은관은 어떤 스승일까요?
11: 이은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그 뭐랄까 당신에 대한 엄격함이 있습니다. 같은 수신가를 해더라도 약산 이렇게 섬세게 여성미가 있지만 선생님은 굴곡이 깊어요. 약산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혼나면서 공부를 했죠.
0: 지난해 3월 김경배 씨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로 지정이 되는데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스승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네요.
11: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어떻게 뭐 요즘 저 궁금한 소식이 됐나 보선 세월이 거반 무려 됐는데 선생님 저가 됐어요 문화재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시시더라고. 박수 치면서 정말 잘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0: 이은관의 뱀이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진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승의 업적과 뜻을 이어가려는 또 한 명의 제자를 찾아갔는데요.

30년 전 스승 이은관에게 여자 배뱅이로 인정받은 후 그녀는 지금까지 이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승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제자인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내년엔 스승의 업적을 기릴 박물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는군요. 스승은 말합니다. 우리의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사람들에게 잊혀져선 안 된다고요. 스승은 또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리는 즐거워야 한다고요. 이제 이응관의 배뱅이 굿에서 이들의 배뱅이 굿으로 계속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 이응관의 바람 아닐까요?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구슬해도 패배의 혼이 도무지 않아요. 그래서 패배의 오마니 아버지가 몇 해 구슬했지만 패배의 넋이라고는 도무지 아니와서 패배의 부모님이 안방에 아주 누워있으며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있을 적에 때마침 저 포양의 어떤 건달 친구 한 사람이 강산 유람차로 다니다가 이 패배의 구토는 동네 우연히 당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건달 친구가 노잔네이나 아주 떠났던 돈은 다 없어지고 배는 고픈데 거리 한쪽 마루에 떡 앉아서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오막살이 집이 탁주 파는 집이 있어. 이 건달이 생각을 하길 했다. 내가 이제 뭐 배가 고파 죽을 지니 우선 달래 먹고서 한 잔 달래 먹고 내중에 경을 치든가 어떻게 짝정으로 찾아들어갔죠. 여봐봐, 탁주 할머니 집이 있어. 아이고, 그건 누구요? 할머니, 저 탁주 한 잔 주소 오래. 이 할머니가 맛돈 잔이라고 좋아서 막걸리 한 잔 주니까 이 건달 녀석이 이거 한 잔 먹고 보니까 부엄 목이 잡아 먹은 거 같고 고래 건지 잡아 먹은 거 같고 당취에 더 먹고 봐서 견딜 수가 있어. 이따 사방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0: 늦은 밤, 2층 명인의 방엔 오래도록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베베이굿의 대가. 하지만 그 타이틀 때문에 광대, 무당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1: 제 중학교 시절에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내가 텔레비 나오더라고. 그래서 걔가 배랑 좋아하더라고. 지혜분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자꾸 네비 박수부대는 놀러던데요. 응?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무슨 상관이냐 그랬으면, 그래서 내가 이따 이런 얘기를 더하죠. 백설, 펜데꽃은 이게 무속이 아니다 이거.
2: 그냥 왔구나 해요 그냥.
3: 한 번에.
0: 베베이굿뿐만 아니라 서도소리에 대한 애정과 연구로 오로지 국악에 서도소리의 즐거움을 알리고자 했던 이응관. 하지만 많은 소리꾼과 조금은 달랐던 그의 행보는 인간 문화재에 지정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984년 다소 늦은 나이인 68세에 결국 그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죠.

0: 적은 한 건도 없었고 집권도 좋아서 한다고 베베 뭐 소리 소소 소리 뭐 통기도 소리 다 하지.
1: 오늘 밤도 악보 삼매경인 이은관 밤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새로운 민요를 만드는 중입니다.
2: 민요를 왔네.
3: 우떡이냐 팥떡이냐 송기떡이냐 이거만 풍년이 왔네. 뭐 이거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일강사선절 풍년이 왔네. 동백의 고양이 이거 좀 슬프구라고. 미미미미 동백꽃이 필 때면 옷이 마르니 뭐 이런 거야. 영편도 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이건 아이들 많이 불렀지만 뭐 아직 뭐 빛을 못 보겠지. 배 떠나간다 어기야디야 어기야 이런 건데 대대 입구수로 이제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인정받았으니까 딴 것보다도 대대 입구수 그 전통 대대 입구수 참 그야말로 기승 발전하는데 열심히 해주고 반면에 밤낮 한 것보다도 좀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담스러운 마음에서 랄랄라 솔라미 레미 솔라 솔미 솔미 레도 레미.
1: 우리의 소리를 양악보로 담는 별난 소리꾼. 하지만 그는 말하더군요.

0: 이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꼭 하고 떠나야 할 사명이라고.
1: 그 간단한 노래 작곡 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이 들어온 이후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언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구도 지금 우리 음악 언어로 작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은관 선생님도 자연히 머릿속에 흐르는 가락은 국악적인 것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서양 음정으로 오선보에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0: 지난 1999년 명인은 평생 부른 소리 전곡을 서양 악보로 만들어 출간했는데요. 서도 소리를 규격화, 세계화한 음악적 결실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2: 가창 총보라 알겠죠? 성경윤 선생 대가수지 국악계 그분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책 이름도 책. 다른 음악들은 다 이제 그런 악보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쉽고 그런데 왜 우리 소리만이 꼭 그 옛날 소리로 꼭 해주느냐 그런 좀 이러함스러운 생각에 난 지금 악보를 맹겨가지고 했는데 잘 이것이 안 믿겠는데 요즘은 믿겠더라고요. 자꾸 믿겠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열심히 한 참 내 그 보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0: 무대 위에선 관객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그. 하지만 무대 뒤에선 지금도 묵묵히 외로운 소리꾼의 길을 걸어갑니다.
2: 눈물 나요.

0: 다음 날 아침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디를 가는 건지 함께 나섰습니다.
1: 뭐 어쩌다 나이 많이 먹어서 뭐 다른 걸 다 잘 먹었다고.
2: 선은 많이 하셨고?
1: 많이 먹었지.
2: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1: 뭐 그럼 좋으면 하지만 원체 늙어서 이제 까다보면 넘어지려고 그러고 아까도.
2: 아 그래도 다른 데 아픈 데 없으니까.
1: 뭐 아픈 데는 없고 네. 저
2: 천천히 다니시면 돼.
1: 걸음걸음만 조금 잘 먹고 좀 하고 이거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이 자리에.
0: 오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날. 98배 나이에도 베베의 곳을 찾는 곳이 있다면 여전히 관객과 마주합니다.
3: 따로 있어요. 우리 음악이 있어요.
4: 아, 그렇습니까? 네,
2: 우리 다 있고.
1: 어.
2: 예, 우리 그거 선생님하고 하는 거 그것만 신경.
1: 아니, 그거 웃기지. 너 또 그래. 알았어.
3: 야, 아니, 네.
1: 그럼 잘 됐다고.
0: 이제는 이은관 명인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가 된 색소폰. 그리고 옷 매무새도 단정하게 만져봅니다. 지난 70여 년간 저울을 여밀 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드디어 공연 시작 전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들고 오늘의 주인공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늘 무거운 무대를 향한 발걸음. 평생 수천 번 무대에 오르고 수없이 불러온 베베이구 시간만 또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0: 제자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점점 무대에 오를 차례가 다가옵니다.
1: 아무래도 떨리는데 너무 긴장하지. 긴장한 건 그 젊었을 적에는 지금은 조금 괜찮다고. 그럼 아무리 마음을 탁 놀래도 더 나이 먹으면 더 이제 좋으면 더 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아주 긴장한다고.
2: 우리 인근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배인구세 명인입니다만 어떤 신비류를 아직도 지금 연세에 새벽까지 작곡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신민요를 많이 보급하고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선생님의 공연을 감상하겠습니다. 아주 기쁜 자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종숭 부인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양반의 승질이 얼마나 개상막직한지 애를 이렇게 대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무대를 내어주지 않는다. 무대가, 소리가, 관객이 그를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베베우스의 대가 이응과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0: 자네와 함께한 70년의 소리 인생, 내 어찌 다 전할 수 있겠나? 자네가 하고 싶은 소리,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남은 평생 즐겁게 함께 하세. 그동안 즐거웠소? 즐거웠네. 그동안 고마웠소? 고마웠네.
1: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 같은 배뱅의 혼신, 표양산은 박수 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서 오나랴 왔소이다. 오만이 오만이 어디 갔어? 우리 오만이 어디 갔네?

0: 대략 뭐 지금도 환영을 받으면 좋은 거고 환영을 못 받으면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목소리 좋은 목소리 좋고 자질 가진 데다가 쉬지 않고 참 열심히 했다는 건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배백구상은 지금까지 내가 허그대고 지금까지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렇게 안 했으면요 벌써 질질 갈깁니다. 이 나이까지. 뭐 지금도 서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된 글도 된 거 얼마 없고 하지만 요즘은 다 대학생들이 다 서른이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좀 소리 갖다가 좀 현대화 해가지고서 많이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소리꾼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1: 우리 엄마 아버지 어디 가서 엄마 어디 엄마 어디 우리 엄마니 어디 갔나요 엄마 어디 아버지 어머니가 날 이렇게 관습한다면 내가 살아 시집 갈라고 할 때가 예상보다 좀 비단 다 내다 줘요 다 내다 줘요 배배 오마니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슬프든지 배배 오마니 울음보가 급하게 터져나오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딸이야 살아서도 정신 줬더니 죽어서도 정신이 그대로구나 내 딸이야 내 딸이야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0: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본관은 생신잔치 칼대로 가라우고 주도체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칠단조.
4: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5: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6: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5: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4: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5: 맞아요.
7: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8: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4: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8: 아지트니까. 아,
4: 그럼 아지트인데.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

0: 생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강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아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휘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0: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너는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하는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등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아.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생일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호흡은 우리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올바른 호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꺼풀에도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나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빠르게 호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내뱉을 땐 올라갔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편안하게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숨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반복합니다.

고관절의 이완을 통해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면서 매트 앞에 섭니다. 손을 반듯하게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천천히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호흡을 5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둘,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돌아오면서 활짝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수평하게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호흡을 다 토해냅니다.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볼 텐데요. 상체를 옆으로 좀 더 깊이 기울이는 동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 매트 앞에 엄지발을 모아주고 두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밀어내고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발을 11자로 왼발 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다봅니다.

어? 마시면서 올라오고 발을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 팔을 모아줍니다. 허리와 골반에 자극을 줘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골반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서서 진행하는 동작인 만큼 호흡을 멈춰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쥐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을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관광의 효과적인 프라사리타 파도타나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두 다리의 견고함과 복부 수축에 따른 호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무릎을 살짝 접고 안으로 넣어보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펴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잠시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을 허리로 상체를 천천히 밀면서 일어나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면서 반듯하게 섭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다면 무리하게 동작을 이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코로 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안으로 모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군사에 걱정이 있으셨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와 복부 주변 부위까지 활성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파단구스타사나와 파다하스타사나입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열면서 내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쉴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필 수 있으면 피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펴봅니다. 복부를 수축함을 유지하고 내쉬고 손을 허리로 이어갑니다. 아랫배를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마십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손은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요가 동작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파다하스타사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를 좌우로 틀면서 내 승모가 긴장되었는지 체크해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 발가락으로 지그시 손목을 눌러보고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천천히 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하나,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둘.

0: 다섯.
1: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팔꿈치와 가슴, 유추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을 팽팽하게 늘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빼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0: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펴는데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우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밸런스 요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스타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균형을 잡고 호흡하는 자세로 균형감은 물론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의 관절을 이완시켜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이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만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반대발, 발가락을 쥐고

다섯 골반을 열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와서 손은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왼쪽 발가락을 꽉 힘을 주세요.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반을 열어줄 때 오른쪽 허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밀면서 발등을 펴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시선을 한 점을 응시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모아주고 내쉽니다. 밸런스 요가란 명칭에 걸맞게 몸의 균형감각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하체의 근력 강화와 척추 건강은 물론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0: 그건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2: 네네네.
1: 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0: 우리 국악도 좀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본관 생시잔치 칼대로 갈아오고 주도체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독.
4: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5: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6: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5: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4: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5: 맞아요.

0: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1: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2: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3: 아지트니까. 아,
2: 그럼 아지트인데.
4: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5: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걷든 연습할 수 있어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놀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개무책 돌이 없어. 하루는 그물을 맺어들고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밖에 나가 제비 물개를 싸물지 바로 신수

집이 부자 나를 높은 집으로 가자 어디쯤에 있나 제비 부자 다리 화도 금양이라 네 집으로 오너라 훌훌 우리로 간다 우리로 가자 우리로 저 집이 부자 나를

어디쯤에 있나 제비 부자 다리 파도 금냥이랑 내 잡으러 들어오느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8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참가작품 공모입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곡가와 국내 체류 외국인 작곡가를 대상으로 국악과 양악 부문의 창작 관현악 초연 및 재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우진문화재단 기획공연 제35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입니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매일 다른 명창이 무대에 올라 하루에 한 바탕씩 판소리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초연곡을 포함해 대표작 6편을 선보입니다.

코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국악과 서양음악, AI 등 다양한 예술 언어를 통해 전통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 하반기의 시작을 우리 음악이 주는 다양한 에너지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사랑하고 주도 제비 좀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1: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2: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3: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2: 고척돔 단독 콘서트 나중에
1: 늘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럼요. 꿈꾸면서 그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2: 맞아요.
4: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5: 채점을 다 당한 거예요.
1: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
6: 아지트니까.
1: 그럼 아지트인데.

0: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무용하고 나서는 체력이 엄청 좋아져서 한 시간도 거뜬히 연습할 수 있어요.

외침.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